당연히 중소형 발전소들의 정상 운영이 전력 문제 해결에 큰 기미가 있다는 데 대해선 글과 각지 농업 부문 일꾼들과 근로자들이 가을 밀버리 씨 뿌리기에 진입한 소식을 싣고 륜전기계 공업 부문의 일꾼들과 노동계급이 우리식의 륜전기계들을 훌륭히 제작 완성하기 위한 새 제품 개발에 주력하고 있는 소식과 미기풍년으로 농장 마을들이 흥성이고 있는 소식을 비롯해서 여러 건의 기사를 사진들과 함께 편집했습니다. 신문은 6면이 사회문화 기사들을 사진과 함께 싣고 교육 발전을 위한 러시아의 노력에 대해 쓴 글을 비롯해서 국제 소식들을 전했습니다. 민주조선은 1면이 건설 부문 일꾼 집중 강습 2026이 진행된 소식을 사진과 함께 싣고 각지 농촌들에서 용기 백배의 신심 드높이 비오가을 거지에 진입한 소식과 김책재 철유납기업소의 일꾼들과 노동계급이 맡겨진 철강제 생산 목표 점령을 위해 배가의 분발력을 발휘하고 있는 소식을 주었습니다. 신문은 이면이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의 불멸의 업적을 조언하는 기사들을 사진들과 함께 싣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성 대표단이 제13차 베이징 향산위원단에 참가한 소식과 각지에서 모든 근로자들이 국가의 법규범과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하기 위한 교양 사업이 활발히 전개되고 있는 소식, 그리고 상원의 투쟁 정신, 투쟁 본때는 위훈 창조의 원동력, 이런 제목의 글을 편집했습니다. 신문은 3면이 활기찬 증산투쟁 창조투쟁으로 속탄사를 더 높이 쌓아가리 이런 제목으로 령등 탄광 일꾼들과 탄부들의 투쟁 소식을 사진들과 함께 싣고 요구성이 앞서 자각성을 높여주었다 이런 제목으로 강서구역 약수농장 일꾼들의 사업 경험을 소개한 기사와 황해남도의 농촌들이 매기풍년의 이채로운 풍경이 펼쳐진 소식을 사진들과 함께 주었습니다. 신문은 4면이 일꾼들이 참다운 공산주의적 자질과 풍모를 갖추어 나갈 때 대해 쓴 글과 맡은 임무에 충실하는 것이 곧 애국이다 이런 제목으로 와우더구역 건설군제 생산사업소 지배인 리 기무덕무를 소개한 기사, 그리고 저국과 인민에 대한 멸사복무의 정신을 지니고 맡은 일을 책임적으로 해나가고 있는 일꾼들을 소개한 글을 사진들과 함께 실었습니다. 신문은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100번째 생일을 맞이한 평양시 소송구역 상신동 82인민반에서 살고 있는 전시공로자 리 손녀 할머니에게 운 좋은 생일상을 보내주신 소식과 지쪽 서유권 부문 전람이 2026이 폐막된 소식, 중국 총련간부 대표단이 여러 곳을 참관한 소식, 그리고 도시와 농촌 간의 교육 수준 차이를 줄이는 데서 나서는 중요 문제에 대해 쓴 글을 전했습니다. 신문은 5면이 이 땅의 번영에 깃드는 애국의 녹과 숨결에 대해 쓴 글과 국보적인 성가와 더불어 용생하는 삶, 이런 제목으로 위대한 수령님의 세심한 지도와 따뜻한 보살피심 속에 기념비적인 조국 성가들을 창작한 박세용 선생의 빛나는 삶에 대해 전하는 기사, 그리고 남포시의 요미군들이 사회주의 건설의 전구들로 진출한 소식과 사회문화 기사들을 편집했습니다. 신문은 6면이 반제계급 교양 주제의 기사들을 사진과 함께 싣고 국제 소식들을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노동신문과 민주조선을 개관해 드렸습니다.

0: 보도입니다. 우리 청년들을 기적 창조, 문명 창조, 긍정 창조의 주인공들로 훌륭히 키워 시대 앞장에 내세워주시는 경의하는 아버지 원수님의 사랑의 자옥은 송도원 청년 야유극장에도 뜨겁게 새겨져 있습니다. 2013년 5월 송도원 청년 야유극장을 찾아오신 경의하는 아버지 원수님께서는 인민들에 대한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하늘 같은 사랑이 뜨겁게 우려있는 극장을 더잘 관리하고 운영을 정상화하여 수령님과 장군님의 불멸의 업적을 길이 빛내어야 한다고 하시면서 극장이 나아갈 앞길을 환히 밝혀주셨습니다. 최태용 투파기자와 만난 송도원 청년 야외극장 관장 박은별, 음양사 신철혁 동무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1: 이날 격려하는 아버지 김종론 스님께서는 관람석 개별의자에 허물없이 앉으시어 의자 높이도 가늠해 보시고 또 건물 건축 형식과 관람석에서 무대까지 고리도 타산해 보시고 또 음향 설비와 용사기는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알아보셨습니다. 무대 위에 설치한 뻘트라스 형식의 지붕을 보시고서는 원래 무대 위에 지붕이 없었는데 장군님께서 가르쳐 주셔 새로 설치했다고 아주 잘 만들었다고 무대 맛이 난다고 치아에 말씀도 해주셨습니다. 그러시면서 다양한 군중문화예술 활동을 잘 조직해서 국장이 근로자들과 청소년 학생들의 낭만과 희열로 언제나 흥성거리게 해야 한다고 국장에서 늘 노래와 춤이 펼쳐지고 격동적인 선전성동이 진행되어야 우리 당의 군중문화예술 활동 방침이 운을 내게 된다고 하시면서 자신께서도 시간을 내어 이곳에서 진행하는 예술 공연을 꼭 원산 시민들과 함께 보시겠다고 뜨겁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날 격려하는 아버지 원수님께서는 윤혁서기실을 국장으로 드나드는 출입구에 잘 꾸려서 종업원들뿐 아니라 이곳으로 드나드는 모든 청소년 학생들이 다볼수 있게 해야 한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2: 그렇습니다. 격려하는 아버지 김정은 원수님이 이렇듯 현명한 용도와 세심한 보살핌 속에서 지난 기간 우리 국장에서는 모란봉합단과 공원국 합창단을 비롯해서 국보적 예술단체들이 공연도 성과적으로 보장했습니다. 그리고 올해도 매월 운영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우고 정상적으로 진행해서 청년들을 항상 생기발랄하고 낙천적이고 풍만한 정서를 서유한 문명창조, 궁중창조의 주인공들로 키우고 있습니다.
3: 새로운 어기는 기획수행의 첫해를 승리적으로 결속하기 위해 떨쳐 나선 만포 8월 2일 시멘트 공장의 일꾼들과 아르농기업이 증산투쟁, 창조투쟁의 불길을 높이 시멘트 생산에서 혁신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김문일 특파기자와 만난 만포 8월 2일 시멘트 공장 부기사장 김남혁, 직장장 량출진 동무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4: 공장에서는 중량 화물 자동차들과 유압식 굴착기를 비롯한 준전기재들과 설비들이

0: 출동률을 높여가지고 물류보장을 확고히 성행시키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여러가지 합리적인 기술혁신 안도를 창안해가지고 생산성과에 적극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아들들의 흔태와 부기를 개조해서 해전로의 진동을 없애면서도 로의 수명을 3배로 늘었고 또 해전 원통 분쇄기 내부 구조를 합리적으로 개조해서 시멘트 분쇄밀과 속탄 분쇄밀의 능력을 정전에 비해 1.3배로 높였습니다. 소성로의 밀폐장치도 합리적으로 개조해서 율 손실을 막으면서도 연료 소비를 훨씬 줄였습니다. 지금 공장에서는 일꾼들이 생산 현장들을 막고나가 권리 문제들을 제때에 풀어나가면서 생산 공정 간 맞물림을 잘해가지고 시멘트 생산 속가를 확대해 나가고 있는데 요즘 높이 세운 일정 계획을 넘쳐 수행하고 있습니다.
1: 시멘트 생산에서 우리 윤리주장이 맡고 있는 임무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 시기 불합리한 설비들을 기술적으로 개조하는데 큰 힘으로 생산에 적극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소성로 가동에 필요한 미분탄 보장을 책임적으로 해서 시멘트 증산에 적극 이바지하겠습니다.
2: 마감건재 국산화를 실현할 때 대한 당의 의지를 높이 받들고 평양 건재공장의 일꾼들과 종업원들이 기술혁신 창조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리고 있습니다. 공장에서는 자체의 기술력 강화에 큰 힘을 넣으면서 원료 자재의 국산화를 위한 조직정치 사업과 실무적 대책들을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공업기술연구소의 연구사들과 기술자들이 기술혁신 창조의 앞장에서 제품 개발 사업을 다그치고 있습니다. 이들은 평양건축대학 연구사들과의 긴밀한 연계 밑에 비타는 탐구와 열정을 바쳐 미끄럼을 방지할 수 있는 생산기술 공정을 확립한 데 이어 생산을 내미로 수천 평방미터의 미끄럼 방지 타일을 낙랑구역 전진고급조합교에 보내주었습니다. 그리고 건축용 매운제와 타일 접착제, 항균성 타일의 원료 선정과 배합비 생산 방법을 탐구하여 여러 가지 새 제품도 내놓았습니다. 당일 직장의 일꾼들과 기술자들은 전토를 이용해서 백색도가 높은 외벽 타일 유약을 새로 개발함으로써 7종의 벽돌무늬 타일을 비롯한 각종 타일을 생산할 수 있는 확고한 전망을 열어놓았습니다. 또한 자체의 힘과 기술로 소성로 폐열을 회수를 이용하여 에너지기를 절약하면서 실수율을 제고할 수 있는 새로운 공정을 확립했으며 타일 상착이 조정 프로그램을 만들어 상착이 오동작에 의한 타일 파손률을 훨씬 줄이고 있습니다. 수지창 직장에서 수지창 생산 과정에 나오는 자투리 형제를 재자원화하여 사용의 격자무늬 천정제와 수지장식벽판, 수지장식대를 개발했으며 위생자기 직장에서는 고령토 대신 점토를 주원료로 하는 위생자기 생산 방법을 확립함으로써 생산 원가를 낮추면서 질을 훨씬 개선할 수 있게 했습니다.
3: 산림조성과 보호관리 사업이 힘을 놓을 때 대한 당의 뜻을 높이 받들고 각지에서 가을철 조건에 맞게 산불방지 사업을 군중적으로 전개하고 있습니다. 국토환경보호성과 해당 단위 일꾼들은 현지에 내려가 위험 요소들을 빠짐없이 장악한 데 기초해서 산불 피해를 막기 위한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우고 그 집행 종령을 정상적으로 총화 대책하면서 조직과 지휘를 치밀하게 하고 있습니다. 자강도에서 산불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주동적이면서도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일꾼들은 산불을 막는 것이 나라의 귀중한 재부인 산림을 보호하는 중요한 사업이라는 것을 대중 속에 인식시키기 위한 사상사업을 강연, 해설 담아 준법 교양 등 여러 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진행해서 광범한 군중이 이 사업에 목적의식적으로 참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강계시, 장강군, 시중군을 비롯한 산을 끼고 있는 지역들에서 산불 막이선 집수토, 벌뚝 차단물들의 보수, 설치를 질적으로 하기 위한 사업을 실속 있게 내밀고 있습니다. 황해북도와 평안남도에서 산불 감시 및 통보체계를 재점검하는 등 산림보호를 위한 각방의 조치들을 취하면서 허점과 공간들을 빠짐없이 찾아 대책하고 있습니다. 신평군, 곡산군, 숙촌군, 회창군에서는 근로자들에 대한 교양과 통제를 강화하고 산림감독원, 산불감시원들이 담당구역의 산림에 대한 산불감시를 책임적으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함경남도와 함경북도에서도 새로 전개된 초소들에 필요한 신호기재 등을 충분히 갖추어주고 방화기재들과 륜전기재들을 제때에 동원할 수 있게 하는 것과 함께 주민들이 제정된 입산질서를 철저히 지키도록 하고 있습니다.
2: 그다음 최근 카자흐스탄 정부가 2040년까지 나라의 원유 정제 능력을 현재의 두 배 이상으로 높일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계획은 원유 제품을 많이 생산하여 국내의 수요를 원만히 보장하고 수출도 늘리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3: 러시아의 연구사들이 화학비료 생산 공정상 기호람을 자동적으로 실시간 검측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개발했습니다. 이 방법은 전통적인 방법에 비해 화학비료의 품질에 대한 검측 효율이 10 내지 12배나 높으며 분석 시간을 60분에서 5 내지 6분으로 단축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광물질 비료의 품질에서 기본은 립도 조성, 즉 립자 모양과 크기라고 지적했습니다. 이것은 보관 시 비료의 상태와 시비된 후의 실제적인 효과를 좌우할 수 있습니다. 이번 연구의 책임자는 화학비료의 립자 크기를 검축하기 위한 전통적인 방법에서는 실험실에서 수공업적으로 시료를 수집하여 체선별 혹은 전용 기구에 의한 분석을 진행한다. 이러한 분석은 시간이 매우 오래 걸리는데 일반적으로 광물질 비료의 전반적인 생산 주기와 맞먹는다. 결과 기술 공정 조작공이 얻어낸 자료의 가치가 심히 떨어지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연구사들은 해당 연구소 등과 협력하여 립도 조성 자동 분석 계통을 개발했습니다. 이 계통의 동작 원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동 시료 채취기로 50 내지 70g의 시료를 추출한 후 립자를 한층 펴놓고 전문적인 컴퓨터 시각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숫자 촬영 및 화상 처리를 진행합니다. 분석 결과는 생산 기업의 자료 기지에 실시간으로 전송됩니다. 이러한 컴퓨터 시각 알고리즘은 강한 간섭 방지 능력을 가지고 있으므로 공업 생산 환경 속의 먼지나 립자들 사이의 음영, 표면의 불균일성, 립자 충돌 등 복잡한 요소들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연구사들은 설비의 연결 상태와 기록에서의 잠재적인 오류를 실시간으로 추적 검측할 수 있는 보조적인 집적 검측 체계도 개발했습니다. 이 시간 보도를 마칩니다. 담당이 윤희건, 리유정이었습니다. 여기는 평양입니다.

0: 조선중앙방송입니다. 주체 위협이 이끄시는 절세의 위인.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어린이들과 인민들을 세상에 부름없이 잘 살게 하여 그들의 행복의 웃음소리, 노동당 만세소리가 높이 울려 퍼지게 하자는 것이 우리 당의 결심이고 의지입니다. 오늘도 사람들 누구나 격정을 금치 못해 하고 있습니다. 도해전까지만 해도 조금만 큰 비가 내리면 물난리가 나구나 하던 위화도가 위대한 당의 사랑 속에 라구의 섬으로 전면된 것을 두고, 이는 진정 인민에 대한 열사복무를 혁명적 방풍으로 하고 있는 위대한 우리 당만이 이룩할 수 있는 기적입니다. 위화도 지구를 인민의 리상향으로. 2024년 7월 우리나라의 북부 국경지대에 기록적인 폭우가 내려 압록강의 수위가 위험 계선을 넘어서 5천여 명의 주민들이 침수 위험 구역에 고립되어 시시각각 생명이 위협당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위험에 처한 압록강 지역 인민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온밤 크나큰 심혈을 기울이시고도 비 내리는 현지를 찾으시어 불리한 일기 조건과 긴급한 상황에서 우리의 영용한 비행사들이 주민들을 구출하는 모습을 전기간 지켜보시며 구조 전투를 몸소 지휘하신 경의하는 총비서동지. 오늘도 평안북도 인민연의 국장 김원경 동지는 그날의 분열할 화폭을 가슴 뜨겁게 돌이켜보고 있습니다.
1: 도해전 뜻하지 않은 자연이 컨난으로 두 넓은 섬지구가 통째로 물바다로 변하고 수천 명의 사람들이 구석에 갇혀있는 그때, 우리의 경의하는 청비서 동지께서 빗바람치는 구조 현장으로 나오시어 시시각각 콧물이 사정없이 밀려드는 비행기지에서 마지막 한 사람을 구출할 때까지 기다려주셨습니다. 재해성 이상기후라는 말이 무서운 재난을 동반하는 부름으로 울리고 사람들이 자연이 광란으로 불행을 당하는 참사가 그칠 새 없이 전해지는 이 행성에서 한 나라의 용도자께서 위험에 처한 수천 명의 수재민들을 구출하는 작전을 현지에서 직접 지휘하시고 그처럼 위험천만한 상황에서 단 한 명도 빠짐없이 전부 구원하도록 하신 이야기는 세계 공중 구조 전투의 기적인 동시에 인민 사랑의 기적으로 세인을 감동시키었습니다.
0: 우리 정령 잊을 수 없습니다. 몸소 고무단정을 타시고 큰물피의 정령을 요의하시던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의 숭음하신 그 영상을. 고무단정 앞에 펼쳐진 것은 무연한 흙탕물 바다. 그 위에 드문드문 끄트머리만 보이는 전주대들과 가로수들, 그리고 앙상한 색깔에만 남은 집지붕들이었습니다.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께서는 가슴 아픈 마음으로 그 밑에 잠겨있는 인민들의 보금자리를 알아보셨습니다. 그 후 침수론 후에 모져선 야전 열차에서는 조선노동당의 성스러운 붉은 당깃발을 들이우고 우리 당 역사에 특기할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22차 정치국 비상확대회의가 진행됐습니다. 평양시 인민위원회 부위원장 한명근 동지의 격전

0: 중의 도로 우리 다시 들어봅시다.
1: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22차 정치국 비상확대회의 소식에 접하고 언제나 마음속 첫자리에 우리 인민을 소중히 품어내시고 온 나라 가정의 기쁨과 행복을 위해 크나큰 노고와 심려를 바치하시는 경려는 청성지의 순간 뜻을 다시금 재경게 되었습니다. 우리 범람하는 험한 길을 달려 평안북도 신유주시와 우리주군의 쿰을 피해 현장을 찾으시고 쏟아지는 비를 온몸으로 맞으시며 주민들을 구출하는 모습을 마지막까지 지켜보신 우리의 청주성지 지형지물을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깊숙이 잠겨둔 침수지역을 돌아보시면서 하루빨리 침수지역 주민들의 불행을 가셔주기 위한 조치들을 취하신 경량은 청주성지의 그 모습을 우러리면서 온 나라 천만인민은 인민이 당한 불행을 두고 누구보다 가슴 아파하시며 뜨거운 정을 부어주시는 위대한 어버이 사랑에 목매어 격정의 눈물을 쏟고 쏟았습니다. 정말이지 경량은 청주성지의 품을 떠나선 순간도 살 수 없으며 그 품에서만 우리의 운명도 미래도 꽃피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들은 다시금 절감하십니다.
0: 그때 경야는 송비서 동지께서는 일꾼들에게 이제 큰물이 찐 다음 보수를 하면 사람들이 살 수 있는 살림집들도 적게 하는데 독구건설 규모를 어떻게 잡겠는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누구도 선뜻 대답을 드리지 못했습니다. 당시의 형편으로 볼 때 쉬이 결심할 수 없는 문제였던 것입니다. 깊은 생각에 잠겨 계시던 경야는 송비서동지께서는 다 새로 지어주자고 위대한 수령님께서도 오래전에 신의주시를 잘 꾸릴 때 대하여 교시하시었는데 할 바에는 설계를 잘해서 세상 사람들이 모두 부러워하게 별천지로 꾸리자고 역사적인 과제를 역사적인 실천으로 수행하자고 경야님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인민과 생사구락을 같이 하시며 인민의 아픔과 고충을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이시고 인민의 소원과 희망이라면 천만금을 기울이고 자신을 깡그리 바쳐서라도 기어이 꽃피워주시는 위대한 인간, 위대한 어버이께서만이 내리실 수 있는 비상한 결단이고 엄숙한 용단이었습니다. 바로 이렇게 시작된 압록강 기슭의 전변의 새 역사였습니다. 그러나 그때까지만 해도 우리 다는 알 수 없었습니다. 경애하는 송비서동지의 마음속에 얼마나 휘황한 미하도 지구의 내일이 자리잡고 있었는지. 평안북도 의주군 큰물 피해 지역을 또다시 찾으신 경애하는 송비서동지께서는 피해 복구를 단순히 자연재해가 몰아온 후과를 가시기 위한 사업으로만이 아니라 우리 당의 원대한 지방발전 강령을 실현하는 중차대한 문제라는 관점에서 전망적으로 발전적으로 확대 추진해 나갈 때에 대하여 강조하셨습니다. 평안북도 피해지역 살림집 준공식에 몸소 참석하시어서는 위하도와 다지도에 수백 정보에 달하는 온실종합농장을 크게 건설할 것을 예견하고 있다고 뜨겁게 말씀하신 경연한 총기서동지. 수재민들이 경량에서 행복의 나날을 보내고 있을 때에도 여러 차례나 건설 현장을 찾으시어 누구나 부러워할 현대적인 농촌도시를 건설해 주시고도 또다시 섬지구를 당체로 희한하게 전변시키실 웅대한 설계도를 펼치신 경야는 총비서동지십니다.
2: 경야는 총비서동지께서 신유수 원실장합농장 건설 및 지역개발 사업을 현지에서 지도하시던 때의 일입니다. 이날 경야는 총비서동지께서는 천지개벽대관은 전변성을 보시며 군인 대중과 청년들의 힘이 정말 대단하다고 불과 한해 전만 하여도 년년이 들이닥치는 쿤물로 하여 불모의 땅으로 취급되던 이 섬지구가 지방경제의 급진적인 발전과 지역 인민들의 물질생활 향상을 주도할 수 있는 잠재력이 대단히 큰 보물섬이 되었다고 만족을 표시하셨습니다. 경야는 청비서동지께서는 신우주 원실종합농장 건설은 우리 당의 지역경제의 자립적이며 다각적인 발전을 위하여 제일 큰 규모로 조직한 사업이고 그 결과가 지방인민들의 물질생활 향상과 직결되는 중대사항인 것을 하여 사소한 결점도 있어서는 안 된다고 뜨겁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새겨 안는 일꾼들의 생각은 깊어졌습니다. 정말이지 자신께서 겪는 천만 과정은 모두 묻어두시고 인민들에게 세상의 것만을 안겨주시려 혼신의 낙하범을 끝없이 이어가시는 경려는 청미소동지이십니다. 이날 수행한 일꾼들은 절세 위인의 숭고한 인민관 인민에 대한 혼신의 세계를 또 한 번 체감하며 우리 인민을 이 세상 가장 행복한 인민으로 내세워 주시려는 인민이 오버용이 위민 훈신이 자국을 따라 이 땅에는 인민의 웃음소리가 더 높이 울려 퍼지지 않는 것을 다시금 굳게 확신했습니다.
0: 만경대구역 인민위원회 부원 김영일 동지의 목소리 우리 가슴 뜨겁게 울려듭니다. 자연의 재앙이 휩쓸었던 땅에 수천 세대의 살림집을 짓고 견고한 지방을 쌓는 것만도 기적으로 여기던 때 최대 규모의 원실농장을 건설하실 통이 큰 작전을 펼쳐주시고 경북도 인민들에게 현대성과 선진성, 실리성에 있어서나 건축 수준에 있어서 또 한 단계 도약한 원실농장을 안겨주시기 위해 몸소 건설 현장을 찾고 또 찾으시며 전력적으로 이끌어주신 경의하는 총미소동지. 신해주 원실종합농장이야말로 경의하는 총미소동지의 이민 헌신의 고귀한 결정체. 그에게서 이민들을 위하여 무한한 심혈과 노고를 바쳐 마련해 주신 고귀한 재부라는 생각으로 가슴 젖어온다고 하면서 신해주 원실종합농장 경리 김영진 동지는 말합니다.
3: 재상급이 원실종합농장을 건설해 주신 경리하는 총성지의 사랑과 배려를 깊이 새기고 우리 신해주 원실종합농장의 전체 일꾼들과 정원들은 원실 허동들마다의 푸른 싱싱한 남세를 가득 채우는 곳으로서 경의는 청정주의 사랑과 믿음에 보답하겠습니다.
0: 그렇습니다. 조항이 지방을 부러워하게 하고 지방의 진흥이 우리 국가의 전쟁과 발전을 대피하게 하며 지방의 리상적인 면모가 우리식 사회주의의 참모습으로 되게 하시려는 경의는 총비서 동지의 한없이 중간 뜻이 바로 여기 위화도에 펼쳐져 있습니다.

다음 방송은 12시에 보도와 날씨 이어서 중기해상 예보, 13시에 음악을 들으시고 14시에는 애국자들의 대부대를 키워주시오. 이런 제목의 방송. 15시에 보도, 16시에는 소중한 부름, 소나무와 민들레, 이런 제목의 방송. 17시에 보도가 있고 18시에는 온포근로자휴양소 소장 조미숙 동지의 실감이 있습니다. 온포지구에 새겨진 인민사랑의 자옥을 도듬어 볼수록 19시에 음악을 들으시고 19시 45분에 시를 들으시겠습니다. 나라의 마다들, 20시에 보도, 20시 13분에 하나의 살림집을 일도 세워도, 이런 제목의 방송. 21시에 종합보도와 날씨, 이어서 중기해상예보. 22시에 보도가 있고 22시 31분에는 방송극을 보내드립니다. 행복의 별천지. 23시에 음악을 들으시고 23시 17분에는 혁명가극 음악 감상 시간입니다. 이어서 방송 마감 시간까지 음악을 들으시겠습니다. 지금까지 이 시간 이후에 진행할 방송 순서를 추려서 알려드렸습니다. 여기는 평양입니다.

보도입니다. 건설 부문 일꾼 집중 강습 2026이 진행됐습니다. 조선노동당 제9차 대회가 제시한 웅대한 투쟁 강령을 높이 받들고 온 나라 전체 인민이 새 전망 계획 수행의 첫 해부터 기적과 혁신을 안아오기 위한 거창한 창조대전을 벌려나가고 있는 시기에 건설 부문 일꾼 집중 강습 2026이 13일부터 17일까지 수도 평양에서 진행됐습니다. 새 생활, 새 문명의 개척을 눈앞에 실제로 립중하는 건설 사업을 혁신하는 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이번 집중 강습은 건설 부문의 모든 일꾼들이 전면적 발전기의 요구에 맞는 높은 정치 실무적 자질을 지니고 새 시대의 건설 혁명을 앞장에서 이끌어 나가는 유능한 지휘성원들로 활약하도록 하자는 데 목적을 두었습니다. 강습에는 중요 대상 건설을 맡은 단위 일꾼들과 지휘관들, 설계와 시공, 건재 생산, 감독 사업을 담당한 일꾼들, 내각과 건설 건재 공업성, 국가 건설 감독성, 국가 설계 총국, 평양 건설위원회 일꾼들, 당중앙위원회 해당 부서 일꾼들이 참가했습니다.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비서 김정관 동지가 개강사를 했습니다. 연설자는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역사적인 당제 9차 대회에서 새 전망 계획 기간에도 건설 사업을 계속 전개하여 국력 강화의 토대를 다지고 인민들을 새로운 문명으로 인도하며 복리를 증진시켜 나갈 때 대한 강령적 과업을 제시하시었으며 당중앙위원회 제9기 제2차 전원회의에서 전국의 단광마을들을 현대적으로 개변시킬 때 대한 결정을 채택하도록 하신 데 대해서 언급했습니다. 그는 오늘 우리 투쟁의 주되는 영역으로 우리 국가의 줄기찬 전진과 발전을 상징하는 기본 전선으로 되고 있는 건설 부문 앞에는 새로운 창조와 혁신의 시대적 과제들이 연이어 제기되고 있다고 하면서 이것은 건설 부문 일꾼들의 사상 관점과 일본세 실무 수준이 순간도 정치함이 없이 발전할 것을 절실하게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 당의 웅대한 대건설 구상에 의하여 전국적 판도에서 건설 전구들이 입체적으로 전면적으로 전개되고 건설자들의 투쟁 기세가 높아지는 데 상응하게 방대한 건설 목표 수행에서 관건으로 되는 건설 부문 일꾼들의 역할을 제고하고 건설 사업 전반에서 일치한 행동의 통일을 보장하며 건설 역량을 보다 강화하기 위한 적시적인 대책을 세우는 데 이번 강습의 중요성이 있다고 그는 강조했습니다. 그는 모든 참가자들이 높은 사상적 각오와 열의를 가지고 강습에 적극적으로 참가하여 당의 건설 정책으로 튼튼히 무장하며 실무 수준을 한 단계 제고함으로써 맡은 중요 대상 건설에서 선봉적 기술적 역할을 훌륭히 수행해 나갈 수 있는 자질과 능력을 갖추어 나갈 때 대해서 언급했습니다. 연설자는 이번 강습이 건설 부문 일꾼들로 하여금 새 시대 건설 혁명의 핵심 중추로서의 높은 정치 의식과 전문가적 자질을 지니고 우리 당의 주체적 건축 사상과 건설 정책을 드팀없이 관철해 나가도록 하는 데서 새로운 전환의 계기가 되리라는 확신을 표명하면서 집중 강습의 개강을 선언했습니다.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건설 부문 사업과 관련하여 주신 말씀이 정중히 전달됐습니다. 이어 강습들이 진행됐습니다. 강습에서는 먼저 일꾼들이 건설 부문 앞에 제시된 당 정책적 요구를 잘 알고 철저히 구현해 나갈 때 대한 문제가 취급됐습니다. 강습에서는 건축의 정치화, 정책화와 함께 건설공법의 엄격한 준수, 시공 역량의 질적 강화, 건설 장비와 건설 감독 사업의 부단한 개선, 건재 생산 능력의 확장 등 건설 부문 일꾼들이 사업에서 반드시 틀어지고 나가야 합니다.

0: 중요한 정책적 과업들이 언급됐습니다. 출연자는 일꾼들부터가 전문가적 자질을 갖추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며 설계와 시공 운영 단위 사이의 3자 합의 강화, 시공의 질 제고, 공사 조직과 지휘의 혁신, 기능공 양성 체계의 확립에 주되는 힘을 놓을 때 대해서 강조했습니다. 건축 설계의 최량화, 최적화를 실현할 때 대한 당 정책을 철저히 관철하는 데서 나서는 문제를 취급한 강습에서는 그 의의와 중요성과 함께 건축 설계 작성에서 경제적 효과성과 신뢰성을 최대로 보장하는 데서 나서는 방도적인 문제들이 언급됐습니다. 강습을 통하여 참가자들은 설계 일꾼들에게 조선노동당의 사상과 정책을 현실로 그려내는 정치 미술가라는 값높은 칭호를 안겨준 당 중앙의 크나큰 신임과 기대를 소중히 새겨안고 설계 도면의 선 하나, 점 하나에도 새 시대의 사상과 넋, 약동하는 기상, 인민의 지향과 요구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지혜와 열정을 다 바쳐갈 열의를 배가했습니다. 살림집 건설에서 조립식 공법을 적극 받아들일 때 대한 문제, 골조식 건물을 질적으로 시공하는 데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 건축물의 마감 시공, 도로 건설과 관련한 문제들을 현실에서 그 우월성과 신뢰성이 확증된 경험 자료들과 결부하여 해설한 강습들도 청강자들의 관심을 모았습니다. 참가자들은 현 시기 하나하나의 건축물들을 우리 당이 바라고 전면적 발전 시대가 요구하는 성공작으로 일조세우는 데 필요한 사상정신적 양식을 깊이 습득하며 강습들에 열중했습니다. 강습들에서 출연자들은 마감 건재의 품종을 늘리고 질을 높이며 원림 조성을 과학기술적으로 해나가기 위해서는 자체의 건재 생산 토대를 구축하고 보기에도 좋고 견고한 마감 건재를 더 많이 개발 생산하여 건재의 자급자족을 실현하며 당 정책과 과학기술 학습에 힘을 넣어 원림 녹화를 해당 지역의 자연 지리적 특성과 세계적인 원림 발전 추세에 맞게 진행해야 한다는 데 대해서 강조했습니다. 강습들에서는 건설 부문의 일꾼들과 지휘관들이 건설장의 노동 안전 대책을 철저히 세우기 위한 사업에서 비상한 책임성을 발휘해 나가며 건설 감독 기관 일꾼들이 사업을 원칙적으로 과학적으로 진행함으로써 당대회가 제시한 원대한 건설 구상을 실천적 성과로 받들어 나갈 때 대한 문제들도 취급됐습니다. 능률적이며 선진적인 시공 방법과 건설 재료들, 현대화된 건설 장비와 기공구들을 소개한 과학기술 편집물 시청과 강남군 종합봉사소 건설장에서의 보여주기 사업 질의응답도 건설 부문 일꾼들의 견문을 넓혀주고 전문가적 자질을 제고하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집중 강습을 통하여 전체 참가자들은 우리 당의 주체적인 건축 사상과 건설 정책으로 더욱 튼튼히 무장하고 전면적 발전기의 요구에 맞게 거창한 건설 대전을 힘있게 떠밀고 나갈 수 있는 전문 기술 지식들과 필수적인 방법론 묘수를 새롭고 폭넓게 습득했으며 당 중앙의 의도대로 건설청명회 전위에서 맡겨진 책임과 본분을 다해 나갈 결의를 다시금 굳게 가다듬었습니다. 건설 부문 일꾼 집중 강습 2026은 조국의 부강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한 대건설 전구들에서 유능한 작전가, 완강한 실천가가 되어 새 시대 건설 신화를 끊임없이 창조하려는 전체 참가자들의 비상한 열의 속에 성과적으로 진행됐습니다.
1: 조선민주주의 민공화국 국방성 대표단이 중국에서 진행된 제13차 베이징 향산위원단에 참가했습니다. 안정에 관한 공동인식을 한데 모아 안전관리를 함께 추진하자라는 주제로 열린 연단에는 세계 100여 개 나라와 지역, 국제기구의 대표단들과 전문가, 학자들이 참가했습니다. 조선민주주의민공화국 국방성 대표단 단장인 국방성 부상 김강일 동지가 17일 제3차 전체회의에서 연설했습니다. 그는 지배와 예속, 침략과 전쟁이 없는 평화로운 세계에서 자주적인 발전과 번영을 일으켜 나가려는 것은 인류 공동의 염원이라고 하면서 우리 공화국이 세계적인 열점 지역인 조선반도에서 항구적인 평화와 안정을 보장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해온 데 대해서 언급했습니다. 최근 미국과 그 초종 세력의 날강도적이며 무지한한 지정학적 탐욕과 힘의 남용으로 하여 세계 평화와 안정의 근간이 심히 흔들리고 있는 속에 조선반도 지역에서도 핵을 공유하는 침략적 군사 블록이 확대 강화되고 핵사용을 전제로 하는 각양각태의 군사 연습들이 공공연히 자행되어 우리 국가의 안전을 엄중히 침해하고 있다고 그는 지적했습니다. 그는 조선반도 정세가 대결과 긴장 격화의 악순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근본 원인은 오랜 세월 대조선 적대시를 변함없는 국책으로 삼고 핵전쟁 준비 수준을 계단식으로 확대하고 있는 미국과 그 초종 세력들의 무분별한 정치 군사적 대결 책동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국가의 최고법 헌법에 의하여 고착된 조선민주주의민공화국의 핵 보유국 지위는 절대 불태의 한계선이며 우리 공화국의 가장 적대적이고 가장 포악한 흉심을 가지고 있는 적수국들은 우리의 정당한 자위적 방위 정책에 대한 시비와 비현실적인 비핵화 망상을 고도치워야 한다고 그는 강조했습니다. 그는 적대 세력들의 핵 위협 도수가 극대화되고 대결 책동이 날로 적극화될수록 우리 공화국은 강력한 힘에 의한 안전보장, 평화수호의 원칙에 입각하여 자위적 핵 전쟁 억제력을 끊임없이 확대 강화해 나감으로써 조선반도와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굳건히 수호해 나갈 것이라고 확언했습니다. 국제사회가 조선반도를 비롯한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정세 격화의 근원을 바로 보고 국제적 정의를 수호하기 위한 공동의 목소리를 높여야 한다고 하면서 그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은 정의와 자주성을 지향하는 세계 모든 나라들과의 설린 우호관계를 발전시키며 패권주의와 일방주의를 반대하고 공정한 국제 질서를 수립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날 조선민주주의민공화국 국방성 대표단 단장은 중화인민공화국 국방부장을 만났습니다. 담화에서는 조중 두 나라 군대의 전략적 의사소통을 긴밀히 하고 호상 신뢰를 증진시켜 실질적인 협조를 확대하여 쌍방의 공동의 발전을 이룩하며 국제 무대에서 패권주의와 강권 정치, 신군국주의의 경향을 반대하기 위한 협동을 강화하는 데서 나서는 문제들이 토의됐습니다. 한편 조선민주주의민공화국 국방성 대표단은 제14차 중국국제국방전람회장을 참관했으며 중화인민공화국 국방부가 차린 연회에 초대됐습니다.
2: 각지 농촌들에서 벼갈이 시작됐습니다. 당제 구사대비가 열린 뜻깊은 올해에 기어이 풍년 가을을 안아오기 위해 전해마다의 애국의 성실한 땀을 아낌없이 바쳐온 전국의 농업근로자들과 지원자들의 헌신적인 노력이 훌륭한 결실로 맺어졌습니다. 당이 제시한 알곡고지를 성과적으로 점령하는 데서 맡은 임무의 중요성을 자각한 농업위원회와 각급 농업지도기관 일꾼들은 영년계획을 면밀히 세운 데 맞게 그 집행을 위한 조직과 지휘를 치밀하게 하고 있습니다. 예상 수확구가 그대로 실수확구로 이어지도록 하는 데 모를 받고 황해남도에서 가을거지 순찰을 바로 등하고 역량과 수단을 총동원해서 시작부터 기세를 올리고 있습니다. 연안군과 배천군, 재령군 등의 농업근로자들이 여러 영농공정이 동시에 진행되는 데 맞게 노력조직을 합리적으로 하고 포전별, 필지별, 품종별로 이삭팬 시기와 여문율을 따져가며 매일 많은 면적의 비호가를 해제끼고 있습니다. 평안남도의 농촌들에서 농산작업의 기계화 비중을 늘리는 데 주력하면서 곡식이 익는 족족 제때 거둬들이고 있습니다. 작물의 생육 후반기 비대관리에 힘을 넣어온 문덕군, 숙천군, 평원군에서 논면적이 많은 지역에 벼종합 수확기와 뜨락도로를 비롯한 각종 농기계들을 집중 배치해서 높은 실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을거지와 나덜털기 준비를 착실히 해온 황해북도에서 벼가를 본격적으로 다그치고 있습니다. 사리원시, 황조군, 봉산군, 은파군의 농업근로자들은 포전들의 물대기를 선행시키고 벼베기와 단묵기 등 공정간 맞물림을 빈틈없이 하면서 매일 계획을 어김없이 수행하고 있습니다. 올해 알곡 생산 목표 점령에 떨쳐나선 평안북도 개성시의 일꾼들과 농업근로자들도 수확고 감소 현상이 나타날 수 있는 공간들을 빠짐없이 찾아 대책하면서 가을거지를 질적으로 해나가고 있습니다.
1: 조국의 부강번영에 참답게 이바지해 갈 온나라 여성들의 강렬한 지향과 열망이 당제 구차대회 결정관철을 위한 진군길에서 더욱 승화되고 있는 속에 남포시의 많은 여명원들이 사회주의 군소리 전구들로 용약 진출했습니다. 사회주의 대가정의 훌륭한 가풍과 국풍을 꿋꿋이 이어 애국 충심을 바쳐가는 이들의 소행은 당이 안겨준 여성혁명가라는 고귀한 부름을 빛내는 길에서 삶의 영예와 보람을 찾는 우리 여성들의 아름다운 인생관의 발현으로 됩니다. 한국구역의 여명원들이 학생들의 필수용품을 책임지고 보장하는 것을 당과 국가의 일관한 정책, 영원한 국책으로 내세운 어머니 당의 순관 후대관을 깊이 새겨안고 학생 신발 공장과 가방 공장 등으로 달려나갔습니다. 향유의 권리보다 보답의 의무를 스스로 자각하며 와우도 구역의 여성들은 학생 교복 공장과 올림 사업소를 비롯한 일토들에 보내줄 것을 여명 조직에 제기했습니다. 사랑하는 조국의 융성 번영에 적극 기여할 일념 많고 증산조략 운동으로 들끓는 생산 현장으로 자원한 여성들의 소행도 사람들을 감동시키고 있습니다. 17일 남포시문화회관에서 진행된 축하 모임에는 관계부문 여명일꾼들과 여명원들이 참가했습니다. 모임에서 연설자는 전 세대 여성들의 애국 정신 투쟁 기풍을 본받아 당이 부르는 곳으로 진출에 나선 여명원들을 열렬히 축하하면서 모든 탄원자들이 당 정책 관철에 헌신하는 견실한 애국자가 될 때에 대해서 강조했습니다. 토론자들은 우리 당을 따르는 길에 인생의 감높은 영광이 있고 가정과 후대들의 행복이 있으며 조국의 찬란한 미래가 있다는 것을 명심하고 일토마다에서 자랑찬 노력적 성과를 이룩해갈 결의를 피력했습니다. 축하 공연에 이어 일꾼들과 여명원들이 새로운 각오와 자신심에 넘치어 보람찬 혁명 초소로 떠나는 탄원자들에게 꽃다발을 안겨주었습니다.
2: 인민들의 건강 장수와 복리 증진을 위해 열아의 진정을 기울이는 우리 당의 품속에서 참된 삶을 누리고 있는 수도의 전시 공로자가 100번째 생일을 맞이했습니다. 겨우년은 김정은 동지께서는 평양시 서성구역 상신동 82인민반에서 살고 있는 미선녀 할머니에게 은정어린 생일상을 보내주셨습니다. 서성구역의 당 정권기관 일꾼들과 가족, 친척들, 인민반원들의 열렬한 축하 속에 생일상을 마주한 노인은 격정을 금치 못하며 경애하는 원수님께 담없는 고마움의 인사를 삼가드렸습니다. 나라 없던 그 세월 막벌이꾼의 가정에서 태어나 가진 천대와 멸시를 받으며 살아온 그는 해방 후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애국의 호소를 받들어 세조국 건설에 앞장섰으며 준엄한 전화의 나날 전쟁 승리를 위해서 헌신분투했습니다. 수십 년간 맡은 혁명과업을 책임적으로 수행한 그는 자손들이 귀중한 조국을 위해 더 많은 일을 하도록 적극 떠밀어주면서 훌륭한 혁명선배, 교양자로서의 책임과 본분을 다해왔습니다.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변함없는 자세로 당과 혁명에 충실했으며 자식들을 잘 키워 조국 앞에 떳떳이 내세운 그를 전국 노병 대배들에 불러주시고 사랑의 선물도 안겨주셨습니다. 장수장 노인의 가족 친척들은 당의 사랑과 믿음을 소중히 간직하고 전성세대의 넋과 정신을 이어 당제 구차대회 결정관설을 위한 오늘의 총진군길에 충성과 애국의 열정을 아낌없이 바쳐갈 의지를 더욱 굳게 가다듬었습니다.
1: 리경선 태육군인사업부 부국장을 단장으로 하는 중국 청년 간부 대표단이 성흥청년 사적지를 참관했습니다. 중국인민지원군 사령부가 자리잡고 있던 사적지를 찾은 대표단 성원들은 조중 두 나라 군대와 인민이 제국주의 연합세력의 침공을 물리치기 위한 성전에서 생사고락을 같이하며 전투적 우위를 굳건히 다져온 데 대한 해설을 들으면서 여러 것을 돌아보았습니다. 대표단은 또한 조국해방전쟁 승리 기념관 등을 참관하고 우이탑의 꽃바구니를 진정했으며 평안남도 안주시 해창군과 개성시에 있는 중국인민지원군 열사령원을 찾아 성묘했습니다.
2: 다음, 캄보디아에서 지난 8월 사이버 범죄 집단들을 소탕하기 위한 작전을 벌여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 기간 경찰은 전국 각지에서 컴퓨터망을 통해 사기 협잡 행위를 일삼던 85개의 범죄 소구를 적발하고 1255명의 혐의자를 구류했습니다. 경찰 당국은 15일 컴퓨터망을 이용한 위법 행위와의 투쟁을 계속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상 보도를 마칩니다. 여기는 평양입니다.
1: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새벽과 오전에 우리나라는 비옥성, 고성을 비롯한 남부의 일부 지역에 구름이 꼈으며 그 밖의 지역에서는 주로 개였습니다. 그리고 시중 장지를 비롯한 자강도, 함경남도의 국포족 지역에서 안개가 꼈습니다. 오늘 우리나라는 고기압과 습한 바다 공기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그러므로 평양시에서 주로 개이겠습니다. 강원도의 바닷가 지역에서 대체로 흐려서 한때 산발적으로 2mm 미만의 비가 내리겠으며 그 밖의 지역에서는 주로 개이겠습니다. 내일 고기압과 습한 바다 공기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그러므로 평양시에서 주로 개이겠습니다. 강원도의 바닷가 지역에서 대체로 흐려서 새벽과 오전 사이에 한때 5mm 미만의 비가 내리겠으며 그 밖의 지역에서는 주로 개이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새벽과 오전 사이에 전천, 경원을 비롯한 북부의 일부 지역에서 안개가 낄 것으로 예견됩니다. 바람은 오늘 북부 지역에서 남동풍이, 그 밖의 지역에서는 북동풍이 초당 1~2 3m로 불겠으며 내일은 전반적 지역에서 북동풍이 초당 1~2 3m로 불겠습니다. 각 지방별 날씨를 보면 평양시는 오늘과 내일 주로 개이겠습니다. 오늘 아침 최저기온은 18도씨로서 평년보다 3도씨 높았습니다. 오늘 낮 최고기온은 29도씨,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17도씨, 내일 낮 최고기온은 29도씨 정도 되겠습니다. 오늘 평성, 신의주, 해주, 사리원, 강계, 청진, 해산, 남포, 라선, 개성시는 주로 개이겠으며 원산시는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함흥시는 주로 개이겠으나 밤한때 흐리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기온은 평성, 신의주 28도씨, 해주 27도씨, 사리원 29도씨, 강계 28도씨, 원산 25도씨, 함흥 27도씨, 청진 24도씨, 해산 27도씨, 남포 29도씨, 라선 25도씨, 개성 29도씨 정도로 예견됩니다. 내일 평성, 신의주, 해주, 사리원, 강계, 해산, 남포, 개성시는 주로 개이겠으며 원산시는 대체로 흐려서 새벽과 오전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함흥, 청진, 라선시는 주로 개이겠으나 새벽과 오전 한때 흐리겠습니다. 지방별 내일 아침 최저기온과 낮 최고기온은 다음과 같습니다. 평성 17도씨, 28도씨, 신의주 16도씨, 28도씨, 해주 19도씨, 29도씨, 사리원 16도씨, 29도씨, 강계 10도씨, 27도씨, 원산 17도씨, 23도씨, 함흥 14도씨, 27도씨, 청진 15도씨, 23도씨, 해산 7도씨, 27도씨, 남포 17도씨, 29도씨, 라선 15도씨, 24도씨, 개성 18도씨, 29도씨 정도로 예견됩니다. 다음은 바다 날씨입니다. 오늘 조선 동해 해상에서는 북동풍이 초당 4~7m로 불고 물결은 0.5~1.5m로 일겠으며 강원도, 함경남도 해상은 대체로 흐리고 함경북도 해상은 주로 개이겠습니다. 평안남도, 황해남도 해상에서는 남동풍이 초당 7~10m로 불고 물결은 0.5~1.5m로 일겠으며 주로 개이겠습니다. 평안북도 해상에서는 남동풍이 초당 4~7m로 불고 물결은 0.5~1m로 일겠으며 주로 개이겠습니다. 내일 조선동해 해상에서는 북동풍이 초당 4~7m로 불고 물결은 0.5~1.5m로 일겠으며 주로 개이겠습니다. 평안남도, 황해남도 해상에서는 남동풍이 초당 7~10m로 불다가 초당 4~7m로 불고 물결은 0.5~1.5m로 일겠으며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평안북도 해상에서는 남동풍이 초당 4~7m로 불고 물결은 0.5~1m로 일겠습니다. 모레 조선 동해 해상에서는 북동풍이 불다가 남풍이 초당 4~7m로 불고 물결은 0.5~1.5m로 일겠으며 조선 소해 해상에서는 북동풍이 초당 4~7m로 불고 물결은 0.5~1m로 일겠습니다. 여기는 평양입니다.
3: 9월 21일부터 25일까지 예견되는 바다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21일 전반 해상에서 북풍이 초당 7~10m로 불고 물결은 0.5~1.5m로 일겠습니다. 22일 조선 동해 해상에서는 북동풍이 불다가 남동풍이 저당 4 내지 7m로 불거

물결은 0.5 내지 1.5m로 일겠습니다. 조선 서해 해상에서는 남동풍이 초당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23일 조선 동해 해상에서는 남풍이 불다가 북동풍이 초당 7 내지 10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2m로 일겠습니다. 조선 서해 해상에서는 남풍이 초당 4 내지 7m로 불다가 북동풍이 초당 7 내지 10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5m로 일겠습니다. 24일 조선 동해 해상에서는 북동풍이 불다가 남동풍이 초당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5m로 일겠습니다. 조선 서해 해상에서는 북풍이 초당 7 내지 10m로 불다가 남동풍이 초당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5m로 일겠습니다. 25일 전반 해상에서 남서풍이 초당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9월 21일부터 25일까지 예견되는 바다 날씨를 알려드렸습니다. 이 시간에는 위대한 영도자 김종일 동지께서 지으신 불후의 고전적 명작 대동강의 해맞이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위대한 용도자 김종일 동지께서 지으신 불후의 고전적 명작 대동강의 해맞이를 보내드렸습니다. 위대한 오보이를 우러러 부르는 인민의 노래.

조선중앙방송입니다. 주체 위협이 이끄시는 절세의 미인.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전체 인민이 국가의 리익, 공동의 리익을 먼저 생각하면서 국민적 의무에 성실하고

바치라고 나라의 발전과 번영을 위해 애국의 마음을 다 바치는 참된 사회주의 근로자로 살며 투쟁해 나갈 때 우리 조국은 언제나 끄떡없이 부강해질 것입니다.

0: 대부대를 키워주시오. 경의하는 총비서동지의 혁명시가는 애국으로 일관되고 헌신으로 빛나는 절세의 애국자의 분분초초입니다. 어버이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께서 맡기고 가신 사랑하는 조국을 이 세상 제일 강대한 나라로, 우리 인민을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인민으로 떠받드실 웅지를 안으시고 사색의 날과 달을 이어가시며 끝없는 노고와 심려를 바치시는 경의하는 총비서동지. 사회과학원 연구사 독고철남동지의 이야기 우리 가슴 뜨겁게 울려줍니다.
1: 문재인과 경의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일꾼들과 자리를 같이 하시고 애국을 떠나서는 당의 지도사상에 대하여도 논할 필요가 없다고, 당의 지도사상도 자기 조국, 자기 민족을 위하여 필요한 것이라고 뜨겁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그래서 구이께서는 당과 혁명에 대한 성스러운 책임감, 인민에 대한 강렬한 애착과 믿음까지 다 합쳐 위대한 조국으로 분출시키는 것입니다. 모나먼 외국 방문의 길에서 돌아오실 때에도 조국을 가까이 할수록 마음을 진정할 수 없다고 구리도 불같은 격정을 터놓으시며, 이런 때에는 내 나라 제일로 좋아의 노래가 저절로 나온다고 뜨겁게 말씀하시던 경의하는 총비서동지이십니다. 또 언젠가는 우리 일꾼들은 시간을 분과 초로 쪼개가며 뛰고 또 뛰어하며 승리를 이룩하기 위한 밑거름이 되어야 한다는 데 대하여 간곡히 이루신 우리의 총비서동지이십니다.
0: 이렇듯 열렬한 조국애를 지니신 경의하는 총비서동지이시기에 그 어느 단위를 찾으시어서도 일꾼들과 종업원들에게 공장에 조국애를 심어주는 사업을 잘해 나갈 때 대하여 강조하시고, 하나의 제품을 생산해도 최상의 수준에서 만들어 인민들에게 우리의 것이 제일이라는 긍지와 자부심을 안겨주도록 세심히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언제인가 평양 기초식품공장을 찾으시어서는 자체의 힘과 기술로 공장을 꾸려놓은 것을 보시고 공장 현대화를 당 정책에 맞게 잘하였다고, 과학자 기술자들을 적극 발동하여 우리의 기술 지혜로 한 것이 잘 되었다고 치하해 주시며, 평양 기초식품공장은 애국주의가 철철 흘러넘치는 공장이라고 높이 평가해 주신 경의하는 총비서동지. 천리마 타일공장을 찾으시었을 때에도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투쟁정신으로 생산의 동음을 울려가고 있는 그곳 일꾼들과 종업원들에게 애국주의를 말로서가 아니라 실천으로 구현해 나가고 있다고 최상의 믿음을 안겨주신 경의하는 그이십니다. 경의하는 총비서동지의 값높은 평가는 우리 인민의 가슴마다에 참된 애국의 진리를 깊이 새겨주었습니다. 존엄 높은 우리 국가의 창건일을 맞을 때마다 조국을 위하여 헌신의 땀과 노력을 바쳐온 애국자들의 삶이 영광의 절정에서 빛을 뿌리게 해주시는 경의하는 총비서동지. 지금도 잊을 수 없습니다. 경의하는 총비서동지께서 공화국 창건 73돌 경축 행사에 참가한 노력 혁신자 공로자들을 만나시고 따뜻이 축하해 주신 감동 깊은 화폭을, 그날의 감격을 돌이켜보는 평안남도 문덕군 서호농장 제6작업반 반장 신금옥동지의 목소리도 뜨거움에 젖어 있습니다.
2: 지금도 용광의 그날을 돌이켜보면 꼭 꿈을 꾼 것만 같습니다. 저는 그때 경의하는 총비서동지 제일 가까이에서 기념 촬영을 하는 남다른 행운을 지니었습니다. 조국의 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해 낮과 밤이 따로 없이 헤아릴 수 없는 심혈과 노고를 바쳐가시는 경의하는 청비서동지의 군아픈 혼신을 생각할 때 우리들이 한 일이란 그저 맡은 혁명처소에서 성실한 땀과 열정을 바쳐 일한 것뿐입니다. 하고만 경의하는 구이께서는 우리 사업 성과를 그토록 높이 평가하시며 애국자들이라 정답게 불러주시었으니 저는 그때 너무도 감격스러워 눈물이 하염없이 솟구치는 것을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송대한 연회장에서도 경의하는 청비서동지께서는 우리를 먼 가까이 불러주시고 봄내 여름내 농사를 지은 우리들의 수고를 깊이 헤아려 주시었습니다. 그날 경의하는 청비서동지께서는 농업부문 일꾼들과 굴

0: 근로자들은 사이지 정복을 지켜선 전초병들이라고 말할 수 있다고 뜨겁게 말씀하셨습니다. 구의 말씀을 받아 안으며 저는 우리 농업부문 일꾼들과 근로자들에 대한 구의 믿음과 기대가 얼마나 큰 것인가를 다시금 깊이 새겨 안았습니다.
1: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께서 구준일 마른일 가림없이 한몸을 내대며 조국의 큰 짐을 하나라도 덜기 위해 헌신 분투하는 애국자들이 많은 것은 우리 당과 국가에 있어서 커다란 힘과 고무로 된다고 말씀하실 때 노력 혁신자 공로자 모두를 한 틈에 안아 사랑의 기념사진을 찍으시고 그들의 건강과 사업 성과를 헤아려 주실 때온 나라 인민은 격정의 눈곱적셨습니다. 이뿐이 아닙니다. 지난 9월 9일 공화국 창건 78돌 경축 행사에 초대된 노력혁신자 공로자들을 만나 주신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께서 조국과 자기의 운명을 하나로 잇고 공화국의 승리와 영광에 바쳐가는 생을 가장 영예롭고 행복한 삶으로 여기는 애국자들의 대우가 나날이 늘어나고 있는 것은 우리 국가의 활기찬 발전과 당 정책의 성공을 담보하는 제일 비결로 무궁무진한 힘으로 된다고 말씀하시며 영광의 기념사진을 찍어주실 때 누구나 절감했습니다. 우리 인민 모두를 조국에 대한 무한한 사랑을 지니고 참다운 애국의 자욱을 새겨가도록 이끌어주시는 이 세상 가장 자유로운 어버이, 위대한 스승의 품이 있어 이 땅에서는 애국자들의 대우가 나날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며 애국자라는 부름이 그토록 감높이 빛난다는 것을 진정 이 나라의 국민으로서 응당해야 할 일을 한 노력혁신자 공로자들을 온 세상이 부러워하도록 사랑의 금방석에 앉혀주시고 온갖 은종을 베풀어 주시는 위대한 어버이의 크나큰 사랑과 믿음이 있어 조국과 운명을 함께하며 당과 혁명이 부르는 곳에 남먼저 어깨를 내대는 참된 애국 충신들, 사회주의 애국 공로자들이 끊임없이 배출되고 온 나라가 애국적 열정과 기백으로 세차게 끌어번지게 됐습니다.
2: 저는 사회주의 애국공자라는 그 부름 앞에서 스스로 양심이 불복합니다. 전체 인민이 건설하는 이 국가에서 나는 창조자인가 향유자인가, 국가의 한 성으로서 나의 애국심은 조국의 부강 발전에 얼마나 고여져 있는가, 애국의 의무는 누구에나 있고 애국의 일감은 어디에나 있습니다. 나의 명예, 나의 공조국에 조국의 전환과 인민의 행복을 놓고 분투할 때 비로소 참다운 애국자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께서는 인민의 삶의 열함이고 행복의 터전인 사회주의 조국을 우측으로 지키고 세계 만방에 빛내 나갈 위대한 애국의 뜻을 진시고 자신이 모든 것을 깡그리 다 바쳐 가고 계십니다. 경의하는 그이시야말로 온 몫을 바쳐 조국을 사랑하시는 절세의 애국자이십니다.
1: 평양 건재공장 지배인 최현주 동지의 이야기에서 우리는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의 숭고한 애국의 세계를 다시금 뜨겁게 절감하게 됩니다. 오늘도 숭엄이 우러릅니다. 조선노동당 제9차 대회의 높은 연단에서 자신께서는 전체 대표자 동지들과 수백만 당원 동지들의 커다란 기대와 신뢰에 어긋남이 없이 항상 당과 인민 앞에 지닌 사명과 책임을 가장 신성하게, 가장 막중하게 간직하고 당의 규약과 강령을 철저히 준수 실행하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발전권과 안전권을 믿음직하게 수호하고 인민들의 복리를 하루빨리 달성하기 위해 일각일초를 아껴 전심력을 바치고 헌신 복무할 것임을 엄숙히 선서한다고 하시던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의 거룩하신 영상을 우리 인민은 온 녹세로 새겨 안았습니다. 이 조선을 세상에서 가장 강대한 나라, 인민의 행복의 웃음소리 넘쳐나는 만복의 터전으로 다져주실 불같은 애국의지를 지니시고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께서 바치시는 불면불위의 로고가 있어 우리 조국이 끝없이 융성번영하고 있음을. 그렇습니다. 전인민적인 애국의지를 비상히 승화시켜주시는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께서 계시기 우리 인민은 그 누구도 그 무엇으로서도 당해낼 수 없는 위대한 애국의 힘으로 부닥치는 난관을 과감히 이겨내며 공화국의 존엄과 위용을 온 세상에 더 높이 떨쳐나갈 것입니다. 애국자들의 대부대를 키워주시어. 지금까지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렸습니다.

0: 보도입니다. 청년 중시를 우리 당의 영원한 전략적 노선으로 내세우시고 청년들이 들고 일어나 시대를 들었다 놓는 기적과 위운을 창조해 나가도록 크나큰 사랑과 믿음을 안겨주고 계시는 경의하는 아버지 김종훈 원수님의 불멸의 업적은 부르의 고전적 노작, 청년들은 당의 선군혁명 위협에 끝없이 충실한 전위투사가 되자에도 뜨겁게 깃들어 있습니다. 기자와 만난 평양시 청년동맹위원회 지도원 김학명 동무는 청년 대군의 무한대한 힘을 발양시켜 백두에서 개척된 주체 혁명위협의 승리를 앞당겨 오시려는 절세위인의 드팀없는 의지가 노작의 구절구절마다에 역력히 오려있다고 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1: 경의하는 아버지 원수님께서는 노작에서 청년들이 당령도를 충직하게 받들고 사회주의 건설의 선봉대, 발극대가 될 때에 대한 문제와 청년동맹 초급조직의 전투적 기능과 역할을 높일 때에 대한 문제를 비롯해서 청년 사업에서 획기적인 전환을 일으키기 위한 가업과 방도들을 뚜렷이 밝혀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청년들이 당의 령도 따라 지청명 위협의 완성을 위한 역사적 진근길에서 청년 전위의 용적 기계를 남김없이 떨쳐 가리라는 것을 굳게 믿는다는 최상의 믿음도 안겨주셨습니다. 정말이지

0: 평양시 청년동맹위원회 지도원 황명성 동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1: 중요한 아버지 김정은님의 현명한 용도 아래 오늘 우리 청년들은 시대의 영웅, 창조의 거인, 부강저우 건설의 전위 투사들로 옥색에 자라나고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고생을 낙으로 여기며 조국의 부름 앞에 충실하고 사야 집단 앞에 성실하며 미래를 위해 투신하는 것을 응당한 본분으로 여기고 있는 것은 바로 경량은 아버지 원수님의 청년 중시 사상과 위대한 용도, 크나큰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온나라 그 어디를 가보아도 애국으로 청춘의 삶을 빛내며 하루하루를 윤회의 군문자로 수놓아가는 우리 시대 청년들의 자랑스러운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올해 우리 평양시 안에 120여 명의 청년들도 조국이 부르는 5.6고 힘든초소 사회주의 건설의 주요 전구들로 달려나갔으며 철어돋고 이끄는 미덕과 미풍의 사회자들도 나날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0: 위대한 당의 품 속에서 혁명의 전위들로 더욱 억세게 성장하는 애국 청년 대군이 있기에 이런 청년들이 당의 위협을 억척으로 받들고 있기에 우리 혁명의 명맥은 거뜩없으며 위대한 강국의 미래를 향해 질풍치어 나아가는 사회주의 위협은 영원히 승리와 영광으로 빛나게 될 것입니다.
2: 새로운 오개년 계획 수행의 첫 해를 승리적으로 결속하기 위해 떨쳐나선 만포 8월 2일 세멘트 공장의 일꾼들과 노동계급이 증산투쟁, 창조투쟁의 불길 높이 세멘트 생산에서 혁신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김문일 특파기자와 만난 만포 8월 2일 세멘트 공장 부기사장 김남육, 직장장 량철진 동무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3: 공장에서는 중량 화물자동차들과 유압식 굴착기를 비롯한 준전기재들과 설비들의 실동률을 높여가지고 물류보장을 확고히 선행시키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여러 가지 합리적인 기술혁신 안도를 창안해가지고 생산성과에 적극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아들들의 흔태와 부기를 개조해서 해전로의 진동을 없애면서도 로의 수명을 3배로 늘었고 또 해전 원통 분쇄기 내부 구조를 합리적으로 개조해서 시멘트 분쇄밀과 속탄 분쇄밀의 능력을 정전에 비해 1.3배로 높였습니다. 소성로의 밀폐장치도 합리적으로 개조해서 률 손실을 막으면서도 연료 소비를 훨씬 줄였습니다. 지금 공장에서는 일꾼들이 생산 현장들을 맞고 나가 권리 문제들을 제때에 풀어나가면서 생산 공정 간 맞물림을 잘해가지고 시멘트 생산 성과를 확대해 나가고 있는데 요즘 높이 세운 일정 계획을 넘쳐 수행하고 있습니다.
4: 시멘트 생산에서 우리 윤료주장이 맡고 있는 임무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 시기 불합리한 설비들을 기술적으로 개조하는데 큰 힘으로 생산에 적극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소성로 가동에 필요한 미분탄 보장을 책임적으로 해서 시멘트 증산에 적극 이바지하겠습니다.
0: 다음, 선경 칠감 공장의 노동계급이 사회주의 건설의 주요 전구들에 더 많은 칠감을 보내주기 위한 증산 절약 운동을 과감히 전개하고 있습니다. 공장에서는 당제 구차대의 결정관철의 조퇴 목표를 점령하기 위한 투쟁으로 대중을 불러일으키는 현장 정치 사업을 공시적으로 벌이는 한편, 인재 역량을 강화하고 기술혁신 운동을 활발히 벌이고 각종 기능성 칠감 생산에서 제기되는 문제를 적시적으로 풀어나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국내의 원료로 질 높은 칠감을 더 많이 생산하며 원단위 소비 기준을 낮추는데 모를 받고 종업원들의 새 기술 창조 열기를 고조시켜 아크릴산 생산 능력을 지난해 같은 시기보다 1.5배로 끌어올렸습니다. 설비 현대화와 기술 개조 등을 계획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노동자들이 설비에 정통하고 기능 수준을 높이도록 현장 기술 학습을 정상적으로 진행하면서 앞선 경험들을 일반화하고 있습니다. 촉매 개발을 담당한 기술자 노동자들은 적극적인 탐구전으로 자체 실종에 부합되는 촉매를 질적으로 만들기 위한 연구를 심화시켜 칠감 생산에 활력을 부어주고 있습니다. 원료 수송 관로들을 개조하고 성능 높은 설비들을 증설해서 생산 능력을 끌어올린 배합 작업반과 화실 구조를 실리적으로 해서 석탄 소비 기준을 낮춘 증기 작업반의 성과도 주목되고 있습니다. 합성 작업반의 노동자들은 설비 관리, 기술 관리를 책임적으로 진행하고 정류탑을 합리적으로 개조해서 원료 주입량을 늘렸습니다. 과학기술을 단위 발전의 생명선으로 틀어지고 공장의 기술 집단은 현재 생산하고 있는 제품들을 지난 시기 질감들과 대비 분석해보면서 백색도, 닙도 등의 기술 지표들을 보다 개선하기 위한 사업도 목적지향성 있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당 결정을 어느 하나도 놓침이 없이 집행할 책임감을 안고 생산 정상화에 동움을 기운차게 울리고 있는 선경 칠감 공장 일꾼들과 노동계급의 헌신적인 투쟁은 높은 생산 실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2: 우리나라의 풍부한 약초와 약재를 가지고 효능 높은 고려 약 생산을 늘릴 때 대한

0: 보상정책을 받들고 평양시안의 고려약 공장들에서 제품의 다종화, 다양화 실현에 힘을 놓고 있습니다. 해당 단위들에서는 치료 효과가 확정된 고려약들을 더 많이 내놓는 것과 함께 개발 영역을 부단히 넓히는 데 모를 박고 성과와 경험을 일반화하면서 생산을 늘리고 있습니다. 올해 시안의 고려약 공장들에서 내놓은 수십 종의 고려약들은 제품의 포장은 물론 그 양리적 효과성에 있어서 지난 시기보다 품질이 개선된 것으로 해서 사람들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고려약에 대한 수요가 날로 늘어나는 데 맞게 공장들에서는 설비들의 성능을 제고하고 선진적인 제조 방법을 도입하는 사업을 계획적으로 실속 있게 내밀었습니다. 평천 고려약 공장, 대동강 고려약 공장에서 가치 있는 기술혁신안들을 받아들여 생산 성과를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자체의 기술 역량에 의거해서 낡은 설비들을 대담하게 갱신하고 필요한 공정들을 완비하면서 새 제품 개발을 적극화해서 인삼은행인단, 황경피 진통익스가루 약, 영체 발효 단조림, 위장산, 가시오갈피, 강장 알약 등 다양한 품종의 고려약 생산을 늘렸습니다. 고려약들을 더 많이 생산하는 것을 반이 기술 발전 계획의 핵심 사항으로 틀어진 서성 고려약 공장, 령성 고려약 공장에서는 약효 성분의 배합 비율을 규정대로 하면서 안궁 우항 주사약, 만년 버섯 액스를 비롯한 효능 높은 약들을 만들어 인민들의 건강 증진에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동대원 고려약 공장에서는 모든 생산 공정의 GMP화를 실현한 데 맞게 제품의 질과 위생 안전성을 철저히 보장하고 있으며, 모란봉 고려약 공장에서는 설비들을 개조해서 생산성을 높였습니다. 선교 고려약 공장과 보통강 고려약 공장, 중구 고려약 공장 등에서도 설비 현대화에 힘을 넣으면서 여러 가지 질 높은 대중약품을 더 많이 생산하기 위한 사업을 힘있게 내밀고 있습니다.
1: 다음. 프랑스에서 8월에 소비자 가격 지수가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서 2.4% 상승했습니다. 원인은 에너지 가격이 폭등한 데 있다고 15일 이 나라 통계기관이 밝혔습니다.
0: 일본에서 항공자위대의 무인 정찰기 글로벌 호크가 행방불명돼서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공중 정찰을 위해 돌아치던 무인 정찰기는 15일 공해상에서 통신이 두절된 후 사라져 버렸습니다. 방위상이 자위대의 수색을 다그치라고 들먹는 한편 자치체들의 정보를 제공할 것을 지시했다고 합니다. 이 시간 보도를 마칩니다. 담당의 박성곤, 방은봉이었습니다. 여기는 평양입니다.

이 시간에는 1969년에 창작된 가요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졸리만 내조국이랍니다.

조선중앙방송입니다. 주최위에 비꼬시는 절세의 위인, 경의하는 아버지 김종훈 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습니다. 아이들을 위해서라면 천만금도 아끼지 않는 것이 우리 당이며, 당의 품은 온 나라 아이들의 진정한 보금자리입니다. 소중한 부름, 소나무와 민들레. 후대들을 위해서라면 억만금도 아끼지 않는 우리 당의 숭고한 후대관에 떠받들려 이 땅 위에는 수많은 소중한 부름들이 생겨났습니다. 그 가운데는 소나무 책가방과 민들레 학습장도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 민의 생활 속에 깊이 자리잡고 또 매일 보는 것입니다. 나라의 방방곡곡 수많은 가정들의 즐거운 하루도 그것으로부터 시작되고 그것을 떠나서는 우리의 생활을 논할 수 없습니다. 아침마다 귀여운 자식들의 어깨에 민들레 학습장이 들어있는 소나무 책가방을 미워주며 눈시울을 적시는 아버지 어머니들의 모습. 이는 오직 후대들을 위한 시책이 국가의 최중대사로 되고 있는 사회주의 우리 조국에서만 볼 수 있는 현실입니다. 경의하는 아버지 김종훈 원수님께서 새로 건설된 평양 가방 공장을 돌아보시면서 하신 말씀이 가슴 뜨겁게 되새겨집니다. 우리가 만든 멋쟁이 가방을 메고 학교로 오가며 웃고 떠들 아이들의 모습이 떠올라 마음이 흥그러워진다고. 우리 아이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은 우리가 만들어 안겨주어야 그들이 자기 것을 귀중히 여기는 참된 애국의 마음을 간직할 수 있다고 하신 경의하는 그이. 후대들에 대한 사랑이 얼마나 강렬하시었으면 우리 아이들에게 안겨줄 책가방을 보시고 그리도

0: 영상 모집을 자주 조직할 때 대한 문제. 진정 책가방의 요소요소마다에 진하게 오려있는 친어버이의 따뜻한 사랑입니다. 청진 가방 공장 지배인 김현수 동무는 꿈결에도 뵙고 싶던 경의하는 아버지 원수님을 모셨던 영광의 날을 되새겨보며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1: 우리 공장을 찾으신 경의하는 청수 동지께서는 가방 밀끈에 전반적으로 해면을 좀 더 두껍게 넣어야 하겠다고 하시면서 특히 어깨 부분에는 지금의 두 배만큼 해면을 넣어 무거운 책가방을 메워도 아프지 않게 만들어야 한다고 다정히 이르시었습니다. 정령 학생들이 메고 다니는 가방을 놓고서도 그처럼 마음 쓰시며 뜨거운 정과 크나큰 심려를 기울이시는 분은 이 세상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우리 청소 동지께서 나라 일로 얼마나 바쁘십니까? 정말 하셔야 할 일도 많고 가보셔야 할 것도 많으시건만 우리 아이들을 위한 사업에는 그 무엇도 아까울 것이 없다는 절대 불변의 의지를 지니시고 후대사랑, 미래사랑의 역사를 끝없이 수놓아가고 계십니다. 소나무 책가방의 밀끈 하나, 동물 그림 하나에도 경의하는 청주소 동지 친어부의 사랑이 속속들이 어려있어서 우리 종업원들은 학생들의 친부모가 된 심정에서 책가방 하나하나에도 정성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0: 어찌 소나무 책가방뿐이겠습니까? 우리 아이들이 좋은 학용품을 마음껏 쓰며 자라게 하시려 몸소 학습장 공장 건설도 발기하시고 공장의 위치도 잡아주신 경의하는 아버지 김종훈 원수님. 첫 시제품이 나왔을 때에는 공장에서 생산한 학습장을 하나하나 보아주시며 사랑의 친필도 새겨주시었습니다. 민들레 학습장. 진정 불러만 봐도 가슴 후드워집니다. 경의하는 아버지 원수님을 일터에 모시었던 영광의 그날을 감회 깊이 돌이켜보며 민들레 학습장 공장 부원 박봉혁 동무는 이렇게 말합니다.
2: 경의하는 김정훈 동지께서는 민들레 학습장 공장은 당에서 제일 관심하는 공장이라고 하시면서 공장의 근류가 종업원들은 사랑하는 자식들에게 차갑게 내주는 어머니들의 심정을 안고 당의 후대사랑 미래사랑이 그들의 가슴마다에 뜨겁게 안겨지게 한다고 강조하셨습니다. 정말 그렇듯 한없이 순간 우리의 경의하는 청주소 동지 후대사랑에 떠받들려 해마다 많은 민들레 학습장이 전국의 어린이들과 학생들에게 빠짐없이 가닿고 있습니다.
0: 민들레 학습장의 새타얀 종이 위에 우리 아이들은 자기들의 아름다운 꿈과 희망을 또박또박 적어가고 있습니다. 소나무 책가방과 민들레 학습장, 그것은 그리 크지 않습니다. 하지만 무심히 대할 수 없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키우는데 목만자루의 품이 든다고 하여도 그것을 고생으로가 아니라 행복으로 여기시는 경의하는 아버지 김종훈 원수님의 불같은 헌신과 로고를 떠나 순간도 생각할 수 없는 소중한 제보들이기 때문입니다. 한없이 은혜로운 그 사랑을 전하며 온 나라 아이들이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하늘은 푸르고 내 마음 즐겁다. 선풍금 소리 울려라. 우리의 밝은 앞날, 창창한 미래는 이렇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소중한 부름, 소나무와 민들레. 지금까지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렸습니다.

0: 보도입니다. 우리 인민들에게 이 세상 만복을 다 안겨주시려 언제나 깊이 마음쓰시며 크나큰 심혈과 노고를 바쳐가고 계시는 경연한 김정은 동지의 불멸의 업적은 나라의 명당자리들마다에 일떠선 문화정서 생활기지들에도 뜨겁게 깃들어 있습니다. 기자와 만난 유원지 총국과장 전수영 동문은 훌륭하게 꾸려진 문화정서 생활기지들에서 즐거운 휴식의 한때를 보내는 인민들의 밝은 모습을 대할 때마다 경의하는 총비서 동기의 끝없는 헌신의 세계가 어려워 가슴 뜨거워짐을 금할 수 없다고 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1: 지난 10여 년간 나라의 곳곳에는 인민들의 사랑을 받는 문화정서 생활 거점들이 수많이 있었습니다. 그 하나하나의 창조물들에 바쳐진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의 헌신과 로고에 대하여 이야기하자면 끝이 없습니다. 능남 물놀이장이 건설될 때에도 흙먼지 날리는 건설장을 찾아오시어 자신께서 구상하신 것을 직접 구림으로 그려주시며 물놀이장을 최상의 수준에서 건설하도록 세심히 이끌어주셨고 문수물놀이장이 형성한 만도 무려 113건이나 보아주신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이십니다. 양덕원천 문화휴양지와 원산갈마 해안 관광지구를 비롯해서 인민의 웃음소리 넘쳐나는 그 어디를 가보아도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 심혈과 로고가 깃들어 있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정말이지 인민의 꿈과 리상이 현실로 꽃피어나는 우리 국가의 눈부신 발전상을 체감하면서 더더욱 가슴 깊이 간직하게 되는 것은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께서 계시기에 우리의 미래는 끝없이 아름답고 창창할 것이라는 절대적인 믿음입니다.
0: 기자와 만난 주황동물원 책임부원 박성우 동무는 언제나 인민들의 기쁨 넘친 웃음소리가 한껏 넘쳐나는 주황동물원이 오늘과 같이 훌륭하게 전견된 데에도 인민들을 위하시는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의 순간 뜻과 헌신의 세계가 뜨겁게 우려 있다고 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2: 오늘 동물원을 찾는 사람들 누구나 다 감탄을 금치 못하며 즐거운 마음으로 들어서는 우리 동물원의 정문도 경의하는 청소년지의 직접적인 발기가 세심하신 용도에 의하여 꾸려진 것입니다. 동물원을 개관하던 나날 정문 형상 방도가 떠오르지 않아 애를 먹고 있던 설계가들이 고충을 헤아리신 경의하는 청소년지께서는 중앙 동물원의 정문이 있는 위치에 본관을 꾸리면서 출입구를 보마가리 모양으로 재미나게 형상할 때에 대한 기발하고 독특한 형상 방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매개

불사들의 외형을 자기 얼굴이 살아나게, 특성이 살아나게 생동하게 형상할 때 대한 가르침도 안겨주신 우리의 청비서 동지 있습니다. 그토록 훌륭한 동물원을 인민들에게 안겨주신 다음에도 경리하는 청비서 동지께서는 우리 동물원에 많은 선물 동물들도 보내주십니다.

0: 화력탄 생산에 총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석탄공업성에서는 각지 화력발전소들에 계획된 석탄을 무조건 생산 보장하기 위한 경제작전과 지휘를 박력있게 해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생산에 필요한 자재와 설비들을 보장해주기 위한 실무적인 대책을 세우고 그 실현을 위한 사업을 완강하게 밀고 나가고 있습니다. 순천지구 청년탄광연합기업소에서 집단주의 기풍을 높이 발휘하면서 더 많은 석탄을 증산하기 위한 투쟁을 과감히 벌려나가고 있습니다. 전송 청년 탄광 8갱 서운철 채탄중대, 7갱 김육 청년 동역대를 비롯한 많은 단위에서 소대별, 교대별 사회적 경쟁을 활발히 벌면서 날마다 높은 생산 실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28 직종 청년 탄광과 룡대 청년 탄광에서는 암질 조건에 따르는 합리적인 발파 방법들을 적극 받아들이면서 예비 채탄장들을 충분히 마련하는 데 힘을 놓는 한편, 이미 마련한 채탄장 관리를 잘하고 막장 설비들의 가동률을 제고하면서 하루 석탄 생산량을 부쩍 늘리고 있습니다. 북창지구 청년탄광연합기업소와 덕촌지구 탄광연합기업소에서는 굴지를 앞세워 전망이 좋은 탄밭을 넉넉히 마련하면서 석탄 생산에서 날마다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덕장지구 탄광연합기업소와 개촌지구 탄광연합기업소에서도 채탄장 관리를 과학기술적으로 하고 탄상 조건에 맞는 채탄 방법을 적극 받아들이는 것과 함께 막장 작업의 기계화 비중을 높이게 한 사업에 큰 힘을 놓아 석탄 생산 성과를 계속 확대하고 있습니다.
1: 평안북도 림업관리국의 일꾼들과 종업원들이 현대적 해건 무력 건설의 획기적인 진보와 발전에 기여한 함선공업부문 노동기급의 투쟁 정신과 기풍을 따라잡고 석탄 전선에 더 많은 동반나무를 보내줄 일념 안고 생산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재벌장마다의 좌지우지를 정한 관리국의 일꾼들은 노동자들과 함께 동반나무 생산을 늘이기 위한 방도를 찾으면서 대중의 생산 열의를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특히 동창림산사업소와 천마림산사업소에서는 설비들의 가동률을 높이는 데 필요한 자재와 부속품을 예견성 있게 보장해서 동반나무 생산에서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동창림산사업소에서는 기계톱의 리용률을 높이면서 나무 배기를 확고히 앞세우고 베어낸 동반나무를 제때 산 밑으로 끌어내리고 있습니다. 지배인 박승남 동무를 비롯한 천마림산사업소의 종업원들은 계획된 동반나무 생산 계획을 어김없이 수행하면서 연전기재들의 만가동을 보장해서 역전까지 실어나르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운산 산림개조사업소를 비롯한 여러 사업소에서도 내부 예비를 최대한 탐구 동원하면서 사회주의 경쟁을 힘있게 벌여 동반나무 생산량을 부쩍 늘리고 있습니다.
0: 올해 알곡 생산 목표 점령을 위한 투쟁이 힘있게 벌어지고 있는 속에 황해남도의 농업부문 일꾼들과 근로자들이 당면한 가을 밀보리 씨뿌리기를 힘있게 내밀고 있습니다. 도안의 각급 농업지도기관 일꾼들은 포전마다에서 사상사배 위력을 증폭시키며 가을 밀보리 씨뿌리기를 최적기에 끝내기 위한 용농작전과 지휘를 치밀하게 하고 있습니다. 봉천군에서 포전마다 질 높은 유기질 비료를 듬뿍 내는 등 사전 준비를 착실히 갖춰놓고 품종들의 생물학적 특성을 따져가며 씨뿌리기를 일정 계획대로 내밀고 있습니다. 과학농사에 다수하게 비결이 있다는 것을 명심한 유난군의 일꾼들과 농장원들은 적지 선정을 바로하고 시작부터 기세를 올리고 있습니다. 특히 자기 지역의 토양 조건에 맞으면서도 수확구가 높은 우량 품종의 종자 확보와 소독을 비롯한 종자 처리를 과학기술적으로 하고 필지별, 포전별에 따라 씨뿌리기를 알심 있게 하고 있습니다. 온열군에서도 안전한 소출을 담보할 수 있도록 해미침률과 적산 온도를 과학적으로 타산해서 씨뿌리기를 일정대로 진척시키고 있습니다.
1: 산림조성과 보호관리 사업이 힘을 놓을 때에 대한 당의 뜻을 높이 받들고 각지에서 가을철 조건에 맞게 산불방지 사업을 군중적으로 전개하고 있습니다. 국토환경보호청과 해당 단위 일꾼들은 현재 내려가 위험 요소들을 빠짐없이 장악한 데 기초해서 산불 피해를 막기 위한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우고 그 집행정령을 정상적으로 총화 대책하면서 조직과 지휘를 치밀하게 하고 있습니다. 자강도에서 산불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주동적이면서도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일꾼들은 산불을 막는 것이 나라의 귀중한 재부인 산림을 보호하는 중요한 사업이라는 것을 대중 속에 인식시키기 위한 사상사업

0: 강연, 해설, 담화, 준법 교양 등 여러 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진행해서 광범한 군중이 이 사업에 목적의식적으로 참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강계시와 장강군, 시중군을 비롯한 산을 끼고 있는 지역들에서 산뚫막이선, 집수터, 돌뚝 차단물들의 보수 설치를 질적으로 하기 위한 사업을 실속있게 내밀고 있습니다. 황해북도 평안남도에서 산불 감시 및 통보 체계를 재점검하는 등 산림보호를 위한 각방의 조치들을 취하면서 허점과 공간들을 빠짐없이 찾아 대책하고 있습니다. 심평군과 곡산군, 숙천군, 회장군에서는 근로자들에 대한 교양과 통계를 강화하고 산림감독원, 산불감시원들이 담당 구역의 산림에 대한 산불감시를 책임적으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함경남도, 함경북도에서도 새로 전개된 초소들의 필요한 신호기재 등을 충분히 갖추어주고 방화기재들과 운전기재들을 제때에 동원할 수 있게 하는 것과 함께 주민들이 제정된 입산질서를 철저히 지키도록 하고 있습니다.
1: 다음, 프랑스에서 8월에 소비자 가격 지수가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2.4% 상승했습니다. 원인은 에너지 가격이 폭등한 데 있다고 15일 이 나라 통계기관이 밝혔습니다.
0: 디리끼에서 연유 가격이 폭등해서 사회적 우려를 자아내고 있습니다. 15일 해당 기관이 밝힌 데 의하면 전국적인 디젤유 가격이 1년 전에 비해 75% 이상 뛰어올랐습니다. 이것은 중동의 긴장한 정세가 지속되고 있는 것과 관련된다고 합니다. 이상 보도를 마칩니다. 담당의 정혜련 허철이었습니다. 여기는 평양입니다.

0: 조선중앙방송입니다. 주체위업이 끄치는 절세의 위인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당의 모든 것을 의탁하고 당과 함께 온갖 시련과 난관을 헤쳐온 우리 인민들에게 하루빨리 세상에 부름없는 유족하고 행복한 생활을 마련해 주어야 합니다. 이 시간에는 온포 근로자 휴양소 소장 조미숙 동지의 실담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온포 지구에 새겨진 인민 사랑의 자욱을 더듬어 볼수록
1: 풍채 수려한 산세와 아름다운 명소의 경치를 한껏 돋구며 종합적인 문화 휴식 및 요양 치료 봉사 기지로 훌륭히 일떠선 우리 온포 근로자 휴양소로는 문을 연지 얼마 되지 않지만 벌써 수많은 근로자들이 찾아와 즐거운 한때를 보냈습니다. 지형지세가 기묘한 명당 자리에 떠선 휴양소에서 사회주의 문명을 마음껏 향유하는 근로자들의 행복 넘친 모습을 바라볼 때마다 저는 온포 지구에 세상에 내놓고 자랑할 만한 또 하나의 문화청소 생활기지를 마련해 주시기 위해 크나큰 심리과 로고를 바치오신 경리하는 청성지 이민 혼신의 세계가 우리와 가슴 조조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지금도 저는 경리하는 청성지를 모시고 온포 근로자 휴양소 중공식이 성대에 진행되었던 그날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뜻깊은 그날 경리하는 청성지께서는 우리 인민들이 복리를 축복하여 몸소 중공 태풍을 끊어주셨습니다. 경리하는 청성지께서는 온천장과 온천치료장을 비롯한 휴양소의 여러 곳을 돌아보시면서 매해 구획들이 실용적으로 조화롭게 배치되고 건축이 모든 요소가 주변의 자연 환경과 친숙하게 구성되었다고 만족해 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역사가 오랜 온포 온천지대에 부단한 발전을 지향하는 우리 시대에 걸맞는 또 다른 문화휴양지 문명의 터전이 마련되었다고 오늘 이렇게 인민의 훌륭한 휴양봉사기지로 다시 개군된 휴양소를 보니 참으로 보람있는 일을 또 하나 했다는 긍지가 생긴다고 못내 기뻐하셨습니다. 시종 만민이 환한 미소를 지으시는 경리하는 청성지 존귀하신 영상을 우러르는 저희 머릿속에 몸소 여러 차례나 현재에 찾아오시오. 우리 인민들에게 보다 훌륭한 휴양봉사기지를 마련해 주시기 위해 바쳐오신 경리하는 청성지 불멸의 로고가 다시금 뜨겁게 되새겨졌습니다. 경리하는 청성지께서 온포 근로자 휴양소 신설 공사장을 찾아주셨을 때였습니다. 저는 그때에도 공사 현장을 찾으신 경리하는 청성지를 몸가까이 배웠고 기중한 가르치심을 받는 크나큰 행운을 지녔습니다. 공사장에 도착하신 경리하는 청성지께서는 전망대에 오르시오 한 폭의 그림과도 같은 휴양소의 아름다운 전경을 바라보셨습니다. 당시 온포지구는 사무

했지만 아직도 신눈이 쌓여 있어 마치 한겨울이 설 풍경을 연상케 했습니다. 노곤학선 산발들을 배경으로 각연 모양새를 갖추고 돌아앉은 휴양객들과 휴양소 지구를 감돌아 흐르는 엄포 온천은 요즘은 정서를 불러일으키고

이지 휘양수에서 오랫동안 일해오면서 울창한 숲을 이르며 키높이 자란 소나무들을 매일같이 보면서도 그것이 금강홍성이라는 것을 전혀 모르고 있던 저였습니다. 금강홍성이라고 정답게 불러주시는 그 일을 우러르며 저는 그때 이 땅이 나무 한 그루 풀한 포기라도 귀중히 여기시는 경외하는 청성지 순간 조개를 다시금 뜨겁게 새겨 안았습니다. 그날 경외하는 청성지께서는 온포 근로자 휘영소가 자리 잡고 있는 것과 같이 금강홍성도 잘하고 온천종치랑도 많은 명당자리는 없다고 하시면서 삼포 구역을 공원식으로 꾸리지 말고 자연 상태로 놔둬야 한다고 거기에 평평한 판자를 깔아 걸음길만 만들어줄 때 대해 세심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의 말씀에는 휘양수 구역만이 아닌 온포 지구의 자연 환경을 그대로 보존하는 원칙에서 휴양소를 꾸려야 한다는 깊은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자연 환경을 그대로 보존하는 원칙에서 이것은 참으로 휴양지 건설에서 철칙으로 삼아야 할 절대의 기준이었습니다. 이어 격려하는 그님께서는 온포 근로자 휴양소는 나라의 또 하나의 귀중한 财宝라고 하시면서 앞으로 온포 근로자 휴양소가 완공되면 아마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찾아올 것이라고 정 깊은 어조로 말씀하셨습니다. 그의 말씀을 받아하는 순간 저희 눈앞에는 휘황하게 전변된 온포 근로자 휴양소에서 행복의 웃음꽃을 피우는 인민들의 모습이 삼삼이 안겨왔습니다. 시종 만민의 환한 미소를 지으시는 경례하는 청성지 존귀하신 영성을 우러러나니 우리 휴양소에 찾아오시어 오버의 수령 및 불멸의 용도업종을 길이 빛내며 휴양생들이 생활에서 사선 불편도 느끼지 않도록 최상의 조건을 보장해 줘야 한다고 간곡히 당부하시던 위대한 장군님의 그날의 용상을 피우는 것만 같아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럴수록 저의 생각은 잊지 못할 그 밤으로 다시금 다름치고 갔습니다. 한여름이 기냥긴 해도 길고 사람들 모두가 단잠에 들고 있던 그 시각 현지주들의 길에서 쌓이신 피로도 부실 사이 없이 우리 휴양소를 찾으신 경례하는 청비성지께서는 휴양소의 곳곳을 일일이 다 돌아보시면서 낡고 침침한 시설들과 봉사 환경에 빗긴 우리 일꾼들이 사상 간증과 일본서에 오만 경종을 울리셨습니다. 그러시면서 휴양소 관리 운영을 잘하지 못하여 인민들이 호평이 아니라 비평을 받게 되면 사철 언처머리 마를 줄 모르고 솟아나는 경치선 이곳에 인민을 위한 휴양소부터 일도 씌워주신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업적을 빛낼 수 없게 된다고 준절히 이르시었습니다. 우리 휴양소는 해방된 이듬해 몸소 찾아오시어 휴양 각들의 터전도 잡아주시고 휴양 일가도 짜주시며 근로자들의 건강 증진과 문화 청소 생활에 참답게 이바지하는 문화 휴양지로 꾸려진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업적이 어려있는 뜻깊은 것입니다. 오버의 수령님의 따사로운 인민 사랑의 자욱이 어려있는 이곳을 인민의 우수권 넘쳐오르는 문화생활 거점으로 더욱 훌륭히 빛을 뿌리게 해주시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휴양소 옆에 온화한 단위에서 매개공장을 건설하고 온천물을 휴양하여 매개를 생산한다는 사실을 아시고는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온천의 물을 망탕 쏘아버린다는 것은 말도 되지 않는다고 하시면서 온천물을 이용하는 종합봉사기제를 꾸리도록 해주셨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이 이럴 듯 다시 마신 사랑이 깃들어있는 것이었건만 우리들이 이를 쓰게 못하여 시설관리와 봉사 환경을 구태 의연하게 해오다나니 심려를 끼쳐드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경례하는 청성지께서는 동행한 일꾼들에게 늘 강조하는 것이지만 용도업종 단위 일꾼들은 이를 잘하여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용도 사적을 말이나 글로서가 아니라 인민들이 실제 그 덕을 포기함으로써 수령님과 장군님께서 얼마나 거대한 유산들을 우리에게 남겨주셨는가를 절감하게 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말이나 글로서가 아니라 인민들이 실제 그 덕을 보기. 진정 여기에는 이땅 위에 용력히 새겨진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이 인민이란 사랑의 역사를 끝없이 이어가시려는 경례하는 청비성지의 순고한 뜻이 어려 있었습니다. 그날 경례하는 청비성지께서는 온포 근로자 휴양소를 인민들이 휴양으로서

0: 충분히 휴식도 하고 온탕 치료도 할수 있는 종합봉사기지, 치료봉사기지로 훌륭히 꾸려야 한다고. 그렇게 하여 온포 근로자 휴양소가 모든 봉사설이 충분히 갖춰진 온천 휴양소의 본보기가 되도록 해야 한다고 하시면서 휴양소를 개관하는 데서 나서는 방향과 방도들을 하나하나 세심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날이 오지런 듯 돌이켜보며 순간 감정에 휩싸이는데 격려하는 총무성직께서는 온포 근로자 휴양소는 양동 온천문화 휴양지와는 또 다른 매력을 가지고 있다고. 우리 이민들은 멀지 않아 여기에서 또 다른 특색의 온천문화를 향유하게 될 것이라고 뜨겁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께서는 온포 근로자 휴양소를 지방 거의 못과 특색이 잘 살아나면서도 현대 건축술의 집안 요구가 철저히 구현된 종합적인 산간지역 문화휴식 및 요양치료 봉사기지로 건설하면 우리가 참으로 다양한 분야, 다양한 생활 영역 개척에서 또 하나의 보람 있는 성과를 이룩한 것으로 될 것이라고 하시면서 당창근 여든덟을 맞으며 온포 근로자 휴양소를 훌륭하게 열듯이요 인민들에게 선물하자고 뜨겁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랬듯 격려하는 총성지의 사랑의 자업, 헌신의 로고에 받들려 온포 근로자 휴양소는 최상의 조건을 갖춘 특색 있는 온천 치료 및 보양시설들과 종합적인 봉사기지들로 건축권을 형성한 또 하나의 묘소로 완공되어 드디어 준공의 경사를 맞이했던 것입니다. 휴양소의 여러 곳을 일일이 다 돌아보신 그님께서는 이제 휴양소가 개업을 시작하면 이곳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찾아올 것이라고 거듭거듭 정담하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우리 인민들에게 이렇듯 훌륭한 사회주의 번화가 문명의 별천지를 또다시 안겨주신 격려하는 청구성직께 격려하는 원수님, 어버이 수령님께서 해방된 이듬해에 우리 휴양소의 터전을 잡아주신 그날로부터 꼭 80년은 되는 해에 원수님께서 우리 인민들에게 이렇듯 훌륭한 최상급의 문화청소 생활기지를 선물로 안겨주셨습니다. 정말 정말 고맙습니다. 라고 정중히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자 그이께서는 환한 미소를 지으시며 앞으로 인민을 위한 봉사활동을 잘해 나가길 바란다고 뜨겁게 당부하셨습니다. 진정 온포 근로자 휴양소는 언제나 마음속 첫 자리에 인민을 놓으시고 우리 인민들이 문명한 생활을 마음껏 누리게 하시려 마음쓰시는 격려하는 청피성지의 심리가 로고가 안온 인민의 제보, 인민사랑의 결정체입니다. 우리 온포 근로자 휴양소를 찾았던 휴양생들은 한결같이 한 생에 잊지 못할 행복한 나날들을 보냈다고, 휴양의 나날을 영원히 잊을 수 없다고, 자연에는 사계절이 있지만 이 땅에는 위대한 우보의 인민사랑으로 따뜻한 사랑의 봄 계절만 있다고 하면서 우리 근로자들을 제일로 아끼고 사랑하시는 격려하는 총성지 하늘같은 그 사랑을 가슴 깊이 간직하고 일터로 돌아가면 보답의 마음을 안고 더 많은 일을 하겠다고 격정을 펼쳤습니다. 저희들은 앞으로 절세의 위인들이 숭고한 인민사랑의 자욱이 뜨겁게 오려있는 용광의 일터에서 일하는 긍지를 언제나 가슴 깊이 간직하고 인민의 복리 증지를 최우선 절대시하는 어머니 당의 열화 같은 진정이 근로자들에게 그대로 가닿도록 봉사활동을 진행해 나감으로써 이 땅에서 노동당 만세 소리, 세상의 부름없으라의 노래 소리가 더 높이 울려 퍼지도록 하는데 자신들의 모든 지혜와 정열을 다 바쳐 나가겠습니다.
1: 온포 지구에 새겨진 인민 사랑의 자욱을 더듬어 볼수록 지금까지 온포 근로자 휴양소 소장 조미숙 동지의 실담을 보내드렸습니다.

이 시간에는 1978년에 창작된 가요 장군님 따라 싸우는 길이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정령영화 천무장대호에서 있은 이야기의 주제가인 이 노래는 혁명의 길은 간과하고 험난해도 오직 위대한 수령님을 따라 싸우는 한 길에서 영생하려는 항일혁명 투사들의 뜨거운 충성심과 불굴의 신념, 의지를 깊이 있게 반영하고 있습니다.

항일혁명 가요 중에서 이 시간에는 위례한 수령님의 현명한 영도 밑에 조직 진행된 항일혁명 투쟁 시기에 널리 불리워진 혁명 가요들을 보내드리겠습니다.

0: 시를 보내드리겠습니다. 허창일을 쓴 나라의 마다들. 이 시는 1988년에 창작된 작품입니다.
1: 선주를 둘씩 두나 봐이도 여기서는 마다들로 살며 쇳물을 쫓고 엊그제 들어온 애젊은 책상 물림도 여기서는 마다들로 불리우며 쇳물을 뽑는다. 하는 생각도 주고받는 이야기도 누구나 나라 일이다. 누구나 나라 살림이다. 위대한 수령님, 어느 차량 공장을 현지 지도하시며 새로운 중량 화차를 만들 과업을 주시면 우리는 자신의 과업으로 받아안고 계산해 본다. 또 뽑아야 할 쇳물량을. 신문에 어느 건설장 착공식 소식이 나도 열풍을 도세차게 뿜어놓고 이른 새벽 영예장에 단비소가 와도 철강제 때문에 혹시 수령님께서 먼 거리 전화 걸어오시지 않았는가 그의 얼굴부터 쳐다본다. 헐지 않다. 나라의 마다들로 살기라. 가정에서 마지 온 집안일 돌보듯 나라라는 큰 집 살림 강철로 뒷받침해주며 마지꾸실 다 해야 하기에 근심 걱정 가실라로 없거니. 그래서 기쁘다. 나라의 마다들로 살기가. 우리 생각 많은 만큼, 우리 걷는 길 많은 만큼 수령님의 근심 걱정 덜어드리기에. 쌓아가는 강철더미 날마다 더 높아지고 그 강철에 받들려 시대의 기념비들 조국의 빈 땅을 채워가도 우리는 즐겨 근심하며 산다. 우리는 즐겨 걱정하며 산다. 오, 마다들. 어려운 일 생겨도 먼저 찾아 의논해 주시고 기쁜 일 있어도 먼저 불러 나누시며 어버이 수령님 믿음 담아 불러주신 용해공 나라의 마다들. 살리라. 내 머리에 흰소리 내리어도 수령님의 그 믿음에 쇳물로 보답하며 나라의 마다들로, 나라의 마다들로.
0: 지금까지 1988년에 창작된 시 나라의 마다들을 보내드렸습니다. 랑송의 방송은 리세남이었습니다. 이 시간에는 1974년에 창작된 가요 강선의 노을을 보내드리겠습니다. 노래는 강선의 노동계급을 굳게 믿으시고 그들을 창조적 이훈회로 이끌어주신 위대한 수령님의 뜨거운 사랑에 영원한 충성과 의리로 보답해가려는 강철노동계급의 숭고한 정신세계를 깊이 있게 반영하고 있습니다.

0: 보도입니다. 청년정치를 우리 당의 영원한 전략적 노선으로 내세우시고 청년들이 들고 일어나 시대를 들었다 놓는 기적과 미혼을 창조해 나가도록 크나큰 사랑과 믿음을 안겨주고 계시는 경연한 아버지 김정은 원수님의 불멸의 업적은 불후의 고전적 노작, 청년들은 당의 선군혁명 위협에 끝없이 충실한 전위투사가 되자에도 뜨겁게 깃들어 있습니다. 기자와 만난 평양시 청년동맹위원회 지도원 김학명 동무는 청년대군의 무한대한 힘을 발휘시켜 백두에서 개척된 주체혁명위협의 승리를 앞당겨 오시려는 절세위인의 드팀없는 의지가 로작의 구절구절마다에 역력히 어려있다고 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1: 경련한 아버지 원수님께서는 로작에서 청년들이 당령도를 충직하게 받들고 사회주의 건설의 선봉대, 발극대가 될 때에 대한 문제가 청년동맹 창업조직의 전투적 기능과 역할을 높일 때에 대한 문제를 비롯해서 청년 사업에서 획기적인 전환을 일으키기 위한 가업과 방도들을 뚜렷이 밝혀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청년들이 당의 령도 따라 주청명 위협이 완성을 위한 역사적 진근길에서 청년 전위의 용적 기계를 남김없이 떨쳐 가리라는 것을 굳게 믿는다는 최상의 믿음도 안겨주셨습니다. 정말이지 로작의 구절구절을 되새겨볼수록 청년들을 우리 당의 믿음직한 계승자로 사회주의 우리 국가를 또 메고 나갈 주인공들로 감높이 내세워주시는 경련한 아버지 원수님의 사랑과 믿음이 어려워 가슴이 뜨거워짐을 금할 수 없습니다.
0: 위대한 어버이의 그 사랑 그 믿음이 그대로 자양분이 돼서 우리 청년들은 지금 이 시각도 사회주의 애국 청년이라는 부름을 가장 감높이 가장 영리롭게 빛내이며 조국이 부르는 곳에서 청춘의 기상과 용맹을 남김없이 떨쳐가고 있습니다. 평양시 청년동맹위원회 지도원 황명성 동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2: 경애하는 아버지 김정은 원수님의 현명한 용도 아래 오늘 우리 청년들은 시대의 영웅, 창조의 거인, 부강조국 건설의 전위투사들로 억세게 자라나고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고생을 낙으로 여기며 조국의 부름 앞에 충실하고 사야 집단 앞에 성실하며 미래를 위해 투신하는 것을 응당한 본분으로 여기고 있는 것은 바로 경애하는 아버지 원수님의 청년 중시 사상과 위대한 용도, 크나큰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온나라 그 어디를 가보아도 애국으로 청춘의 삶을 빛내며 하루하루를 유은의 군문자로 수놓아가는 우리 시대 청년들의 자랑스러운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올해 우리 평양시 안에 120여 명의 청년들도 조국이 부르는 어렵고 힘든 초소 사회주의 건설의 주요 전구들로 달려나갔으며 서로 돕고 이끄는 미덕과 미풍의 사회자들도 나날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0: 위대한 당의 품 속에서 혁명의 전위들로 더욱 억세게 성장하는 애국 청년 대군이 있기에 이런 청년들이 당의 위협을 억척으로 받들고 있기에 우리 혁명의 명맥은 끄떡 없으며 위대한 강국의 미래를 향해 질풍쳐 나아가는 사회주의 위협은 영원히 승리와 영광으로 빛나게 될 것입니다.
3: 새로운 어귀는 김일성의 초태를 승리적으로 결속하기 위해 떨쳐나선 만포 8월 2일 시민투공장의 일꾼들과 노동계급이 증산투쟁, 창조투쟁의 불길 높이 시민투 생산에서 혁신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김문일 특파기자와 만난 만포 8월 2일 시민투공장 부기사장 김남혁, 직장장 량철진 농무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4: 공장에서는 중량 화물자동차들과 유압식 굴착기를 비롯한 운전기재들과 설비들의 실동률을 높여가지고 원료보장을 확고히 선행시키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여러가지 합리적인 기술혁신안들을 창안해가지고 생산성과에 적극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하복돌의 형태와 크기를 개조해서 해전노의 진동을 없애면서도 노의 수명을 3배로 늘었고 또 해전 원통 분쇄기 내부 구조를 합리적으로 개조해서 시멘트 분쇄밀과 속탄 분쇄밀의 능력을 정전에 비해 1.3배로 높였습니다. 소속로의 밀폐장치도 합리적으로 개조해서 율 손실을 막으면서도 연료 소비를 훨씬 줄였습니다. 지금 공장에서는 일꾼들이 생산 현장들을 막고 나가 권리 문제들을 제때에 풀어나가면서 생산 공정 간 맞물림을 잘해가지고 시멘트 생산 속가를 확대해 나가고 있는데 요즘 높이 세운 일정 계획을 넘쳐 수행하고 있습니다.
5: 시멘트 생산에서 우리 윤리주장이 맡고 있는 임무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 시기 불합리한 설비들을 기술적으로 개조하는데 큰 힘을 넣어 생산에 적극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소속로 가동에 필요한

0: 전산보장을 책임적으로 해서 세미 두둥산에 적극 이바지하겠습니다.
1: 조국의 부강번영에 참답게 이바지해갈 원나라 여성들의 강렬한 지향과 열망이 당대 9차 대배 결정관서를 위한 진군길에서 더욱 승마되고 있는 속에

0: 기관한 정책, 영원한 국책으로 내세운 어머니당의 순간 후대관을 깊이 새겨안고 학생 신발 공장과 가방 공장 등으로 달려나갔습니다. 향유의 권리보다 보답의 의무를 스스로 자각하며 와도 구역의 여성들은 학생 교복 공장과 월림 사업소를 비롯한 일터들에 보내줄 것을 여맹 조직에 제기했습니다. 사랑하는 조국의 용성 번영에 적극 기여할 일념 안고 증산대력 운동으로 들끓는 생산 현장으로 자원한 여성들의 소행도 사람들을 감동시키고 있습니다. 17일 남포시 문화회관에서 진행된 축하 모임에는 관계 부문 여맹 일꾼들과 여맹원들이 참가했습니다. 모임에서 연설자는 전체된 여성들의 애국정신 투쟁 기풍을 본받아 당이 부르는 것으로 진출해 나선 여맹원들을 열렬히 축하하면서 모든 탄원자들이 당정책 관철에 헌신하는 견실한 애국자가 될때 대해서 강조했습니다. 토론자들은 우리 당을 따르는 길에 인생의 값높은 영광이 있고 가정과 후대들의 행복이 있으며 조국의 찬란한 미래가 있다는 것을 명심하고 일터마다에서 자랑찬 노력적 성과를 이룩해갈 결의를 피력했습니다. 축하 공연에 이어 일꾼들과 여맹원들이 새로운 각오와 자신심에 넘쳐 보람찬 경명처서로 떠나는 탄원자들에게 꽃다발을 안겨주었습니다.
1: 다음, 중국에서 15일 주작 2호 개량형 운반 로켓을 발사했습니다. 운반 로켓에는 10개의 위성이 탑재되어 있었으며, 위성들은 예정된 궤도에 진입했다고 합니다.
0: PG에서 에이즈가 만연하고 있습니다. 15일 이 나라 보건기관은 성인 60명당 약한 명이 에이즈 비루스에 감염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만도 2천여 명의 새 감염자가 등록됐는데 임신 중에 있는 여성들 속에서 에이즈 비루스 감염률은 약 2%로 높아졌습니다. 정부는 이를 전국적인 보건위기로 선포하고 주민들에 대한 에이즈 비루스 검진과 치료를 강화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보도를 마칩니다. 담당의 정혜리언 허철이었습니다. 여기는 평양입니다.

0: 서선주한 반서입니다. 수채비읍이 꼬시는 절세의 비인. 경의하는 김정운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언제나 인민을 첫자리에 놓고 그들의 관점과 입장에서 그들의 리익에 부합되는 정책을 채택하고 실시하는 것은 우리 당의 일관한 활동 원칙입니다. 하나의 살림집을 일떠 세워도 경의하는 전비서동지께서 인민의 행복을 위해 끊임없이 이어가시는 위민 헌신의 길에서 중요하게 강조하시는 문제가 있습니다. 무슨 일을 하나 해도 그에 대하여 인민들로부터 평가를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 해전 경의하는 전비서동지께서는 혁명영도의 그처럼 바쁘신 속에서도 김학은 피해복구 현장을 찾으셨습니다. 인민들에게 하루빨리 행복의 보금자리를 안겨주시려는 불같은 마음을 안으시고 머나먼 길을 달리시어 이른 아침 도착하신 경의하는 그 이씨였습니다.
1: 먼 길을 오시느라 쌓이신 피로도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경의하는 청피소동지께서는 읍지부 살림집 건설 종용을 요해하셨습니다. 동행한 한일꾼이 지금 군내 인민들이 경의하는 청피소동지의 사랑으로 건설되는 살림집은 하늘이 무너져도 무너지지 않을 집이라고 하면서 정말 좋아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자 경의하는 청초동지께서는 환히 웃으시며 그것은 우리 당에 대한 인민들의 가장 감높은 평가이라고 하시면서 그들에게 자신께서 그런 평가를 받으니 감개무량하다고 하였다는 것을 전달하여야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꾸밈없는 인민들의 소박한 목소리에서 더없는 기쁨을 찾으시는 경의하는 그 일을 우러러니 일꾼들의 가슴은 격정으로 달아올랐습니다. 그러는 그들을 둘러보시며 경의하는 청초동지께서는 이제 피해 복구를 끝낸 다음 돌이켜보면 자연재해를 이겨낸 보람이 클 것이라고 하시면서 피해 복구를 벌리면서 살림집들을 원래의 살림집 수준으로 건설하였어도 모르겠는데 완전히 새로 건설하였기 때문에 좋아할 것이라고 뜨겁게 말씀하셨습니다. 완전히 새로 건설한 살림집. 새길수록 일꾼들의 뇌리에는 공사가 시작되기 전에 있은 가지가지의 일들이 산산이 떠올랐습니다. 뜻밖의 재난을 당한 김학은의 형편을 알아보시기 위해 직승기를 띄우도록 하신 사연이며 인민이 당하는 불행을 가장 큰 아픔으로 여기시며 순간도 지체함이 없이 피해 지역으로 인민군대를 급파할 때 대한 명령을 하달하시고 피해 복구와 관련한 온갖 대책을 다 취해주신 사실들이 이렇듯 뜨거운 정과 사랑 속에 일떠선 살림집들이었습니다.
0: 김학은 혁명사적 교양실 강사 한소량 동무의 이야기 불멸의 화폭을 떠올립니다. 경의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이날 건설 현장을 구체적으로 돌아보시며 크나큰 노고를 바치시었습니다. 공사의 추진 정령을 몸소 요의하시며 하나의 건물을 일떠 세워도 지역의 우수한 문화와 지리적 특성, 인민들의 편의와 요구를 반영하여 특색 있게 건설해야 한다는 데 대하여 강조하시던 경의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한일꾼에게 건설을 언제까지 끝낼 수 있는가고 물으셨습니다. 건설 일정에는 며칠 내로 살림집 건설을 완성하고 준공 검사를 받은 다음 임차 주민들을 입사시키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다는 보고를 받으신 경의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그렇게 와닿다 끝내고 자리를 뜨면 안 된다고 건설한 살림집들에 대한 최종적인 평가는 인민들로부터 받아야 한다고 이르시었습니다. 건설한 살림집들에 대한 최종적인 평가는 인민들로부터 받아야 한다. 이 가르치시면은 하나의 살림집을 일도 세우고 완성해도 철두철미 인민대중 제일주의의 관점과 원칙에 기초하여 완벽하게 하여야 한다는 숭고한 뜻이 어려 있었습니다. 김학은 혁명사적 교양실 강사 주은님 동무도 격정을 토로합니다.
2: 이날 경의하는 청비서동지께서는
1: 가을 바람에 흙먼지가 날리는 소설이 서재지 살림집 건설장까지 돌아보시고 떠나시기에 앞서 정말 손색이 없는 살림집을 우리 인민들에게 안겨줄 생각을 하여야 한다고 하시면서 살림집 건설을 사소한 것도 놓치지 말고 깨끗하게 마감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인민들에게 살림집을 지어줄 바에는 어느 하나도 흠잡을 데가 없이 깨끗하게 구석구석까지 정성을 들여 해줘야 한다고, 그렇게 하여 이 거장 인민들로부터 인민군대가 왔다 간 다음 마을이 시대적 락후성을 털어버리고 완전히 새롭게 달라졌다는 온전한 평가를 받아야 한다고 뜨겁게 강조하셨습니다.
0: 경애하는 청비 소동지께서 살림집 건설 현장을 돌아보시며 거듭하신 사랑의 당부는 오늘도 우리의 가슴마다에 인민을 위하시는 경애하는 청비 소동지의 사랑이 얼마나 열렬한 것인가를 깊이 새겨지고 있습니다.

종합보도입니다. 건설부문 일꾼 집중강습 2026이 진행됐습니다. 조선노동당 제9차 대회가 제시한 웅대한 투쟁강령을 높이 받들고 온 나라 전체 인민이 세전망 계획 수행의 첫 해부터 기적과 혁신을 안아오기 위한 거창한 창조대전을 벌려나가고 있는 시기에 건설부문 일꾼 집중강습 2026이 13일부터 17일까지 수도 평양에서 진행됐습니다. 새 생활, 새 문명의 개척을 눈앞에 실제로 립중하는 건설 사업을 혁신하는 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이번 집중 강습은 건설 부문의 모든 일꾼들이 전면적 발전기의 요구에 맞는 높은 정치 실무적 자질을 지니고 새 시대의 건설 혁명을 앞장에서 이끌어 나가는 유능한 지휘 성원들로 활약하도록 하자는 데 목적을 두었습니다. 강습에는 중요 대상 건설을 맡은 단위 일꾼들과 지휘관들, 설계와 시공, 건재 생산, 감독 사업을 담당한 일꾼들, 내각과 건설 건재 공업성, 국가 건설 감독성, 국가 설계 총국, 평양 건설위원회 일꾼들, 당중앙위원회 해당 부서 일꾼들이 참가했습니다.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비서 김정관 동지가 개강사를 했습니다. 연설자는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역사적인 당제 9차 대회에서 세전망 계획 기간에도 건설 사업을 계속 전개하여 국력 강화의 토대를 다지고 인민들을 새로운 문명으로 인도하며 복리를 증진시켜 나갈 때 대한 강령적 과업을 제시하시었으며 당중앙위원회 제9기 제2차 전원회의에서 전국의 단광 마을들을 현대적으로 개변시킬 때 대한 결정을 채택하도록 하신 데 대해서 언급했습니다. 그는 오늘 우리 투쟁의 주되는 영역으로 우리 국가의 줄기찬 전진과 발전을 상징하는 기본 전선으로 되고 있는 건설 부문 앞에는 새로운 창조와 혁신의 시대적 과제들이 연이어 제기되고 있다고 하면서 이것은 건설 부문 일꾼들의 사상 관점과 일본세 실무 수준이 순간도 정치함이 없이 발전할 것을 절실하게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 당의 웅대한 대건설 구상에 의하여 전국적 판도에서 건설 전구들이 입체적으로 전면적으로 전개되고 건설자들의 투쟁 기세가 높아지는 데 상응하게 방대한 건설 목표 수행에서 관건으로 되는 건설 부문 일꾼들의 역할을 제고하고 건설 사업 전반에서 일치한 행동의 통일을 보장하며 건설 역량을 보다 강화하기 위한 적시적인 대책을 세우는 데 이번 강습의 중요성이 있다고 그는 강조했습니다. 그는 모든 참가자들이 높은 사상적 각오와 열의를 가지고 강습에 적극적으로 참가하여 당의 건설 정책으로 튼튼히 무장하며 실무 수준을 한 단계 제고함으로써 맡은 중요 대상 건설에서 선봉적 기술적 역할을 훌륭히 수행해 나갈 수 있는 자질과 능력을 갖추어 나갈 때 대해서 언급했습니다. 연설자는 이번 강습이 건설 부문 일꾼들로 하여금 새 시대 건설 혁명의 핵심 중추로서의 높은 정치 의식과 전문가적 자질을 지니고 우리 당의 주체적 건축 사상과 건설 정책을 드팀없이 관철해 나가도록 하는 데서 새로운 전환의 계기가 되리라는 확신을 표명하면서 집중 강습의 개강을 선언했습니다.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건설 부문 사업과 관련하여 주신 말씀이 정중히 전달됐습니다. 이어 강습들이 진행됐습니다. 강습에서는 먼저 일꾼들이 건설 부문 앞에 제시된 당 정책적 요구를 잘 알고 철저히 구현해 나갈 때 대한 문제가 취급됐습니다. 강습에서는 건축의 정치화, 정책화와 함께 건설공법의 엄격한 준수, 지공 역량의 질적 강화, 건설 장비와 건설 감독 사업의 부단한 개선, 건재 생산 능력의 확장 등 건설 부문 일꾼들이 사업에서 반드시 틀어지고 나가야 할 중요한 정책적 과업들이 언급됐습니다. 출연자는 일꾼들부터가 전문가적 자질을 갖추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며 설계와 시공 운영 단위 사이의 3자 합의 강화, 시공의 질 제고, 공사 조직과 지휘의 혁신, 기능공 양성체계의 확립에 주되는 힘을 넣을 때 대해서 강조했습니다.
건축 설계의 최량화, 최적화를 실현할 때 대한 당 정책을 철저히 관철하는 데서 나서는 문제를 취급한 강습에서는 그 의의와 중요성과 함께 건축 설계 작성에서 경제적 효과성과 실리성을 최대로 보장하는 데서 나서는 방도적인 문제들이 언급됐습니다. 강습을 통하여 참가자들은 설계 일꾼들에게 조선노동당의 사상과 정책을 현실로 그려내는 정치미술가라는 값높은 칭호를 안겨준 당 중앙의 크나큰 신임과 기대를 소중히 새겨안고 설계 도면의 선 하나, 점 하나에도 새 시대의 사상과 넋 약동하는 기상, 인민의 지향과 요구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지혜와 열정을 다 바쳐갈 열의를 배가했습니다. 살림집 건설에서 조립식 공법

0: 세우는 데 필요한 사상 정신적 양식을 깊이 습득하며 강습들에 열중했습니다. 강습들에서 출연자들은 마감 건재의 품종을 늘리고 질을 높이며 원림 조성을 과학기술적으로 해나가기 위해서는 자체의 건재 생산 토대를 구축하고 보기에도 좋고 견고한 마감 건재를 더 많이 개발 생산하여 건재의 자급자족을 실현하며 당 정책과 과학기술 학습에 힘을 넣어 원림 녹화를 해당 지역의 자연 지리적 특성과 세계적인 원림 발전 추세에 맞게 진행해야 한다는 데 대해서 강조했습니다. 강습들에서는 건설 부문의 일꾼들과 지휘관들이 건설장의 노동 안전 대책을 철저히 세우기 위한 사업에서 비상한 책임성을 발휘해 나가며 건설 감독 기관 일꾼들이 사업을 원칙적으로 과학적으로 진행함으로써 당대회가 제시한 원대한 건설 구상을 실천적 성과로 받들어 나갈 때 대한 문제들도 취급됐습니다. 능률적이며 선진적인 시공 방법과 건설 재료들, 현대화된 건설 장비와 기공구들을 소개한 과학기술 편집물 시청과 강남군 종합봉사소 건설장에서의 보여주기 사업, 질의응답도 건설 부문 일꾼들의 견문을 넓혀주고 전문가적 자질을 제고하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집중 강습을 통하여 전체 참가자들은 우리 당의 주체적인 건축 사상과 건설 정책으로 더욱 튼튼히 무장하고 전면적 발전기의 요구에 맞게 거창한 건설 대전을 힘있게 떠밀고 나갈 수 있는 전문 기술 지식들과 필수적인 방법론 묘수를 새롭고 폭넓게 습득했으며 당 중앙의 의도대로 건설 혁명의 전위에서 맡겨진 책임과 본분을 다해 나갈 결의를 다시금 굳게 가다듬었습니다. 건설 부문 일꾼 집중 강습 2026은 조국의 부강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한 대건설 전구들에서 유능한 작전가, 완강한 실천가가 되어 새 시대 건설 신화를 끊임없이 창조하려는 전체 참가자들의 비상한 열의 속에 성과적으로 진행됐습니다.
1: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성 대표단이 중국에서 진행된 제13차 베이징 향산연단에 참가했습니다. 안정에 관한 공동인식을 한데 모아 안전관리를 함께 조진하자. 이런 소재로 열린 연단에는 세계 100여개 나라와 지역, 국제기구의 대표단들과 전문가, 학자들이 참가했습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성 대표단 단장인 국방성 부상 김강일 동지가 17일 제3차 전체회의에서 연설했습니다. 그는 지배와 예속, 침략과 전쟁이 없는 평화로운 세계에서 자주적인 발전과 번영을 일으켜 나가려는 것은 인류 공동의 염원이라고 하면서 우리 공화국이 세계적인 열점 지역인 조선반도에서 항구적인 평화와 안정을 보장하기 위해 할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해온 데 대해서 언급했습니다. 최근 미국과 그 초종 세력의 날강도적이며 무제한한 지정학적 탐욕과 힘의 남용으로 하여 세계 평화와 안정의 근간이 심히 흔들리고 있는 속에 조선반도 지역에서도 핵을 공유하는 침략적 군사 블록이 확대해 강화되고 핵 사용을 전제로 하는 각양각태의 군사 연습들이 공공연히 자행되어 우리 국가의 안전을 엄중히 침해하고 있다고 그는 지적했습니다. 그는 조선반도 정세가 대결과 긴장 격화의 악순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근본 원인은 오랜 세월 대조선 적대시를 변함없는 국책으로 삼고 핵전쟁 준비 수준을 계단식으로 확대하고 있는 미국과 그 추종 세력들의 무분별한 정치 군사적 대결 책동에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국가의 최고법 헌법에 의하여 고착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핵보유국 지위는 절대 불퇴의 한계선이며 우리 공화국의 가장 적대적이고 가장 포악한 흉심을 가지고 있는 족수국들은 우리의 정당한 자위적 방위 정책에 대한 시비와 비현실적인 비핵화 망상을 걷어치워야 한다고 그는 강조했습니다. 그는 적대 세력들의 핵 위협 도수가 극대화되고 대결 책동이 날로 적극화될수록 우리 공화국은 강력한 힘에 의한 안전보장, 평화

0: 초의 원칙에 입각하여 자위적 핵전쟁 억제력을 끊임없이 확대해 강화해 나감으로써 조선반도와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굳건히 수호해 나갈 것이라고 확언했습니다. 국제사회가 조선반도를 비롯한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정세 격화의 근원을 바로보고 국제적 정의를 수호하기 위한 공동의 목소리를 높여야 한다고 하면서 그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은 정의와 자주성을 지향하는 세계의 모든 나라들과의 설린 우호관계를 발전시키며 패권주의와 일방주의를 반대하고 공정한 국제질서를 수립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날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국방성 대표단 단장은 중화인민공화국 국방부장을 만났습니다. 담화에서는 조중 두 나라 군대의 전략적 의사소통을 긴밀히 하고 호상 신뢰를 증진시켜 실질적인 협조를 확대하여 쌍방의 공동의 발전을 이룩하며 국제 무대에서 패권주의와 강권 정치, 신군국주의의 경향을 반대하기 위한 협동을 강화하는 데서 나서는 문제들이 토의되었습니다. 한편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국방성 대표단은 제14차 중국 국제 국방전람회장을 참관했으며 중화인민공화국 국방부가 차린 연회에 초대됐습니다. 다음, 각지 농촌들에서 벼가울이 시작됐습니다. 당대 9차 대비가 열린 뜻깊은 올해에 기어이 풍요한 가을을 안아오기 위해 조냐마다의 애국의 성실한 땀을 아낌없이 바쳐온 전국의 농업 근로자들과 지원자들의 헌신적인 노력이 훌륭한 결실로 맺어지었습니다. 당이 제시한 알곡고지를 성과적으로 점령하는 데서 맡은 임무의 중요성을 자각한 농업위원회와 각급 농업지도기관 일꾼들은 영농계획을 면밀히 세운 데 맞게 그 집행을 위한 조직과 지휘를 치밀하게 하고 있습니다. 예상 소확거가 그대로 실소확거로 이어지도록 하는 데 모를 바꿔 황해남도에서 가을거지 순찰을 발동하고 용량과 소단을 총동원해서 시작부터 기세를 올리고 있습니다. 연안군과 배천군, 재령군 등의 농업 근로자들이 여러 용농 공정이 동시에 진행되는 데 맞게 노력 조직을 합리적으로 하고 터전별, 필지별, 품종별로 이삭팬 시기와 여문율을 따져가며 매일 많은 면적의 벼가울을 해제끼고 있습니다. 평안남도의 농촌들에서 농산작업의 기계화 비중을 누리는 데 조력하면서 곡식이 익는 적적 제때에 거둬들이고 있습니다. 작물의 생육 후반기 비배관리에 힘을 넣어온 문덕군과 숙천군, 평원군에서 논면적이 많은 지역에 벼종합수확기와 뜨락도루를 비롯한 각종 농기계들을 집중 배치하여 높은 실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을거지와 나달털기 준비를 착실히 해온 황해북도에서 벼가울을 본격적으로 다그치고 있습니다. 사리원시, 황주군, 봉산군, 은파군의 농업근로자들은 포전들의 물대기를 선행시키고 벼베기와 단묶기 등 공정 간 맞물림을 빈틈없이 하면서 매일 계획을 어김없이 수행하고 있습니다. 올해 알곡 생산 목표 점령에 떨쳐나선 평안북도 개성시의 일꾼들과 농업근로자들도 수확과 감소 현상이 나타날 수 있는 공간들을 빠짐없이 찾아 대책하면서 가을거지를 질적으로 해나가고 있습니다.
1: 전인민적인 진군 기세가 날로 고조되는 속에 기계공업 부문에서 새로 일도 쏘는 지방공업 공장들의 운영에 필요한 설비 제작에서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기계공업성에서는 지방공업 공장 건설이 본격적으로 진척되는 데 맞게 설비들을 제때에 생산 보장하기 위한 작전과 지비를 박력 있게 해나가고 있습니다. 평양 건설기계 공장에서 직장별, 작업반별, 사회주의 경쟁을 활발히 벌리면서 지방공업 공장들의 설치할 승강기 생산을 다그치고 있습니다. 평양 채굴기계 공장과 사리원 보이라 공장에서는 생산 조직을 면밀히 하고 공정 간 연속성을 담보하기 위한 대책들을 예견성 있게 세우면서 지방공업 공장들에 보내줄 식료품 생산 설비와 보이라 생산에서 혁신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평양건설위원회 랑랑 건재기술교류소를 비롯한 제작단위들에서도 대중적 기술혁신운동으로 각종 지구 장비들을 창안 도입해서 설비 제작에서 성과를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0: 선경 7감 공장의 노동계급이 사회주의 건설의 주요 전구들의

0: 도많은 출감을 보내주기 위한 생산조력 운동을 과감히 전개하고 있습니다. 공장에서는 당대의 고차대비 결정관찰의 초태 목표를 점령하기 위한 투쟁으로 대중을 불러일으키는 현장 정치 사업을 공세적으로 벌이는 한편, 인재 역량을 강화하고 기술혁신 운동을 활발히 벌려 각종 기능성 출감 생산에서 제기되는 문제를 적시적으로 풀어나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국내의 원료로 질 높은 칠감을 더 많이 생산하며 원단위 소비 기준을 낮추는 데 모를 바꿔 종업원들의 새기술 창조 열기를 고조시켜 아크릴산 생산 능력을 지난해 같은 시기보다 1.5배로 끌어올렸습니다. 설비 현대화와 기술 개조 등을 계획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노동자들이 설비에 정통하고 기능 수준을 높이도록 현장 기술 학습을 정상적으로 진행하면서 앞선 경험들을 일반화하고 있습니다. 촉매 개발을 담당한 기술자 노동자들은 적극적인 탐구전으로 자체의 실정에 부합되는 촉매를 질적으로 만들기 위한 연구를 심화시켜 칠감 생산에 활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원료 수송관 노드를 개조하고 성능 높은 설비들을 증설하여 생산 능력을 끌어올린 배합작업반과 화실 구조를 실리적으로 하여 석탄 소비 기준을 낮춘 증기 작업반의 성과도 주목되고 있습니다. 합성 작업반의 노동자들은 설비 관리, 기술 관리를 책임적으로 진행하고 정류탑을 합리적으로 개조하여 원료 투입량을 늘렸습니다. 과학 기술을 단위 발전의 생명선으로 틀어지고 공장의 기술 집단은 현재 생산하고 있는 제품들을 지난 시기 칠감들과 대비 분석해 보면서 백색도, 립도 등의 기술 지표들을 보다 개선하기 위한 사업도 목적 지향성 있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당졸정을 운 하나도 놓침이 없이 집행할 책임감을 안고 생산 정상화의 덩어리를 기운차게 울리고 있는 선경 칠감 공장 일꾼들과 노동계급의 헌신적인 투쟁은 높은 생산 실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1: 그다음.
0: 인민들의 건강 장수와 복리 증진을 위해 요라의 진정을 기울이는 우리 당의 품속에서 참된 삶을 누리고 있는 수도의 전시공 노자가 100번째 생일을 맞이했습니다.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평양시 서성구역 상신동 82인민반에서 살고 있는 리선녀 할머니에게 은정어린 생일상을 보내주셨습니다. 서성구역의 당 정권기관 일꾼들과 가족, 친척들, 인민반원들의 열렬한 축하 속에 생일상을 마주한 노인은 격정을 금치 못하며 경의하는 원순님께 담없는 고마움의 인사를 삼가드렸습니다. 나라 없던 그 세월, 막벌이꾼의 가정에서 태어나 가진 천대와 멸시를 받으며 살아온 그는 해방 후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애국의 호소를 받들어 세조국 건설에 앞장섰으며 준엄한 전화의 나날 전쟁 승리를 위하여 헌신분투했습니다. 수십 년간 맡은 혁명과업을 책임적으로 수행한 그는 자손들이 귀중한 저국을 위해 더 많은 일을 하도록 적극도 밀어주면서 훌륭한 혁명 선배, 조양자로서의 책임과 본분을 다해왔습니다.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변함없는 자세로 당과 혁명에 충실했으며 자식들을 잘 키워 저국 앞에 또렷이 내세운 그를 전국 로병 대회들에 불러주시고 사랑의 선물도 안겨주시었습니다. 장수자로 인해 가족 친척들은 당의 사랑과 믿음을 소중히 간직하고 전승 세대의 덕과 정신을 이어 당대의 구차대비 결정관찰을 위한 오늘의 정진군길에 충성과 애국의 열정을 아낌없이 바쳐갈 의지를 더욱 굳게 가다듬었습니다.
2: 다음. 일본의 니이가타 현에서 14일 자동차 충돌 사고가 발생하여 두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남아프리카의 서부 케이프주에서 13일 두 대의 버스와 승용차가 충돌하여 21명이 사망했습니다. 도로가 차단됐으며 경찰이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종합 보도를 마칩니다. 여기는 평야입니다.
1: 내일은 9월 19일 토요일, 음력으로 8월 초아울입니다.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나라는 비옥성, 고성을 비롯한 남부의 일부 지역에서 대체로 흐렸다가 주로 개였으며 그 밖의 지역에서는 주로 개였습니다. 시중 장진을 비롯한 자강도, 함경남도의 북부쪽 지역에서 새벽과 오전 사이에 안개가 꼈습니다. 그리고 희산의 낮 최고 기온은

0: 37.5도씨로서 당일 최고 기온으로서는 기상 관측 이래 가장 높았습니다. 오늘 밤과 내일 우리나라는 고기압과 습한 바다 공기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밤 평양시에서 주로 개이겠습니다. 강원도의 바닷가 지역에서 대체로 흐리겠으며 그 밖의 지역에서는 주로 개이겠습니다. 내일 평양시에서 주로 개이겠습니다. 강원도의 바닷가 지역에서 대체로 흐려서 새벽과 오전 사이에 한때 5mm 미만의 비가 내리겠으며 그 밖의 지역에서는 주로 개이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새벽과 오전 사이에 전천, 경원을 비롯한 북부의 일부 지역에서 안개가 낄 것으로 예견됩니다. 바람은 오늘 밤 북부 지역에서 남동풍이, 그 밖의 지역에서는 북동풍이 초당 1 내지 3m로 불겠으며, 내일은 전반쪽 지역에서 북동풍이 초당 1 내지 3m로 불겠습니다. 각 지방별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평양시는 오늘 밤과 내일 주로 개이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29도씨로서 평년보다 3도씨 높았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17도씨, 낮 최고 기온은 29도씨 정도 되겠습니다. 오늘 밤 평성, 신의주, 해주, 사리온, 강계, 함흥, 총진, 해산, 남포, 라섬, 개송시는 주로 개이겠으며 원산시는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내일 평성, 신의주, 해주, 사리온, 강계, 해산, 남포, 개송시는 주로 개이겠으며 원산시는 대체로 흐려서 새벽과 오전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함흥, 청진, 라손시는 주로 개이겠으나 새벽과 오전 한때 흐리겠습니다. 지방별 내일 아침 최저 기온과 낮 최고 기온은 다음과 같습니다. 평성 17도씨, 28도씨, 신의주 16도씨, 28도씨, 해주 19도씨, 29도씨, 사리온 16도씨, 29도씨, 강계 10도씨, 27도씨, 원산 17도씨, 23도씨, 함흥 14도씨, 27도씨, 총진 15도씨, 23도씨, 희산 7도씨, 27도씨, 남포 17도씨, 29도씨, 라손 15도씨, 24도씨, 개송 18도씨, 29도씨 정도로 예견됩니다. 다음 바다 날씨입니다. 오늘 밤 조선 동해 해상에서는 북동풍이 초당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5m로 일겠으며 강원도, 함경남도 해상은 대체로 흐리고 함경북도 해상은 주로 개이겠습니다. 평안남도, 황해남도 해상에서는 남동풍이 초당 7 내지 10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5m로 일겠으며 주로 개이겠습니다. 평안북도 해상에서는 남동풍이 초당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겠으며 주로 개이겠습니다. 내일 조선 동해 해상에서는 북동풍이 초당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5m로 일겠으며 주로 개이겠습니다. 평안남도, 황해남도 해상에서는 남동풍이 초당 7 내지 10m로 불다가 초당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5m로 일겠으며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평안북도 해상에서는 남동풍이 초당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겠으며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모레 조선 동해 해상에서는 북동풍이 불다가 남풍이 초당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5m로 일겠습니다. 조선 서해 해상에서는 북동풍이 초당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여기는 평양입니다.
1: 9월 21일부터 25일까지 예견되는 바다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21일에 강원도와 함경남도 해상에서는 북풍이 초당 7 내지 10m로 불다가 초당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5m로 일겠으며 함경북도 해상에서는 북풍이 초당 7 내지 10m로 불다가 초당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2m로 일겠습니다. 조선 서해 해상에서는 북풍이 초당 7 내지 10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5m로 일겠습니다.

12일에 전반 해상에서 북동풍이 불다가 남풍이 초당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23일 강원도와 함경남도 해상에서는 남서풍이 초당 7 내지 10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2m로 일겠으며 함경북도 해상에서는 남서풍이 불다가 북동풍이 초당 7 내지 10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2m로 일겠습니다. 조선 서해 해상에서는 남서풍이 초당 4 내지 7m로 불다가 북동풍이 초당 7 내지 10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5m로 일겠습니다. 24일 조선 동해 해상에서는 북동풍이 초당 7 내지 10m로 불다가 남풍이 초당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2m로 일겠으며 조선 서해 해상에서는 북동풍이 초당 7 내지 10m로 불다가 남동풍이 초당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2m로 일겠습니다. 25일에 조선 동해 해상에서는 남풍이 초당 7 내지 10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2m로 일겠으며 조선 서해 해상에서는 남풍이 초당 4 내지 7m로 불다가 초당 7 내지 10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5m로 일겠습니다.

0: 보도입니다. 우리 인민들에게 이 세상 만복을 다 안겨주시려 언제나 깊이 마음쓰시며 크나큰 심혈과 노고를 바쳐가고 계시는 경의하는 김종훈 동지의 불멸의 업적은 나라의 명당 자리들마다의 일떠선 문화 정서 생활 기지들에도 뜨겁게 깃들어 있습니다. 기자와 만난 유원지 총국 과장 전수영 고문은 훌륭하게 꾸려진 문화 정서 생활 기지들에서 즐거운 휴식의 한때를 보내는 인민들의 밝은 모습을 대할 때마다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의 끝없는 헌신의 세계가 우리와 가슴 뜨거워짐을 금할 수 없다고 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1: 지난 10여 년간 나라의 곳곳에는 인민들의 사랑을 받는 문화정서 생활 거점들이 수많이 있었습니다. 그 하나하나의 창조물들에 바쳐진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의 헌신과 러거에 대하여 이야기하자면 끝이 없습니다. 능남 물놀이장이 건설될 때에도 흙먼지 날리는 건설장을 찾아오시어 자신께서 구상하신 것을 직접 구림으로 그려주시며 물놀이장을 최상의 수준에서 건설하도록 세심히 이끌어 주셨고, 문수물놀이장이 형성한 만도 무려 113건이나 보아주신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이십니다. 양덕원천 문화휴양지와 원산갈마 해안 관광지구를 비롯해서 인민의 웃음소리 넘쳐나는 그 어디를 가보아도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 심혈과 러거가 깃들어 있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정말이지 인민의 꿈과 리상이 현실로 꽃피어나는 우리 국가

0: 나라의 눈부신 발전상을 체감하면서 더더욱 가슴 깊이 간직하게 되는 것은 경외하는 청비서동지께서 계시기에 우리의 미래는 끝없이 아름답고 창창할 것이라는 절대적인 믿음입니다.
1: 기자와 만난 중앙동물원 책임부원 박성우 동무는 언제나 인민들의 기쁨 넘친 웃음소리가 한껏 넘쳐나는 중앙동물원이 오늘과 같이 훌륭하게 전변된 데에도 인민들을 위하시는 경외하는 총비서동지의 숭고한 뜻과 헌신의 세기가 뜨겁게 우려있다고 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2: 오늘 동물원을 찾는 사람들 누구나 다 감탄을 금치 못하며 즐거운 마음으로 들어서는 우리 동물원의 정문도 경외하는 청비서동지의 집중적인 발기와 세심하신 용도에 의하여 꾸려진 것입니다. 동물원을 개관하던 나날 정문 형상 방도가 떠오르지 않아 애를 먹고 있던 설계가들의 고충을 헤아리신 경외하는 청비서동지께서는 중앙동물원의 정문이 있는 위치에 본관을 꾸리면서 출입구를 보마가리 모양으로 재미나게 형상할 때에 대한 기발하고 독특한 형상 방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매개 동물사들의 외형을 자기 얼굴이 살아나게, 특성이 살아나게 생동하게 형상할 때에 대한 가르치심도 안겨주신 우리의 청비서동지이십니다. 그토록 훌륭한 동물원을 인민들에게 안겨주신 다음에도 경외하는 청비서동지께서는 우리 동물원에 많은 선물 동물들도 보내주시면서 끝없는 사랑과 운종을 베풀어주고 계십니다. 경외하는 청비서동지의 유로와 같은 사랑을 그대로 전해가는 용해로운 사명을 지닌 우리들은 인민들에게 기쁨과 낭만을 안겨주고 또 자라나는 새 세대들의 교육사업에도 이바지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3: 당중앙위원이 제국이 제4차 정치국 확대회의 정신을 높이 받들고 석탄공업 부문의 일꾼들과 노동계급이 화력탄 생산에 정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석탄공업성에서는 각지 화력발전소들이 계획된 석탄을 무조건 생산 보장하기 위한 경제작전과 지휘를 박력있게 해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생산에 필요한 자재와 설비들을 보장해주기 위한 실무적인 대책을 세우고 그 실현을 위한 사업을 완강하게 밀고 나가고 있습니다. 순천지구 청년탄광연합협소에서 집단주의 기풍을 높이 발휘하면서 더 많은 석탄을 증산하기 위한 투쟁을 과감히 벌려나가고 있습니다. 전송 청년탄광 8갱 서운철 채탄중대, 7갱 김욕 청년돌격대를 비롯한 많은 단위에서 소대별, 교대별 사회주의 경쟁을 활발히 벌이면서 날마다 높은 생산 실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28 직동 청년 탄광과 령대 청년 탄광에서는 암질 조건에 따르는 합리적인 발파 방법들을 적극 받아들이면서 예비 채탄장들을 충분히 마련하는 데 힘을 넣는 한편 이미 마련한 채탄장 관리를 잘하고 막장 설비들의 가동률을 제고하면서 하루 속탄 생산량을 부쩍 늘리고 있습니다. 북창지구 청년탄광연합기업소와 덕천지구 탄광연합기업소에서는 굴진을 앞세워 전망이 좋은 탄밭을 넉넉히 마련하면서 석탄 생산에서 날마다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덕장지구 탄광연합기업소와 개천지구 탄광연합기업소에서도 채탄장 관리를 과학기술적으로 하고 탄산 조건에 맞는 채탄 방법을 적극 받아들이는 것과 함께 막장 작업의 기계화 비중을 높이기 위한 사업의 큰 힘을 놓아 석탄 생산 성과를 계속 확대하고 있습니다.
1: 평안북도 림업관리국의 일꾼들과 종업원들이 현대적 해군 무력 건설의 획기적인 진보와 발전에 기여한 함선공업부문 노동계급의 투쟁 정신과 기풍을 따라배워 석탄 전선에 더 많은 동발나무를 보내줄 일념 안고 생산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체벌장마다의 좌지를 정한 관리국의 일꾼들은 노동자들과 함께 동발나무 생산을 늘리기 위한 방도를 찾으면서 대중의 생산 요리를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특히 동창 림산사업소와 천마 림산사업소에서는 설비들의 가동률을 높이는 데 필요한 자재와 부속품을 예견성 있게 보장하여 동발나무 생산에서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동창 림산사업소에서는 기계톱의 이용률을 높이면서 나무 배기를 확고히 앞세우고 베어낸 동발나무를 제때에 산 밑으로 끌어내리고 있습니다. 지배인 박성남 동무를 비롯한 천마 림산사업소의 종업원들은 계획된 동발나무 생산 계획을 어김없이 수행하면서 운전 기재들의 만가동을 보장해서 역전까지 실어 나르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운산 산림 개조 사업소를 비롯한 여러 사업소에서도 내부 예비를 최대한 탐구 동원하면서 사회주의 경쟁을 힘있게 벌려 동발나무 생산량을 부쩍 늘리고 있습니다.
3: 올해 알곡 생산 목표 점령을 위한 투쟁이 힘있게 벌어지고 있는 속에 황해남도의 농업부문 일꾼들과 근로자들이 당면한 가을 밀보리 씨뿌리기를 힘있게 내밀고 있습니다. 도안의 각급 농업지도기관 일꾼들은 포전마다에서 사상사업의 위력을 증폭시키며 가을 밀보리 씨뿌리기를 최적기에 끝내기 위한 영농작전과 지휘를 치밀하게 하고 있습니다. 봉천군에서 포전마다 질 높은 유기질 비료를

존중하는 등 사전 준비를 착실히 갖춰놓고 품종들의 생물학적 특성을 따져가며 씨뿌리기를 일정 계획대로 내밀고 있습니다. 과학 농사에 다수학의 비결이 있다는 것을 명심한 연안군의 일꾼들과 농장원들은 적지 선종을 바로하고 시작부터

0: 시키고 있습니다.
1: 우리나라의 풍부한 약초와 약재를 가지고 효능 높은 고려약 생산을 늘리기 위한 당 정책을 받들고 평양시 안의 고려약 공장들에서 제품의 다종화, 다양화 실현에 힘을 놓고 있습니다. 해당 단위들에서는 치료 효과가 확정된 고려약들을 더 많이 내놓는 것과 함께 개발 용역을 부단히 넓히는 데 모를 박고 성과와 경험을 일궈나면서 생산을 늘이고 있습니다. 올해 시 안에 고려약 공장들에서 내놓은 수십 종의 고려약들은 제품의 포장은 물론 그 양리적 효과성에 있어서 지난 시기보다 품질이 개선된 것으로 하여 사람들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고려약에 대한 수요가 날로 늘어나는 데 맞게 공장들에서는 설비들의 성능을 제고하고 선진적인 제조 방법을 도입하는 사업을 계획적으로 실수 있게 내밀었습니다. 평촌 고려약 공장, 대동강 고려약 공장에서 가치 있는 기술력 신안들을 받아들여 생산 성과를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자체의 기술 역량에 의거하여 낡은 설비들을 대담하게 갱신하고 필요한 공정들을 완비하면서 새 제품 개발을 적극화하여 인삼 운행 인단, 환경피 진통 익수 가루약, 영체 발효 단조림, 위장산, 가시 오갈피 강장 알약 등 다양한 품종의 고려약 생산을 늘렸습니다. 고려약들을 더 많이 생산하는 것을 단위 기술 발전 계획의 핵심 사항으로 틀어진 소송 고려약 공장, 영송 고려약 공장에서는 약효 성분의 배합 비율을 규정대로 하면서 안궁 우황 주사약, 만년 버섯 액수를 비롯한 효능 높은 약들을 만들어 인민들의 건강 증진에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동대원 고려약 공장에서는 모든 생산 공정의 GMP화를 실현한 데 맞게 제품의 질과 위생 안전성을 철저히 보장하고 있으며, 모란봉 고려약 공장에서는 설비들을 개조해서 생산성을 높였습니다. 선교 고려약 공장, 보통강 고려약 공장, 중구 고려약 공장 등에서도 설비 현대화에 힘을 놓으면서 여러 가지 질 높은 대중약품을 더 많이 생산하기 위한 사업을 힘있게 내밀고 있습니다.
0: 다음, 가자지대에서 이스라엘의 야수종 만행으로 학교에 다니지 못하는 팔레스티나인 학생 수가 72만여 명에 달했습니다. 14일 한 외신이 전한 데 의하면 이스라엘군의 무차별적인 군사적 공격으로 가자지대에 있는 학교 건물들의 90% 이상이 파괴됐습니다. 이스라엘군은 이 지역에 수천 개에 달하는 검문소를 설치하고 팔레스티나인 학생들의 등교길을 가로막고 있다고 합니다. 팔레스티나 당국은 이스라엘 유태복고주의자들의 고의적이며 체계적인 교육시설 파괴 행위로 인해 가자지대의 교육이 엄중한 사태에 직면했다고 규탄했습니다. 이상 보도를 마칩니다. 담당의 김기형 전경이었습니다. 여기는 평양입니다.

0: 이 시간에는 2022년에 창작된 방송곡을 보내드리겠습니다.
1: 인민들에게 세상에 부름없는 행복의 버금자리를 안겨주는 것을 위대한 우리 당의 숙원 사업으로 내세우신 경리하는 총미서 동지. 그의 불면불의의 헌신가 로고 속에 불과 1년 사이에 일떠선 경로동의 호화스택들에는 또 얼마나 가슴 뜨거운 사랑의 이야기가 깃들어 있는 것인가.
2: 우리 수련님께서 자신의 조택이 서 있던 자리에 그 많은 인민들의 행복한 밤자리가 마련된 것을 아시니 얼마나 만족해 하시겠습니까?
3: 정말 고맙습니다!
0: 방송국

0: 행복의 별천지. 예, 전람아.
1: 예.
0: 난 너를 만나러 여기에 두 번째로 왔는데 깜짝 놀라겠구나. 어? 아, 몇 달 전에 너희네 부대가 이 버텀강 강한 다라실주 특구 건설을 맡았다고 해서 찾아왔을 때만 해도 완전 건설장이었는데, 아니 벌써 이렇게 희한한 호화주택들이 일어섰으니 이거야말로 정말 천지개벽이로구나. 어?
1: 어머니도 참 몇 달 전이 다 뭐예요. 아침과 저녁이 다르게 수도의 모습이 변모되는 때. 버텀강 강한 다라식 주택구를 완공하는 것은 경의하는 최고 사령관 놈지께서 우리 군인 건설자들에게 주신 명령이다. 단숨에, 이거 알지요?
0: 나도 안다. 알고 말고 단숨에. 어?
1: 사실은 건설에 참가한 우리도 불과 1년 사이에 이렇게 훌륭한 화주택구가 일어섰다는 게 선뜻 믿어지지 않아요.
0: 야, 정말 멋있구나. 아유, 멋있다. 이 희한한 주택구에서 노력 혁신자, 공로자들이 살게 된다지?
1: 예, 나라 앞에 큰 일을 한 공로 있는 사람들이죠. 뭐 노령용, 박사, 인민체육인, 그런 사람들이 평양시에 얼마나 많습니까?
0: 그럴 테지. 아무렴, 당에서 이렇게 품들여 지은 집들을 나라 앞에 크게 공을 세운 사람들에게 안겨주고 말고. 아, 더구나 이 버텀강 강한 다라식 주택구야 어디 보통 살림집이냐?
1: 예, 어머니. 이런 주택구는 아직 세상에 없대요. 다른 나라에선 이런 다락식 별장에 돈 많은 갑부들과 손꼽히는 재벌들이 산다는데요, 뭐.
0: 그래?
1: 그리고 이 살림집들은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건설하는 다락식 살림집이다 보니 시공에서 여구성이 얼마나 엄격하지 몰라요.
0: 하기야, 당에서 얼마나 품을 들여 일도 세우는 살림집이냐?
1: 예, 바로 그래서 이 살림집들에는 당과 국가를 위해서 큰 일을 한 이름 있는 공로자들이 살게 된다는 겁니다. 말하자면 평범한 사람들이 아니라 이름난 사람들. 참, 어머니. 그런데 형님의 결혼식은 언제 하려고 합니까?
0: 글쎄, 그게 어디 내 마음대로 되니?
1: 전번에 어머니의 말을 들으니 소학교 교원을 하는 처녀와 손을 봤는데 형님도 마음이 있어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0: 에고, 하지만 그 헌사라는 게 우리만 마음에 들어서 성사되는 게 아니지 않니?
1: 이야, 빨리 나한테도 형수가 있었으면. 어머니, 내가 군대에 입대한 다음 해에 형이 제대됐으니 벌써 3년이 넘지 않았어요?
0: 글쎄, 나도 만 며느리를 빨리 맞았으면 좋겠지만 우리 집이

0: 뭐 평범한 노동자의 집안이다 보니.
1: 우리 집이 노동자 집안이라고 싫대요?
0: 아이, 뭘 그렇게 하겠니? 하지만 내 형과 말이 난 그 집은 아버지도 대학교원인 교육자 집안인데 우리 같은 집하고 선뜻 사돈을 맺자고 하겠는지.
1: 우리 집이 어째서요?
0: 사실은 그 집에서 당장 사돈을 맺자고 해도 문제는 문제구나. 우리 집이야 한 칸짜리 외랑식 아파트인데 그렇게 작은 집에서 다부살림 세대라는 말을 들으면서 어떻게 새 살림을 시작하겠니?
1: 다부살림 세대요?
0: 그저 내 아버지가 몇 년 전에 세 칸짜리 새집을 배정받았을 때 다른 사람들에게 양보만 안 했어도 이런 걱정은 안 하지 않겠느냐?
1: 그 말은 내가 군대에 입대하기 전부터 듣던 말인 것 같은데 어머니는 아직까지도 그 내용 외우세요?
0: 아이고, 그 내가 괜히 너한테 쓸데없는 말을 한 것 같구나.
1: 그런데 아버진 새 집을 받을 가망이 전혀 없나요?
0: 글쎄, 평양시 5만 세대 살림집 건설을 시작했으니 언제든지 우리도 새 집을 받기야 하겠지. 하지만 성전선 건설 사업소 노동자가 새 집을 받는다는 게 어디 그렇게 말처럼 쉽겠니?
1: 아버진 요즘도 성전선 철탑 건설장에 나가시나요?
0: 그렇지 않고 그룡감이 한리 성전선 철탑을 세우는 것밖에 뭐 다른 일을 하는 게 있니?
1: 그래요? 어머니, 결국 아버지의 한생은 자식들에게 잊지 말아야 할 교훈을 남긴 셈이구만요.
0: 그건 또 무슨 소리냐?
1: 사람은 누가 보든 말든 소문 없이 일을 잘하는 것도 물론 좋지만 이왕이면 크게 소문을 내면서 일을 하는 게 더 좋다는 견 말이에요.
0: 뭐라고?
1: 아버진 누가 보든 말든 알아주든 말든 40년 남아 성전선 철탑을 세웠지만 자기 집 문제조차 풀지 못하지 않았나요?
0: 전남아, 넌 그런데 신경 쓰지 말고 군사복무만 잘해라.
1: 내 말은 그저 그렇다는 거죠 뭐.

0: 예수와찾아라어 응? 수동무 어딜가? 예? 아, 왜 그렇게 덤비면서 그래?
1: 뭐 탈보장이 안 돼서 그럽니다.
0: 에? 그건 또 무슨 소리야?
1: 아, 미장 속도가 얼마나 빠른지 미처 멀탈이 따라서지 못합니다.
0: 에 어쨌든 미장을 보장해야 될게 아닌가?
1: 예. 응? 아, 그래서 허람 현장에 가보니 머리가 따라서지 못합니다. 아, 자칫하면 오늘 계획을 끝내지 못할 것 같은데.
0: 무슨 소리를 해? 오늘 계획한 완성 미장 작업은 무조건 끝내야 한다는 거 동무도 알지?
1: 예. 아, 그런데 아, 어디 모래가 제대로 포장됩니까?
0: 야, 모래야? 모르겠는데? 아, 저기 적재장에도 있지 않아?
1: 이야, 아, 그건 완성 미장 모래가 아닙니다.
0: 완성 미장 모래가 아니다?
1: 예.
0: 일수동무, 어라. 예? 동무 비판받는 게 좋아? 아니면 평가를 받는 게 더 좋아?
1: 야, 아 세상에 비판받는 걸 더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0: 아, 그럼 자체를 뱉지 마라. 예? 아, 미장머리가 없어서 계획을 못했다는 비판을 받겠는가? 아니면 멀탈 보장을 잘했다는 평가를 받겠는가 말이야?
1: 응? 예, 그러니까. 어? 알았습니다.
0: 그럼.
2: 누가 이런 머리로 완성 미장을 하라고 했는가? 누가?
1: 예, 제가 멀탈 보장을 해야 한다는 생각만 앞세우면서 그만.
2: 아,
0: 중대장 동지, 저 사실은 제가 일수동무에게 그렇게 하라고 요구.
2: 뭐? 동무가? 아, 일수동무는 신대원이기 때문에 잘 몰라서 그랬다 치고 구대원인 동무가 어떻게 그렇게 요구할 수 있는가? 어?
0: 제가 그만.
2: 내 명령을 들으시오. 중대는 오늘 완성미장 작업을 한 구간을 100% 다시 해야겠어.
0: 아니, 100% 다시 해야겠어?
2: 응? 그렇소. 내가 모두 그물고 버렸어. 단 한 치도의 이늘이 없이 다시 해야겠어. 그래, 전남동문 이 보통강 화한단학식 살림집이 어떤 건축물인지 모른단 말이오?
0: 알고 있습니다.
2: 그걸 알면서도 저렇게 세척머리

0: 까는 것으로 반성미장을 하면 앞으로 벽체에 틈이 생길 수 있다는 걸 왜 모르는가? 어? 어머니 한번 대답해봐. 그걸 알면서도 뻣뻣하고 외면할 수 있는가?
1: 그럴 수 없습니다.
0: 오늘 미장 구간을 다시 나가기 전에는 누구도 잠을 잘 거리가 없어. 네, 시작!
1: 알았습니다!

0: 당신이 들어오길 얼마나 기다리는지 아시오.
1: 여보, 그 바늘이 있다면서 어른은 꼭 집에 들어오라고 했다는데, 아, 도대체 무슨 일 때문이요?
0: 글쎄고, 맞이하고 말이 있던 그 집에서 약혼식을 하자고 소식이 왔는데, 아니, 세리주가 있어야 할게 아니요.
1: 뭐? 아, 참. 아니, 그러니 그것 때문에 기업소에까지 전화를 했단 말이오? 난 당기소 동지가 오늘은 꼭 집에 들어가 보라고 하길래 무슨 일인가 했구만.
0: 아유, 어쩌겠나요? 약혼식도 가정충대사인데, 아유, 그 내가 준비해두었던 내장감이랑 두루두루 싸놓았으니 어서 들고 가긴 하자고요.
1: 약혼식으로 한다면서 가긴 또 어디 간다는 거요?
0: 아니, 이런, 아, 약혼식이야? 남자네 집에서 여자네 집에 찾아가는 게 아니요.
1: 어? 그렇던가?
0: 에고, 당신이야 뭐 성전선 철탑밖에 아는 게 있어요?
1: 아니, 그게 어째서? 아, 성전선 건설자가 성전선 철탑을 알면 되지. 어? 아, 참, 그건 그거고. 여보.
0: 예.
1: 오늘 우리 기업소 당기소 동지가 그러는데, 아, 내가 글쎄, 교회하는 김종훈 동지의 사랑 속에 보통항반의 세를 떠서는 경로동 호화주택 살림집을 배정하는 명단에 추천되었다고 하더구만.
0: 예? 그건 무슨 소리예요?
1: 내가, 아이 전남준이가 뭐라고.
0: 예.
1: 보통항 호환 타락식 주택구에 고급 살림집을 배정받을 수 있단 말이오.
0: 예? 아니, 아니, 그게 정말이에요? 그 꿈 같은 소리가 정말이라면, 아니, 얼마나 좋겠어요?

0: 호남이 힘들지? 이렇습니다. 자, 우리 좀 쉬고 하자고. 자, 좀 앉으라. 조남동,
1: 예.
0: 내가 왜 이렇게 요구성을 높이는지 좀 생각해봤나?
1: 예.
0: 이 집이 어떤 집인지 동무도 좀 생각해보라고. 우리가 지금 어떤 자리에다 살림집을 짓고 있는지. 위대한 시령님께서 계시던 저택을 철거할 때 동무도 눈물을 흘리면서 말하지 않았어. 이 집은 천연 화강석으로 사적비를 세우고 우리 조선 사람 모두가 대대손손 역사의 길이 전해가야 할 사적집이 아닌가고. 그런데 경의하는 최고 사령관 동지께서는 이 신성한 자리에 인민들의 살림집을 지어주신다고 말이오.
2: 흉대장 동지,
0: 세상에 왕궁을 짓기 위해 백성들의 집을 허물었다는 말은 많아도 백성들이 살 집을 짓기 위해 왕궁을 허물었다는 말은 그 어느 조선에도 없어. 그런데 최고 사령관 동지의 병사들인 우리가 그런 뜻깊은 명당 자리에 짓는 집조차 먼 훗날에도 선택이 없으니 건설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되겠어?
2: 중대장 동지, 제가 그만 그저 계획을 수행했다는 평가를 받을 생각만 하면서 제가 잘못했습니다.
0: 평가라. 전람이, 우리가 최고사령관 동지의 높으신 뜻을 결사간처라는 것 외에

0: 무슨 평가를 바라겠나? 우리가 하는 일은 격리하는 최고사람 한 동지께서 다 헤아려 보고 계시는 일이 아닌가? 너무도 알지? 천만 가지 나라 일에 그처럼 바쁘신 격리하는 최고사령관 동지께서 이 보통강 환다라스의 사림지권설 정령을 매일 보고받으시고 제기되는 모든 문제들을 다 풀어주고 계신다는 걸 말이야.
1: 압니다. 중대장 동지. 제 열백밤을 패서라도 꼭 이 완성비장을 절대적인 기준에서 100% 다 다시 해놓겠습니다.
0: 아니, 열백밤이 아니라 월밤쪽으로 무조건 해야지. 어?
1: 알았습니다. 중대장 동지.
0: 아, 그럼 마음바탕 들켜 먹이요. 안심해.
2: 알았습니다. 안심해.
3: 안심해.

0: 아, 이거 좀 봐라.
1: 불쌍. 덩구들.
2: 김대장군지.
3: 덩구들. 버텀강 환나라색 대구를 완공했다는 보고를 받으신 경의하는 최고사령관 동지께서 우리 선원을 떠세운 이 주택구를 다 돌아보셨습니다.
4: 아, 예. 경의하는 최고사령관 동지께서 말입니까?
3: 그렇소. 천금같은 기지만 시간을 바치시며 경로동의 모든 구획과 여서들을 하나하나 다 돌아보신 경의하는 최고사령관 동지께서는 버텀강 환 주택구가 현대성과 미학성이 구현된 주택구답게 훌륭히 건설되었다고, 경로동이라는 이름 그대로 인민의 행복이 구슬처럼 쏟아지는 문명의 거리로 선변되었다고 대단히 만족해 하셨습니다.
4: 이야, 경의하는 최고사령관 동지.
3: 그러시면서 경의하는 최고사령관 동지께서 다가오는 위대한 신원님의 탄생기념일을 맞으며 어서 경로동의 새살린 집들에 대한 전공식을 하자고 말씀하셨습니다.
4: 이야!
5: 경로동에 입차 입사를 진행한답니다.
6: 입사란 말이지. 이야, 드디어 그날이 왔구나.

0: 진대장금지, 저길 좀 보시죠. 준공식에 참가했던 사람들이 경유동의 새 살림집들을 보겠다고 물결처럼 보여듭니다.
1: 정말 그렇구만. 조남동, 예. 그렇다고 기분이 붕 떠가지고 동무가 맡은 임무를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겠어.
0: 아니, 구임무야 제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1: 가만, 동무의 임무가 뭐더라?
0: 예, 저의 임무는 37호동 4층 2호에 집주인들이 찾아오면 지별세를 책임적으로 인계하는 것입니다.
1: 한 가지 빠졌어. 입사증을 확인한 조건에서 지별세를 인계해야 한단 말이오.
0: 아차, 입사증 확인? 야,
1: 그건 중대 쪽으로도 가장 책임성이 높은 병사에게 맡겨진 임무라는 걸 잊지 말라고.
0: 알았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중대장 동지, 제가 맡은 이 4층 2호의 주인이 누군지 빨리 만나보고 싶습니다.
1: 야, 이 친구. 여기도 인차 집주인들이 도착할 테니 절대로 자를 비어선 안 되겠어. 그럼 난 다른 동무들 만나보고 오겠어.
0: 야, 내가 이 열쇠를 인계해줄 집주인은 어떤 사람일까? 박사? 아니면 영웅?
2: 야! 아주 빨려가요!
3: 여보, 여기가 37호동이로구만.
2: 아니, 이건 우리 천라민의 부대가 건설한 허동인데요.
3: 뭐라고?
2: 예.
3: 아니, 천라민의 부대가 건설했단 말이오?
2: 예.
3: 에이, 당신이 잘못 본 게 아니오?
2: 잘못 보다니요? 내 천라미 면회를 올 때랑 바로 이 현관으로 들어가곤 했다니까요.
3: 그러면 아들이 건설한 살림집을 아버지가 만난 소린가? 아니, 세상에 그런 일도 있어?
2: 아이고, 여보, 하여튼 들어가 보자고요. 아이고, 저기 있는 군인 동맥에 좀 물어보자요. 저 말 좀 물읍시다. 여기가...
0: 아니, 어머니가 어떻게...
2: 아니...
0: 아버지까지...
3: 아니, 너 천라미로구나.
2: 아이고야, 천라마.
0: 아버지, 어머니.
2: 야, 아이고, 천라마.
0: 그런데 아버지, 어머니가 어떻게 유기하셨어요? 아버지, 어머니도 이 경유동의 살림집을 구경하러 오셨어요?
3: 아니, 천라마. 우린 집 구경을 온 게 아니라.
0: 예. 물론 이 둘째도 보고 싶으셨겠지요, 뭐.
2: 천라마, 아버지가 글쎄 이 경유동의 살림집을 받지 않았겠니? 아니, 헌데 그 집이 바로 노희 부대에서 건설한 집일 줄이야.
0: 뭐라고요? 아니, 우리 아버지가 이 경유동 살림집을 받았단 말이에요? 어머니, 그게 정말이에요?
3: 그래, 난 아직도 꿈을 꾸는 것만 같구나.
0: 그럼 입사증을 받았습니까?
2: 받고 말고. 입사증은 여기에 있다.
0: 아니, 그런데 이런 경사를 왜 나한테 알려주지 않았나요?
2: 내 아버지가 그러지 못하게 하더구나. 너무 꿈같은 일이어서 제 눈으로 확인한 다음에 알려주자고 말이다.
0: 어머니, 어디 입사증을 좀 보자요. 이름 전남준, 37호동 4층 2호 5칸. 야, 맞구만요.
3: 전남아, 세상에 뭐 이름이 같은 사람이 한둘이냐. 혹시 나하고 이름이 같은 다른 사람의 입사증이 아닌지. 난 아직 못 간 건지 잘 믿어지지 않아서.
0: 아닙니다, 아버지. 이건 분명히 아버지에게 수여된 입사증이 옳습니다.
1: 당수동지, 여기가 4층 2호입니다.
3: 예. 아니, 당비서동지가...
2: 당비서동지...
4: 아발!
3: 예!
4: 아발, 아직도 믿어지지 않습니까? 그 입사증은 전 남순 동지에게 경루동 37호동 사춘결을 배정한다는 증서입니다.
3: 땅비서
2: 동지.
1: 전남동무, 사층여에 집주인들이 오셨다지?
0: 중대장 동지. 글쎄, 37호동 사층여를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부모님들이 배정받는 게 아니겠습니까?
1: 그거 정말 희한한 경사가 났구만. 이 집 입사는 우리 중대에도 대단한 경사요. 경사.
0: 중대장 동지. 이것이 입사증입니다.
1: 어디? 어디 좀 보자고. 전남동무 아버지, 어머니, 축하합니다. 그러고 보니 전남동무에게도 축하를 해야겠구만. 아니, 전남동무, 뭐라고 있어? 어서 부모님들에게 집약세를 드려야지.
0: 예, 알았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어서 이 집약세를 받으십시오. 졸라마 아버지, 어머니,
2: 졸라마.
1: 졸라마 아버지, 어서 집주인이 문을 여십시오.
4: 남진아마, 어서 출입문을 여십시오. 아, 주인이 저한테도 집 구경을 좀 시켜줘야 할 게 아닙니까? 예.
3: 아니, 못 열겠습니다. 이 집이 어떤 집이라고? 저 같은 노동자가 주인이라는 겁니까? 저 같은 게 뭐라고 말입니다.
2: 세상에, 세상에 이런 일도
4: 남진아와 전남이 어머니, 경량 김정동지께서 뜨겁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마 우리 수령님께서 자신의 저택이 서 있던 자리에 끌어안은 인민들의 행복한 보금자리가 마련된 것을 아시면 얼마나 만족해 하시겠는가. 그처럼 사랑하신 인민을 따뜻이 품어 안으신 것 같아 정말 기뻐하실 것이라고 뜨겁게 뜨겁게 말씀하셨습니다.
3: 당비서도 없지. 노동자가 도대체 뭡니까? 이 세상에 그 어느 나라에나 다 있는 노동자를 근로하는 인민으로 하늘처럼 떠받드는 나라는 세상에 어디가나 우리의 사회주의 제도뿐입니다. 그 꿈같은 사회주의 제도야말로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의 자애로운 품입니다.
5: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의 사랑의 품입니다.
0: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동지, 평범한 인민들이 새살림을 편 경로로 말 그대로 꿈같은 행복의 별천지, 인민사랑의 별천지입니다. 그 행복의 별천지, 사랑의 별천지가 바로 내가 지켜선 조국입니다.
5: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선남의 김기현, 그의 어머니의 심현숙, 아버지의 성룡만, 중대장의 박천일, 일수의 김성직, 설아의 박천일, 이상 중앙방송위원회 방송국 창작단 배우들이었습니다. 리성만작 김용남 연출 류국철 편집 행복의 별천지 방송국을 보내드렸습니다. 여기는 평양입니다.

종영가극 음악 감상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부르이의 고전적 명작 꽃파는 처녀를 각색한 종영가극 꽃파는 처녀에서 나오는 음악들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종영가극 꽃파는 처녀는 1970년대 위대한 용도사 김정일 동지의 현명한 영도 밑에 일대 전성기를 알아온 가극혁명의 불길 속에서 태어난 피바다식 혁명가극의 본보기이며 시대의 기념비적 명작입니다. 그럼 제3장 1경에서 나오는 음악 꽃파는 처녀, 꽃보다도 내 마음이 더욱 곱구나. 제3장 3경에서 나오는 음악 이별의 시각은 다가오는데 사랑하는 딸들을 두고 간 어머니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불후의 고전적 명작 어디에 계십니까 그리운 장군님을 주제로 한 트럼베트 덕주 어디에 계십니까 그리운 장군님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부르의 고전적 명작 어디에 계십니까 그리운 장군님을 주제로 한 트럼베트 덕주 어디에 계십니까 그리운 장군님을 보내드렸습니다.

9월 19일 토요일의 방송 순서를 추려서 알려드리겠습니다. 5시 9분에는 음악을 들으시고 5시 44분에는 시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나의 집, 6시에 보도와 날씨, 7시 보도와 날씨 이어서 종기일기 예보, 7시 19분 특집 사랑의 품 행복의 요람, 8시에는 음악을 들으시겠습니다. 9시 오늘로 중앙신문 개관, 10시에 보도가 있고 11시에는 하나의 살림집을 일도 세워도 이런 제목의 방송, 12시 보도와 날씨, 13시와 14시 음악을 들으시겠습니다. 14시 35분 특집 새 전망 목표를 향하여 힘차게 나아간다. 15시 보도, 16시 해군 무력 강화의 새로운 전성기를 펼쳐가시며 이런 제목의 방송, 17시 보도, 18시 특집 위화도 지구를 인민의 리상향으로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9시 음악을 들으시겠습니다. 19시 50분 시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당원들, 20시에 보도가 있고 20시 12분 농촌진흥의 새 시대를 펼쳐주시오 이런 제목의 방송, 21시 종합보도와 날씨 이어서 중기일기 예보, 22시 보도, 22시 31분 방송국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생명수, 이어서 방송 마감 시간까지 음악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9월 19일 토요일의 방송 순서를 추려서 알려드렸습니다. 우리 방송은 단파 3250, 3320, 6100, 11680kHz로 방송하고 있습니다. 다음 방송은 5시에 시작합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조선중앙방송입니다. 여기는 평양입니다.

0: 영광스러운 우리 조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만세!
1: 조선인민의 모든 승리의 조직자이며 현도자인 조선노동당 만세!
2: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9월 19일 토요일, 음력으로는 8월 초아울입니다. 지금부터 오늘 조선중앙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서선중앙방송은 매일 5시부터 다음날 3시까지 단파 3250, 3320, 6100, 11680kHz로 방송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의 방송 순서를 추려서 말씀드리겠습니다. 5시 9분에는 음악을 들으시고 5시 44분에는 시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나의 집, 6시에 보도와 날씨, 7시 보도와 날씨, 이어서 종기일기 예보, 7시 19분 특집, 사랑의 품, 행복의 요람, 8시에는 음악을 들으시겠습니다. 9시, 오늘의 중앙신문 개관, 10시에 보도가 있고, 11시에는 하나의 살림집을 일도 세워도, 이런 제목의 방송, 12시 보도와 날씨, 13시와 14시 음악을 들으시겠습니다. 14시 35분 특집, 새 전망 목표를 향하여 힘차게 나아간다. 15시 보도, 16시 해군 무력 강화의 새로운 전성기를 펼쳐가시며, 이런 제목의 방송. 17시 보도, 18시 특집, 위화도 지구를 인민의 리상향으로,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9시 음악을 들으시겠습니다. 19시 50분 시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당원들. 20시에 보도가 있고, 20시 12분, 농촌진흥의 새 시대를 펼쳐주시오. 이런 제목의 방송. 21시 종합보도와 날씨, 이어서 중기일기 예보. 22시 보도, 22시 31분, 방송극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생명수. 이어서 방송 마감 시간까지 음악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방송 순서를 추려서 알려드렸습니다. 여기는 평양입니다.

어머니, 그리운 어머니. 처서로 보내온 기쁜 편지, 새 집에서 찍어 보낸 두툼한 사진, 이 아들은 꿈같이 받았습니다. 이게 정말 우리 집이 맞습니까? 산간지대 농민들이 받아는 새 집, 집짐승 우리의 창고까지 날리고 자식방 부부방도 있다는 이 호화별장 같은 다락식 살림집이 정말로 우리 집이란 말입니까? 이 아들이 정녕 믿지를 못할까봐 어머니는 뚜락의 대추나무 곁에서 일부러 사진을 찍으셨다지요. 동네 애들 열매의 눈독을 들일 때면 기와장 밟을까 더 걱정이던 어머니. 비새는 집에 어머니 남겨두고 내 처서로 떠나던 그날, 동굴길에서 몇 번이고 뒤돌아본 우리 집은 무성한 호박 동굴에 가리워 더더욱 희나자 보이던 집이었으니. 아, 전우가에 바람 불고 비가 올 때면 더더욱 걱정 많던 이 아들의 마음, 분대장도 전우들도 몰랐답니다. 외진 두뇌산촌 우리 집 이야기 한 번도 입 밖에 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자랑합니다. 어머니 집 앞에서 찍으신 사진 한 장 한 장 돌려보는 전우들에게 희한한 이북에 들어설 색식감이 누구일꼬 은근히 부러워했다는 동네 사람들 이야기도 즐겁게 읽으며, 이 아들은 왜 자꾸 눈물만 납니까? 이제는 창밖에 비 내리고 우레쳐도 어머니 시름 없이 단잠해 두시려니 구름 거친 하늘인 양 내 마음 곧분에도 정때는 왜 이리 무거워만 집니까? 나 키운 이 자식도 어머니 머리 위에 비새는 지붕 바꿔드리지 못했건만 전지풍파 막아줄 행복의 추녀를 얹어주고 천만덜기 사랑으로 새 집을 지어준 그 품, 고마워 고마워 샘솟는 눈물뿐. 부모 처자있는 것이 집이라지만, 생활의 보금자리 집이라지만 지켜주는 품이 없이 어찌 우리 집이 있으랴. 광풍이 몰아치는 세상 천지에서 뿌리 뽑힌 나무의 새둥지 마냥 우리 집도 한순간에 부서져 버리려니. 아, 조국은 나의 집, 목숨보다 귀중한 집 조국이라고 총대가 이 심장에 새겨줍니다. 조국보의 성전에서 이 한 모막 낀다면 군복 입고 떠나온 고향 집은 있어도 다시 돌아갈 나의 집은 없다는 것을.

룸슝니 씀, 나의 집. 시를 보내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방송은 박철준이었습니다.

소속노동당 제3차 선전부문 일꾼 강습회가 개강되었습니다. 역사적인 당제 구차대위가 제시한 혁명 강령의 성공적 실행을 철저히 담보하기 위하여 당의 사상과 리론, 전략적 방침들을 전면적으로 심도 있게 재인식, 재무장하는 전통적인 사업이 각 부문들에서 심화되고 있는 속에 조선노동당 제3차 선전부문 일꾼 강습회가 9월 18일 수도 평양에서 개강되었습니다.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는 사상 제1주의로 승승장구하는 우리 국가 특유의 절대적 우세와 정신도덕적 우월성을 증폭시키며 전당의 선전 일꾼들을 새로운 발전 국민의 요구에 부응한 원숙한 자질과 풍모를 겸비한 유능한 정치활동가 신륙가형의 일꾼들로 더욱 철저히 준비시키기 위하여 우리 당 역사에서 세 번째로 되는 선전부문 일꾼 강습회를 조직했습니다. 조선노동당 총비서이신 김종은 동지께서 강습회를 지도하시었습니다. 김종은 동지께서 주석단에 나오시자 우리 조국을 전원 높은 정치 사상 강국으로 세계 만방에 빛내어 주시는 탁월한 정치 전략과 사상 이론의 고장을 우러러 드리는 전체 참가자들의 최대의 경의가 우렁찬 만세의 환호로 터져올랐습니다. 김종은 동지께서는 당과 대중을 하나의 사상과 숨결로 이어주며 우리 당, 우리 제도의 제일 가는 위력인 일심단결을 만반으로 다져나가는 성스러운 사업에 지혜와 열정을 다 바쳐나가고 있는 전당의 선전부문 일꾼들에게 따뜻한 답례를 보내시었습니다. 주석단 일렬에는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비서들인 리일환 동지, 주창일 동지와 조선노동당 조선인민군위원회 비서 박용일 동지, 그리고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 최창학 동지를 비롯한 당중앙위원회 선전선동부 책임일꾼들이 2월에는 조선노동당 각급 도위원회 선전사업 담당 비서들과 기타 연관 부문의 지도 간부들이 자리 잡았습니다. 강수회에는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선전선동부와 해당 부서의 일꾼들, 도시군당과 그와 같은 기능을 수행하는 당위원회 선전선동부문 일꾼들, 성중앙기관을 비롯한 기관, 공장, 기업소, 농장의 선전일꾼들, 혁명사적, 이론선전, 계급교양, 문화예술, 출판보도부문 일꾼들, 당간부 양성기관과 근로단체 일꾼들이 참가했습니다. 김정은 동지께서 조선노동당 제3차 선전부문 일꾼 강습회 개강식에서 중요 연설을 하시었습니다. 김종은 동지께서는 당제 9차대회는 우리 혁명의 발전적 단계와 시대적 요구로부터 광범위한 방면에서의 사업 방향과 그 도달 목표들을 제시했으며 지금은 우리 투쟁의 영역과 모든 활동에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는 때라고 하시면서 우리가 새로운 투쟁을 전개하고 있는 것은 모든 사업에서 그만큼 우리가 전진을 일으켰고 결과 보다 높은 단계의 투쟁이 필요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김종은 동지께서는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투쟁 영역을 개척해 나가는 행정에서 우리 당의 일관한 사상 중시, 사상 사업 선행의 원칙과 입장을 더욱 엄격히 견지하기 위하여 조직한 선전부문 일꾼 강습회의 중요성과 관련한 당중앙의 견해에 대하여 피력하시고 다음과 같이 계속하시었습니다. 우리가 현재까지 성공적으로 개척해온 발전이라는 이 요정은 결코 그 어떤 조건이나 환경에 의거해서가 아니라 철두철미 우리 당이 장관 세월 중진해온 사상적 자원, 우리 인민의 구람없는 정신력과 용기에 의해 열려진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자신뿐 아니라 세계가 공인하고 있는 명백한 현실입니다. 앞으로도 우리 당 제9차 대회가 내세운 고창하고 방대한 과업들이 성공적인 것으로 되자면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이 지니고 있는 무진한 사상 정신력의 발동을 전제로 담보로 해야만 합니다. 현실적으로 지금 우리 앞에 나서는 일감들과 동시에 제기되는 난문제들은 이 모든 것을 해결해 나갈 비결이 오직 사상의 힘에 있으며 사상 사업의 위력을 최대로 동원하는 여기에
우리가 예상하고 목표하는 진정한 부흥과 문명이 있음을 시시각각 살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백사천사를 사상사업으로부터 출발할 것을 특별히 강조하고 있는 것은 사상으로 전진하고 승리해온 조선혁명투교의 비상한 잠재력을 새 시대의 높이로 더욱 승화시키자는 데 있습니다. 김정은동 측에서는 현재 선전 부문이 그 어느 때보다 사상 공세를 강화하는 데 많은 공력을 들이고 있으며, 따라서 사회적 분위기가 고조되고 대중적 열의가 현저히 격앙된 데 대하여 평가하시고, 하지만 우리는 자찬과 자족을 경계하고 자책과 반성을 장려하며 항상 고민과 고심 속에 분투하는 기풍, 앞날을 내다보면서 이를 예견성 있게 전망성 있게 전개하는 혁명적이며 책임적인 사업 비풍을 견제하여야 한다고 하시면서 선전 사비에 내재되어 있는 편향들에 대하여 개괄 분석하시었습니다. 김정은 동지께서는 주 객관적 환경에서 많은 변화들이 일어나고 사회주의 건설의 영역이 비할 바 없이 넓어지고 있는 지금이야말로 사상사업에서의 근본적인 개변과 사상진지의 질적 강화가 절실히 필요한 때라고 하시면서, 현실이 우리 당과 혁명 발전의 요구에 맞게 당 선전 역량을 백방으로 다지고 당 사업에서 기본 중의 기본인 사상사업을 보다 강화하여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김정은 동지께서는 지금 사상사비의 수단과 방법이 변하는 것보다 객관적 환경 변화의 흐름이 더 빠르다고 할수 있다고 하시면서, 사상사비의 훌륭한 역사와 전통을 가지고 있는 우리 당 사상사비의 긍정적 변화는 마땅히 시대 변화의 흐름보다 우세해야 하며 사상사업을 현실보다 앞서 나가게 공세적으로 해야 한다는 것은 우리 당이 일관하게 주장하고 있는 원칙적인 요구라는 데 대하여 언급하셨습니다. 김정은 동지께서는 연설에서 사상사업으로 사회 발전을 선도하는 것이 항상 중시해야 할 문제라는 데 대하여 특별히 강조하셨습니다. 우리에게는 이 세상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위대한 사상이론이 있고 사상사업의 훌륭한 전통이 있으며 또 정연한 사상사업 체계와 질서가 있습니다. 이 자리에 참가한 모든 동지들이 시대와 혁명 발전의 요구에 맞게 사상사업에서의 질적인 개변을 강력히 선도한다면 당제 구차대회 결정 관철은 물론 우리 혁명협의 줄기찬 전진을 믿음직하게 안받침하게 될 것입니다. 김정은 동지께서는 모든 참가자들이 이번 강습회에서 취급되는 내용들을 당면한 실천적 요구와 혁명의 전망적 요구들까지 결부하여 적극적이며 진지한 자세로 깊이 있게 학습하기를 기대하시면서 다음과 같이 강조하셨습니다. 모든 혁명시대, 모든 투쟁시대는 자기 시대에 고유한 자기 시대에 걸맞는 사상의 위력을 요구합니다. 오늘의 사상전은 시대를 선도하는 혁신적인 사상전, 창조적인 사상전, 공세적인 사상전으로 되어야 합니다. 지난날의 낡은 것을 답습하기는 쉽지만 이는 매우 위험하며, 오늘에 맞는 새로운 것을 창조하기는 힘들지만 이는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혁명의 연대들의 활약한 유명 무명의 수많은 선전 일꾼들이 자기 시대에 부여된 혁명 임무를 다하기 위하여 많은 지혜와 노력을 기울여왔고, 그러하여 우리 혁명의 귀중한 사상적 재부, 사상사업 전통이 마련되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동지들도 당적 요구, 시대적 요구, 실천적 요구에 부합되는 새롭고 참신하며 실효가 큰 선전 사업 수단과 방법들을 적극 탐구하고 구현해 나갈 때 우리 시대의 급속한 전진과 더불어 우리의 사상 진지는 더욱 든든해질 것입니다. 때문에 모든 참가자들이 이번 강습회의 중요성과 의의에 대한 인식을 바로 가지고 당중앙의 의도에 맞게 사상사업의 진수와 묘리, 원숙한 방법론을 습득하는 데 전념함으로써 강습회 기간을 유익하고 의의 있는 계기로 만들어야 하겠습니다. 김정은 동지께서는 우리 당 사상사업 역사에 또 하나의 뚜렷한 장을 새기는 획기적 전환의 리정표로 될 이번 강습회를
그 어느 부문의 대외나 강수 피해보다 중시하고 기대하는 당중앙위원회의 입장을 다시금 표명하시면서 조선노동당 제3차 선전부문 일꾼 강습회의 개강을 선언하시었습니다. 사상으로 개척되고 사상으로 승리해온 조선혁명의 고귀한 전통을 우리 위협의 백년대에게 주추로 억세게 다져나갈 의지를 피력하신 김정은 동지의 혁명적 입장에 만장은 열광의 환호와 박수갈채로 화답해 했습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가 주악되었습니다.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선전선동부 제1부부장인 최창학 동지가 보고를 제기했습니다. 보고자는 제2차 당 선전부문 일꾼 강습회가 진행된 때로부터 지난 2년간은 정비서 동지의 탁월한 용도에 의하여 겹사이는 시련과 역경 속에서도 우리의 정치 사상 진지가 더욱 반석같이 다져지고 사상의 힘으로 전면적 발전의 새 시대를 과감히 열어나가는 우리 당의 향도력과 불패성이 힘있게 과시된 성스러운 혁명요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정비서 동지께서 사회주의 건설이 날로 확대 심화되고 혁명의 전진 속도가 빨라질수록 당 사상 사비에 더욱더 중대한 우위를 부여하시며 사상의 위력, 사상 사비의 침투력을 최대로 높여나가기 위한 강령적 지침들을 마련해 주신 데 대하여 그는 언급해 했습니다. 우리 당 사상 사비 명확한 목적과 지향점을 가지고 시대와 혁명 발전의 요구, 우리의 국격과 국위에 맞는 참신하고 공감력 있는 정치 사업 과정으로 되도록 정력적으로 이끌어 주시며 정비서 동지께서 밝혀주신 사상 이론들은 그 심오성과 과학성으로 하여 우리 당 사상 건설의 보물고를 더욱 풍부히 하는 고귀한 제보로 된다고 그는 강조했습니다. 보고자는 사상 사업을 당 사업의 핵심 사항으로 내세우신 정비서 동지께서 국가부흥의 전면적 발전기를 열어나가기 위한 투쟁 행정에서 사상의 힘을 발동하는 정치의 사부로 천사만사를 해결하는 위대한 수범, 고귀한 본보기를 창조하신 데 대하여 언급했습니다. 최근 사상사업 분야에서 사람들이 심리에 부합되는 새로운 형식과 방법들을 부단히 탐구

적용하기 위한 사업들이 활발히 전개되고 있는 변화의 추이는 전적으로 선전 선동 사업의 구체적인 방법론과 세부에 이르기까지 하나하나 가르쳐 주신 김정은 동지의 정력적인 용도의 결실이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0: 능력을 총지향, 총발동시켜야 할 중대한 혁명과업이 나서고 있다고 하면서 당 선전 부문 일꾼들이 당 중앙의 충실한 대변자, 혁명의 나팔수로 더욱 철저히 준비하기 위한 원칙적 문제들에 대하여 언급해 했습니다. 그는 오늘의 시대는 주체의 사상론을 체질화한 사상전의 능수들을 투쟁의 전초위로 부르고 있다고 하면서 김정은 동지의 위대한 혁명 사상과 영도 방식, 순관인민관을 깊이 체득하고 당 사상 사업이 철저히 구현해 나감으로써 선전선동 사비에서 일대 혁신과 비약을 기록하고 전당 강화와 전면적 국가 부흥의 새 전기를 더욱 과감하게, 더욱 줄기차게 이뤄 나아가자고 호소했습니다. 리란 동지가 첫 강의에 출연했습니다. 총비서 동지의 뜨거운 격려와 기대를 무한한 격동 속에 받아하는 전체 참가자들은 비등된 정치적 자각과 요리 속에 강습에 참가하고 있습니다.
1: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국방공업 부문의 사업을 지도하셨습니다. 조선노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이신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9월 16일부터 18일까지 중요 군수공업기업소들의 생산 실태를 요약하셨습니다. 조선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 박정천 동지와 군사위원 김종식 동지,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포병국장 유창선 동지,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간부들인 리병철 동지, 리일환 동지, 김여정 동지, 김재령 동지, 오용재 동지, 국방과학연구 부문의 책임 일꾼들이 동행했습니다. 김종훈 동지께서는 기업소별 생산 실태를 구체적으로 요약하셨습니다. 당제 9차 대회 결정을 높이 받들고 새년도 생산 목표 수행에 총궐기한 중요 군수공업 기업소들은 혁명적 열의와 생산적 역량을 지속적으로 고조시키며 연일 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김종훈 동지께서는 언제나 혁명열로 충만된 정열적이고 헌신적인 노력투쟁으로 우리 군수공업의 획기적인 장성과 보다 자립적이며 선진적인 발전을 믿음직하게 떠매고 나가는 노동기급의 수고를 뜨겁게 격려하셨습니다. 김종훈 동지께서는 중요 군수공업기업소들이 절실한 군사적 우위를 가지는 가장 중요한 지표의 전투기술기재 생산 계획들을 책임적으로 어김없이 수행하고 있는 결과, 당 중앙 군사위원회가 시달한 방대한 계획들이 성과적으로 하나하나 집행되고 있다고 커다란 만족을 표하셨습니다. 김종훈 동지께서는 중요 군수공업기업소들이 우리 군대의 포병 전투 무력 개편 및 현대화 종합 계획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당에서 포치한 생산 능력 확대 사업들도 들침없이 진척시키고 있는 데 대하여 평가하시었습니다. 김종훈 동지께서는 강군 건설과 국방공업의 새로운 진보와 도약을 목표한 새 5개년 계획 수행에서 올해 시달된 생산 계획 수행이 가장 관건적인 것으로 된다는 데 대하여 강조하시면서 중요 군수공업기업소들이 지금의 생산 추이를 계속 공고히 하고 전망적인 군수 생산 계획들을 추진하기 위한 일련의 기술 하부구조 보강 사업도 병행하여 심있게 전개하여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김종훈 동지께서는 강력한 포병 무력 건설은 전쟁 억제와 전쟁 수행의 기본 핵으로 된다고, 우리 포병은 가장 집초적이고 가장 파괴적이며 대량적이고 다방면적인 공격력을 갖추고 억제와 수행의 두 가지 사명을 책임적으로 감당해야 한다고, 최근 우리가 포병을 포함한 국가 방위력의 제반 구성 요소들을 현대화하기 위하여 모든 방면에서 이룩하고 있는 성과들은 우리 무력의 구성 및 수단들과 전쟁 대응 계획의 중대한 변화를 뜻하는 것이라고, 우리가 이미 보유했거나 곧 보유하게 될 불가항력의 작용에 의하여 적들의 군사 체계들은 점진적으로 쇠진하고 무용지물로 되어버릴 것이라고 확언하시면서 가장 강력한 군대를 건설할 때 대한

0: 방해 전략적 방침 실현에서 제2경제위원회 아래 각급 군수공업기업소들이 더 큰 몫을 맡아줘야 한다고, 우리는 나라의 군수공업을 더욱 확대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김정은 동지께서는 중요 군수공업기업소들의 생산 성과는 순수 증산 그 자체에 의의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의심할 바 없이 우리의 주권 안전을 수호하기 위한 노동계급의 의지와 노력의 산물이라는 데 중요한 의의가 있으며, 실로 이것은 국가를 위한 커다란 기여로 된다고 하셨습니다. 김종훈 동지께서는 나라의 전쟁 억제력과 전쟁 수행 능력을 지속적으로 증대시키는 데서 중요 군수공업기업소들의 역할이 매우 중추적이라고 강조하시면서 우리 군대의 가장 강력하고 압도적인 전략적 힘을 끊임없이 장전하기 위한 애국적인 생산투쟁을 계속 힘있게 벌려나가야 한다고 고무 격려하셨습니다. 김종훈 동지께서는 생산능력 확대와 기술 공정 현대화를 계속 다그치며 공격 및 방어 전투 무기 체계들의 인공지능화 수준을 제고하고 포무기들의 장갑화 자동화를 더 높은 단계에 올려세우는 문제, 생산 조건과 환경을 훌륭히 개선할 때 대한 문제를 비롯하여 기업소들의 생산과 관리 운영에서 나서는 중요한 정책적 과업들을 밝히셨습니다. 김종훈 동지께서는 중요한 핵심 공장들에서 근무하는 전체 일꾼들과 기술자 노동계급이 기질적인 창조정신과 투쟁기풍을 계속 높이 발양하여 우리 무력의 급진적인 강화를 힘있게 추동하리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셨습니다.
1: 보도입니다. 위대한 당조항의 용도 따라 전당 강화의 새로운 전성기, 국가 부흥의 전면적 발전기를 확신성 있게 열어나가는 기세찬 진군 속에서 온 나라 천만인민은 비범한 사상리전적 예지와 정력적인 조선활동으로 당의 강화 발전을 위한 불멸의 지침들을 마련해 주신 경의하는 김종훈 동지의 사상리전적 업적을 가슴 뜨겁게 되새겨보고 있습니다. 기자와 만난 주최사상 노작전시관 책임강사 김성란 논문은 경의하는 총비서동지께서 불면불위의 사색과 탐구로 우리 당의 강화 발전을 위하여 저술하신 불위의 고전적 노작들은 조선노동당의 만년대계를 담보하는 귀중한 사상지전적 제보라고 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2: 주체혁명비업의 역사적 전환기의 역에 맞게 수령의 당으로서의 우리 당의 혁명적 성격을 변함없이 고수하실 숭고한 우지를 지니신 경의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2012년 4월 불후의 고전적 노작들인 위대한 김일성 동지는 우리 당과 인민의 영원한 수령이시다. 위대한 김정일 동지를 우리 당의 영원한 총비서로 높이 모시고 주체혁명기업을 빛나게 완성해 나가자를 발표하시오 당의 이념과 성격을 영원히 거수해 나갈 수 있는 만년 기틀을 마련하셨습니다. 경의하는 총비서동지께서 발표하신 불후의 과전적 로작 혁명발전의 역에 맞게 당의 유일적 용도체계를 더욱 철저히 세울 때 대하여에는 전당을 하나의 사상, 하나의 조직 균열이 지배하는 사상적 순결체, 조직적 전일체로 더욱 강화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분본 원칙들이 밝혀져 있습니다. 당 대회와 당 중앙 전원회의, 정치국 회의를 비롯한 중요 당 회의들을 정기적으로 가동시키는 제도를 복원하고 그 운영을 개선하도록 하신 경의하는 청비서 동지께서는 전당과 언 사이에 당 중앙의 유일적 용도 체계를 더욱 철저히 확립하고 당 대열의 조직 사상적 공과를 백방으로 실현하며 당의 용도적 기능과 역할을 높이는 데서 지침으로 삼아야 할 새 시대 당 조직 건설의 대강도를 발표하셨습니다. 불의의 과정적 로작들인 당세포를 충성의 세포, 당정책 관철의 전위대우로 강하자, 현식이 당세포 강화에서 나서는 중요 가업에 대하여와 처급당을 강할 때 대하여, 처급당 비서들은 어머니당의 참된 정치 일꾼이 대자를 비롯한 로작들에는 당세포 강화, 처급당 강화를 전당 강화의 2대 가업으로 충시하시고 그 기능과 역할을 높이도록 하신 경의하는 청비서 동지의 독창적인 당 건설 이론이 집대성되어 있습니다.
1: 정력적인 사색과 탐구, 인민에 대한 열화 같은 사랑과 헌신으로 당건설과 당활동의 최전성기를 열어놓으신 경의하는 총비서동지의 사상리론 업적은 우리 당이 인민대중 속에 깊이 뿌리박은 불패의 당으로 높은 영조적 권위와 전투력을 지니고 조선혁명의 참호부로서의 성스러운 사명을 다해나갈 수 있게 하는 근본 요인이라고 하면서 주체사상 노작천 시관 강사 김용희 돔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3: 인민의 운명을 책임지고 혁명하는 당에 있어서 가장 위력한 무기는 사상이며 유일한 무기도 사상이라는 천리가 거전조로작 혁명적인 사상 공세로 최후 승리를 앞당겨 나가자와 참신한 손준 손동으로 혁명의 전진 동력을 배가해 나가자를 비롯한 여러 로작들이 밝혀져 있습니다. 당사업 전반을 가열층 심화발전시켜 우리식 사회주의 권수를 힘있게 밀고 나가며 인민대중을 위하여 절대적으로 헌신적으로 폭망하는 당의 본태를 더욱 뚜렷이 살려나갈 때 대한 거기한 지침은 우리 당에 있어서 인민대중과의 혈연적 유대를 더욱 굳건히 하여준 자양분으로 되었습니다. 참으로 걸출한 사상지론의 용제이시며 룡대의 고장이신 경례는 청비서 동지를 높임하시오 창당의 리념과 정신에서 추호의 변색도 탈선도 없이 자기의 성실한 위협을 빛나게 계승해 나가는 조선노동당의 앞길에는 언제나 승리와 용감만이 있을 것입니다.
1: 해양강국으로 향한 역사적 여정의 전위에서 애국의 힘과 지혜를 다 바쳐가고 있는 노동계급의 앙양된 기세와 열정을 배가해주며 함선공업 부문 조선소 근로자들의 체육경기가 진행되었습니다. 조선노동당 조항위원 회비서 조충령 동지와 군수공업 부문 일꾼 근로자들, 평양시민들, 청인학생들이 체육경기를 관람했습니다. 남포조선소팀과 청진조선소팀 간의 축구경기가 18일 김일성 경기장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선수들이 경기장에 들어서자 수도 시민들과 청년학생들은 함선공업 노동계급에게 보내는 온 나라민의 한결 같은 마음을 담아 열렬한 축하와 격려의 인사를 보냈습니다. 경기가 시작되자 양팀 선수들은 집단의 명의를 떨칠 일념 안고 치열한 공방전을 벌였으며 그들을 고마는 열기 띤 응원으로 하여 경기장은 세차게 달아올랐습니다. 축구 경기는 남포조선소팀이 청진조선소팀을 3대0으로 이긴 가운데 끝났습니다. 이에 앞서 17일에 진행된 배구 경기에서도 남포조선소팀이 청진조선소팀을 이겼습니다. 시상식이 참가자들의 열렬한 박수 속에 진행되었습니다. 함선공업 부문 조선소 근로자들은 충천한 자신심과 투쟁기세를 안고 당과 인민의 믿음과 기대에 함선건조의 보다 큰 노력적 성과로 보답해갈 드높은 열의에 넘쳐 있었습니다.
4: 사회주의 권설의 획기적인 발전과 전반적 안양을 위한 당의 구상을 세멘트 생산 실적으로 굳건히 담보해온 상원 세멘트 연합기업소의 일꾼들과 노동계급이 매일 높은 세멘트 생산 실적을 기록하며 기세차게 내달리고 있습니다. 연합기업소의 일꾼들과 노동계급은 이룩한 성과에 자만하지 않고 상원의 전통을 더욱 빛내일 요리 밑에 세멘트 증산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리고 있습니다. 소속 직장에서는 소속 능력을 높이고 순회 점검 회수를 늘려 랭각기를 비롯한 설비들의 가동률을 제고함으로써 크린카 생산을 질량적으로 장성시키고 있습니다. 설비 점검 및 보수 체계를 정밀하게 확립한 세멘트 직장에서 로라 분쇄기, 주감속기, 바가지 승강기의 운전을 표준 조작법과 기술 규정의 요구대로 해서 매일 계획보다 많은 양의 세멘트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조합 물류 직장과 분탄 직장의 노동자 기술자들은 기술혁신 운동을 활발히 벌여 분쇄기의 능력을 끌어올리고 수십 대의 부분품들을 교체해서 크린카 생산에 필요한 원료와 윤료를 원만히 보장하고 있습니다. 물류 직장, 초라 직장에서도 전복기, 파쇄기 운영을 과학화하고 세멘트 적재 상태를 책임적으로 감시하면서 생산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1: 기계공업 일꾼들과 노동계급이 전반적 경제 부문을 주도하고 견인해야 할 책임감을 안고 기술혁신 운동을 힘있게 벌리며 생산 성과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백사천사를 사상사업으로부터 출발할 때 대한 당중앙의 의도에 맞게 기계공업성과 해당 단위 일꾼들은 대중의 정신력을 불러일으키는 정치사업을 공세적으로 벌리면서 모든 제품을 질적 지표에 철저히 부합되게 만들어내기 위한 경제작전과 지위를 주도 세밀하게 하고 있습니다. 기술자, 기능공들의 책임성과 역할을 제고해서 생산공정과 설비들의 능력을 1층 끌어올리는 한편 원료, 자재, 에너지 소비를 최소화하는 데 모를 받고 기술적 지도를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용성기계연합기업소에서 집단적 혁신 창조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리며 탄광들이 보내줄 능률 높은 기계 제품 생산에 조력하고 있습니다. 연합기업소에서는 원단의 소비 기준을 낮추는 데 필요한 가치 있는 기술 혁신 안들을 적극 받아들여 주물품 생산기를 훨씬 단축했으며 지구 장비들을 제작 설치하고 공정 간 협동을 긴밀히 하면서 각종 부품들의 가공과 조립을 질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술 발전 사업을 혁신적으로 전개하고 있는 평양 316 전선종합공장에서 설비들의 성능 갱신을 제품의 질 제고를 위한 중요한 고리로 틀어지고 목적 지향성 있게 내밀어 각종 전선료 생산을 늘리고 있습니다. 안주 펌프 공장, 평양 베어림 공장에서는 원가를 낮추고 공정 전반의 원활성을 보장하는 것과 함께 소재의 리용률과 제품의 질을 개선하는 데 이바지하는 창의 고안들을 받아들여 생산품의 경제기술적 지표들을 부단히 갱신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5기능 계획 수행의 첫 해 추진에서 영일은 승리자가 될 일념 안고 성천강 전기공장, 안주 조립물 공장, 함흥 청년 전기기구 공장의 노동기급도 설비관리, 기술관리를 간직해 하고 기대마다 만가동 만발을 걸어 생산을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4: 전국 금속재료부문 과학기술 발표회가 조선과학기술청년맹 중앙위원회 조선금속재료학회의 조치로 16일부터 18일까지 국가과학원 흑색금속연구소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발표회는 당제 9차 대회와 당중앙위원회 전원회들의 결정을 높이 받들고 금속재료 개발과 국산화 실현에서 이룩한 과학기술 성과와 경험들을 적극 공유하고 보급 일반화하는 데 목적을 뒀습니다. 국가과학원과 김책공업종합대학, 평양기계대학, 평숭석탄공업대학을 비롯한 여러 단위의 일꾼들과 교원, 연구사, 박사원생들이 여기에 참가했습니다. 발표회에는 금속재료의 질과 가공기술 등을 개선하기 위한 과학연구사업을 활발히 벌이는 과정에 완성된 72여 건의 가치있는 논문들이 제출됐습니다. 대규모 공업적 방법으로 생산하는 베어림강의 질 개선, 차감공구용 경질 합금의 특성 개선에 대한 연구 등의 제안들이 참가자들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발표회 기간 세계적인 베어림강 생산과 관련한 강의가 있었습니다.
1: 생물약품 개발과 질평가에서 나서는 문제 해결을 위한 연구토론회가 조선과학기술총연맹 중앙위원회 조선생물제약협회의 주최로 17일과 18일 의학연구원 의학생물학연구소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연구토론회에서는 나라의 제약공업을 발전시켜 인민들에게 더 좋은 의약품들을 생산 보장하는 데서 나서는 과학기술적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현실적이며 합리적인 방안들이 토의되었습니다. 김일성 종합대학, 평양의학대학, 국가과학원 생물공학분원을 비롯한 여러 단위의 연구사, 박사원생 등이 여기에 참가했습니다. 연구 토론회는 난치청 질병 치료에 효과적인 생물약품 개발과 질평가에서 나서는 과학기술적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이바지하는 계기로 되었습니다.
4: 국제축구연맹 2026년 20살 미만 여자 월드컵 경기대회 우리나라 팀과 일본 팀 사이의 16강자전 경기가 현지 시간 17일에 진행됐습니다. 시작부터 치열한 공방전을 이룬 경기에서 일본팀 선수의 자체 실점으로 경기 시간 65분경 한 골이 기록된 데 이어 69분경에는 우리나라 팀의 10번 최윤아 선수가 득점에 성공했습니다. 결국 우리 선수들은 일본팀을 2대0으로 이기고 8강자전에 진출하게 됐습니다. 우리나라 팀과 캐나다 팀 사이의 준준 결승 경기는 20일 평양 시간으로 21일에 진행하게 됩니다.
1: 다음, 리경선 대역군인 사업부 부국장을 담당으로 하는 중국 청년 간부 대표단이 18일 귀국했습니다. 평양역에서 관계 부문 일꾼들과 우리나라 주재 중화민공화국 대사관 림시 대리 대사가 전송했습니다.
4: 러시아 외무성 대변인 마리아 자하로바가 15일 기자회견에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서방의 군사적 지원책 등에 대해 경고했습니다. 그는 나토 성원국들이 우크라이나와의 공동무기 생산 능력을 조성하고 있으며 무기 생산 기지는 우크라이나 영토뿐 아니라 서방 나라들에도 배비되어 있다고 하면서 러시아에 대한 군사적 위협이 산생되는 곳은 그 어디든 러시아 무력의 합법적인 타격 목표로 될 것이라고 다시금 강조했습니다. 나토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원조를 계속하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하면서 그는 기예브 당국은 끝장이다. 서방은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속하는데 고액의 자금을 쏟아부음으로써 유럽이라는 몸뚱이에 생긴 출혈상이 암을 수 없게 하고 있다고 조소했습니다. 유럽 나라들이 러시아의 위협을 구실로 국경 부근에 핵무기를 끌어다 놓으려고 획책하고 있는 데 대해 언급하면서 그는 서유럽의 열등 사람들에게 세계를 냉철하게 둘러보고 러시아의 경고를 신중히 대할 것을 권고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시간 보도를 마칩니다. 담당이 권주현 리우캉이었습니다. 여기는 평양입니다.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각 지방별 날씨를 보면 평양시는 오늘 주로 개겠으며 내일은 주로 개겠으나 오전 한때 흐리겠습니다. 오늘 아침 최저기온은 19도씨로서 평년보다 4도씨 높았습니다. 오늘 낮 최고기온은 29도씨,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16도씨, 내일 낮 최고기온은 28도씨 정도 되겠습니다. 오늘 평송, 신의주, 해주, 사리분, 강계, 함흥, 청진, 해산, 남포, 개성시는 주로 개이겠으며 문산, 라선시는 주로 개이겠으나 오전 한때 흐리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기온은 평송, 신의주 28도씨, 해주, 사리분 29도씨, 강계 27도씨, 문산 23도씨, 함흥 27도씨, 청진 23도씨, 해산 27도씨, 남포 29도씨, 라선 24도씨, 개성 29도씨 정도로 예견됩니다. 내일 평송, 문산, 함흥, 청진, 남포, 라선시는 주로 개이겠으나 오전 한때 흐리겠으며 신의주시는 주로 개이겠으나 오후와 밤 한때 흐리겠습니다. 해주, 사리원, 개성시는 주로 개이겠으며 강계, 해산시는 주로 개이겠으나 오전과 오후 한때 흐리겠습니다. 지방별 내일 아침 최저기온과 낮 최고기온은 다음과 같습니다. 평송 15도씨, 28도씨, 신의주 17도씨, 28도씨, 해주 17도씨, 29도씨, 사리원 16도씨, 29도씨, 강계 12도씨, 27도씨, 문산 14도씨, 25도씨, 함흥 13도씨, 27도씨, 청진 15도씨, 24도씨, 해산 8도씨, 26도씨, 남포 17도씨, 28도씨, 라선 14도씨, 25도씨, 개성 16도씨, 28도씨 정도로 예견됩니다. 바람은 오늘 전반적 지역에서 북동풍이 초당 1내지 3m로 불겠으며 내일은 전반적 지역에서 북동풍이 불다가 북서풍이 초당 1내지 3m로 불겠습니다. 다음은 바다 날씨입니다. 오늘 조선 동해상에서는 북동풍이 초당 4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5m로 일겠습니다. 평안남도, 황해남도 해상에서는 남동풍이 초당 7내지 10m로 불다가 초당 4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5m로 일겠습니다. 평안북도 해상에서는 남동풍이 초당 4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내일 조선 동해상에서는 북동풍이 불다가 남풍이 초당 4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5m로 일겠습니다. 조선 서해상에서는 북동풍이 초당 4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모레 강원도, 함경남도 해상에서는 북풍이 초당 7내지 10m로 불다가 초당 4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5m로 일겠습니다. 함경북도 해상에서는 북풍이 초당 7내지 10m로 불다가 초당 4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2m로 일겠습니다. 조선 서해상에서는 북풍이 초당 7내지 10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5m로 일겠습니다. 여기는 평양입니다.

소속노동당 제3차 선전부문일꾼 강습회가 개강되었습니다. 역사적인 당제 구차대위가 제시한 혁명 강령의 성공적 실행을 철저히 담보하기 위하여 당의 사상과 리론, 전략적 방침들을 전면적으로 심도 있게 재인식, 재무장하는 전통적인 사업이 각 부문들에서 심화되고 있는 속에 조선노동당 제3차 선전부문일꾼 강습회가 9월 18일 수도 평양에서 개강되었습니다.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는 사상 제1주의로 승승장구하는 우리 국가 투교의 절대적 우세와 정신도덕적 우월성을 증폭시키며 전당의 선전일꾼들을 새로운 발전 국민의 요구에 부응한 원숙한 자질과 풍모를 겸비한 유능한 정치활동가 신륙가형의 일꾼들로 더욱 철저히 준비시키기 위하여 우리 당 역사에서 세 번째로 되는 선전부문일꾼 강습회를 조직했습니다. 조선노동당 총비서이신 김정은 동지께서 강습회를 지도하시었습니다. 김정은 동지께서 주석단에 나오시자 우리 조국을 정원 높은 정치 사상 강국으로 세계 만방에 빛내어 주시는 탁월한 정치 전략과 사상 이론의 고장을 우러러 드리는 전체 참가자들의 최대의 경의가 우렁찬 만세의 환호로 터져올랐습니다. 김정은 동지께서는 당과 대중을 하나의 사상과 숨결로 이어주며 우리 당, 우리 제도의 제일 가는 위력인 일심단결을 만반으로 다져나가는 성스러운 사업에 지혜와 열정을 다 바쳐나가고 있는 전당의 선전부문 일꾼들에게 따뜻한 답례를 보내시었습니다. 주석단 일렬에는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비서들인 리일환 동지, 주창일 동지와 조선노동당 조선인민군위원회 비서 박용일 동지, 그리고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 최창학 동지를 비롯한 당중앙위원회 선전선동부 책임일꾼들이, 2월에는 조선노동당 각급 도위원회 선전사업 담당 비서들과 기타 연관 부문의 지도 간부들이 자리 잡았습니다. 강수회에는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선전선동부와 해당 부서의 일꾼들, 도시군당과 그와 같은 기능을 수행하는 당위원회 선전선동부문 일꾼들, 성중앙기관을 비롯한 기관, 공장, 기업소, 농장의 선전일꾼들, 혁명사적, 이론선전, 계급교양, 문화예술, 출판보도부문 일꾼들, 당 간부 양성기관과 근로단체 일꾼들이 참가했습니다. 김정은 동지께서 조선노동당 제3차 선전부문일꾼 강습회 개강식에서 중요 연설을 하시었습니다. 김정은 동지께서는 당제 9차대회는 우리 혁명의 발전적 단계와 시대적 요구로부터 광범위한 방면에서의 사업 방향과 그 도달 목표들을 제시했으며 지금은 우리 투쟁의 영역과 모든 활동에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는 때라고 하시면서 우리가 새로운 투쟁을 전개하고 있는 것은 모든 사업에서 그만큼 우리가 전진을 일으켰고 결과 보다 높은 단계의 투쟁이 필요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김정은 동지께서는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투쟁 영역을 개척해 나가는 행정에서 우리 당의 일관한 사상 중시, 사상 사업 선행의 원칙과 입장을 더욱 엄격히 견제하기 위하여 조직한 선전부문 일꾼 강습회의 중요성과 관련한 당중앙의 견해에 대하여 피력하시고 다음과 같이 계속하시었습니다. 우리가 현재까지 성공적으로 개척해온 발전이라는 이 요정은 결코 그 어떤 조건이나 환경에 의거해서가 아니라 철두철미 우리 당이 장구한 세월 중진해온 사상적 자원, 우리 인민의 굴함없는 정신력과 연계에 의해 열려진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자신뿐 아니라 세계가 공인하고 있는 명백한 현실입니다. 앞으로도 우리 당 제9차 대회가 내세운 고창하고 방대한 과업들이 성공적인 것으로 되자면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이 지니고 있는 무진한 사상 정신력의 발동을 전제로 담보로 해야만 합니다. 현실적으로 지금 우리 앞에 나서는 일감들과 동시에 제기되는 난문제들은 이 모든 것을 해결해 나갈 비결이 오직 사상의 힘에 있으며 사상 사업의 위력을 최대로 동원하는 여기에
우리가 예상하고 목표하는 진정한 부흥과 문명이 있음을 시시각각 새겨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백사천사를 사상사업으로부터 출발할 것을 특별히 강조하고 있는 것은 사상으로 전진하고 승리해온 조선혁명 투교의 비상한 잠재력을 새 시대의 높이로 더욱 승화시키자는 데 있습니다. 김정은 동지께서는 현재 선전 부문이 그 어느 때보다 사상 공세를 강화하는 데 많은 공력을 들이고 있으며 따라서 사회적 분위기가 고조되고 대중적 요리가 현저히 격앙된 데 대하여 평가하시고 하지만 우리는 자찬과 자족을 경계하고 자책과 반성을 장려하며 항상 고민과 고심 속에 분투하는 기풍 앞날을 내다보면서 이를 예견성 있게 전망성 있게 전개하는 혁명적이며 책임적인 사업 비풍을 견제하여야 한다고 하시면서 선전사비에 내재되어 있는 편향들에 대하여 개괄 분석하시었습니다. 김정은 동지께서는 주객관적 환경에서 많은 변화들이 일어나고 사회주의 건설의 영역이 비할 바 없이 넓어지고 있는 지금이야말로 사상사업에서의 근본적인 개변과 사상진지의 질적 강화가 절실히 필요한 때라고 하시면서 현실이 우리 당과 혁명 발전의 요구에 맞게 당 선전 역량을 백방으로 다지고 당 사업에서 기본 중의 기본인 사상 사업을 보다 강화하여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김정은 동지께서는 지금 사상 사업의 수단과 방법이 변하는 것보다 객관적 환경 변화의 흐름이 더 빠르다고 할 수 있다고 하시면서 사상사업의 훌륭한 역사와 전통을 가지고 있는 우리 당 사상사업의 긍정적 변화는 마땅히 시대 변화의 흐름보다 우세해야 하며 사상사업을 현실보다 앞서 나가게 공세적으로 해야 한다는 것은 우리 당이 일관하게 주장하고 있는 원칙적인 요구라는 데 대하여 언급하셨습니다. 김정은 동지께서는 연설에서 사상사업으로 사회발전을 선도하는 것이 항상 중시해야 할 문제라는 데 대하여 특별히 강조하셨습니다. 우리에게는 이 세상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위대한 사상이론이 있고 사상사업의 훌륭한 전통이 있으며 또 정연한 사상사업 체계와 질서가 있습니다. 이 자리에 참가한 모든 동지들이 시대와 혁명 발전의 요구에 맞게 사상사비에서의 질적인 개변을 강력히 선도한다면 당제 구차대회 결정 관철은 물론 우리 혁명위업의 줄기찬 전진을 믿음직하게 안받침하게 될 것입니다. 김정은 동지께서는 모든 참가자들이 이번 강습회에서 취급되는 내용들을 당면한 실천적 요구와 혁명의 전망적 요구들까지 결부하여 적극적이며 진지한 자세로 깊이 있게 학습하기를 기대하시면서 다음과 같이 강조하셨습니다. 모든 혁명시대, 모든 투쟁시대는 자기 시대에 고유한 자기 시대에 걸맞는 사상의 위력을 요구합니다. 오늘의 사상전은 시대를 선도하는 혁신적인 사상전, 창조적인 사상전, 공세적인 사상전으로 되어야 합니다. 지난날의 낡은 것을 답습하기는 쉽지만 이는 매우 위험하며 오늘에 맞는 새로운 것을 창조하기는 힘들지만 이는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혁명의 연대들의 활약한 유명 무명의 수많은 선전 일꾼들이 자기 시대에 부여된 혁명 임무를 다하기 위하여 많은 지혜와 노력을 기울여왔고 그러하여 우리 혁명의 귀중한 사상적 재부, 사상사업 전통이 마련되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동지들도 당적 요구, 시대적 요구, 실천적 요구에 부합되는 새롭고 참신하며 실효가 큰 선전사업 수단과 방법들을 적극 탐구하고 구현해 나갈 때 우리 시대의 급속한 전진과 더불어 우리의 사상 진지는 더욱 든든해질 것입니다. 때문에 모든 참가자들이 이번 강습회의 중요성과 의의에 대한 인식을 바로 가지고 당중앙의 의도에 맞게 사상사업의 진수와 묘리, 원숙한 방법론을 습득하는 데 전념함으로써 강습회 기간을 유익하고 의의 있는 계기로 만들어야 하겠습니다. 김정은 동지께서는 우리 당 사상사업 역사에 또 하나의 뚜렷한 장을 새기는 획기적 전환의 리정표로 될 이번 강습회를
그 어느 부문의 대외나 강수 피해보다 중시하고 기대하는 당중앙위원회의 입장을 다시금 표명하시면서 조선노동당 제3차 선전부문 일꾼 강수 피해 개강을 선언하시었습니다. 사상으로 개척되고 사상으로 승리해온 조선혁명의 고귀한 전통을 우리 위협의 백년대에게 주추로 억세게 다져나갈 의지를 피력하신 김정은 동지의 혁명적 입장에 만장은 열광의 환호와 박수갈채로 화답해 했습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가 주학되었습니다.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선전선동부 제1부부장인 최창학 동지가 보고를 제기했습니다. 보고자는 제2차 당 선전부문 일꾼 강습회가 진행된 때로부터 지난 2년간은 정비서 동지의 탁월한 영도에 의하여 겹사이는 시련과 역경 속에서도 우리의 정치 사상 진지가 더욱 반석같이 다져지고 사상의 힘으로 전면적 발전의 새 시대를 과감히 열어나가는 우리 당의 향대력과 불패성이 힘있게 과시된 성스러운 혁명 여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정비서 동지께서 사회주의 건설이 날로 확대심화되고 혁명의 전진 속도가 빨라질수록 당 사상사비에 더욱더 중대한 우위를 부여하시며 사상의 위력, 사상사비의 침투력을 최대로 높여나가기 위한 강령적 지침들을 마련해 주신 데 대하여 그는 언급해 했습니다. 우리 당 사상사비 명확한 목적과 지향점을 가지고 시대와 혁명 발전의 요구, 우리의 국격과 국위에 맞는 참신하고 공감력 있는 정치 사업 과정으로 되도록 정력적으로 이끌어 주시며 정비서 동지께서 밝혀주신 사상 이론들은 그 심오성과 과학성으로 하여 우리 당 사상 건설의 보물고를 더욱 풍부히 하는 고귀한 제보로 된다고 그는 강조했습니다. 보고자는 사상사업을 당 사업의 핵심 사항으로 내세우신 정비서 동지께서 국가부흥의 전면적 발전기를 열어나가기 위한 투쟁 행정에서 사상의 힘을 발동하는 정치의 삽으로 천사만사를 해결하는 위대한 수범, 고귀한 본보기를 창조하신 데 대하여 언급해 했습니다. 최근 사상사 분야에서 사람들의 심리에 부합되는 새로운 형식과 방법들을 부단히 담고 적용하기 위한 사업들이 활발히 전개되고 있는 변화의 추이는 전적으로 선전선동 사업의 구체적인 방법론과 세부에 이르기까지 하나하나 가르쳐 주신 김정은 동지의 정력적인 용도의 결실이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보고에서는 전면적 발전기를 개척한 투쟁 성과를 권고히 하면서 한 단계 더 높은 결실로 이어나가기 위한 오늘의 투쟁에서 더욱 부각되고 있는 사상사업 혁신의 중요성과 절박성이 강조되었습니다. 보고자는 당 선전부문 앞에는 전당과 온 사회를 당중앙의 혁명사상으로 일색화하며 당제 9차대회가 제시한 새 전당 목표 수행을 위한 투쟁으로 전체 인민의 무한한 사상 정신력을

0: 국민적 국가보훼의 사회전기를 더욱 과감하게, 더욱 줄기차게 이뤄나가자고 호소했습니다. 리란 동지가 첫 강의에 출연했습니다. 정기서 동지의 뜨거운 격려와 기대를 무한한 격동 속에 받아하는 전체 참가자들은 비등된 정치적 자각과 요리 속에 강습에 참가하고 있습니다.
1: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국방공업 부문의 사업을 지도하셨습니다. 조선노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이신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9월 16일부터 18일까지 중요 군수공업 기업소들의 생산 실태를 여회하셨습니다. 조선노동당 조항군사위원회 부위원장 박정천 동지와 군사위원 김정식 동지,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포병국장 유창선 동지, 조선노동당 조항연회 간부들인 리병철 동지, 리란 동지, 김여정 동지, 김재룡 동지, 오용재 동지, 국방과학연구부문의 책임일꾼들이 동행했습니다. 김정은 동지께서는 기업소별 생산 실태를 구체적으로 요약하셨습니다. 당기 구차대회 결정을 높이 받들고 새년도 생산목표 수행에 총궐기한 중요 군수공업 기업소들은 혁명적 요리와 생산적 역량을 지속적으로 고조시키며 연일 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김정은 동지께서는 언제나 혁명열로 충만된 정열적이고 헌신적인 노력 투쟁으로 우리 군수공업의 획기적인 장성과 보다 자립적이며 선진적인 발전을 믿음직하게 도매고 나가는 노동계급의 수고를 뜨겁게 격려하셨습니다. 김정은 동지께서는 중요 군수공업 기업소들이 절실한 군사적 우위를 가지는 가장 중요한 지표의 전투기술기재 생산계획들을 책임적으로 어김없이 수행하고 있는 결과 당중앙군사위원회가 시달한 방대한 계획들이 성과적으로 하나하나 집행되고 있다고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셨습니다. 김정은 동지께서는 중요 군수공업 기업소들이 우리 군대의 포병 전투무력 개편 및 현대화 종합계획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당에서 포치한 생산능력 확대 사업들도 뜻임없이 진척시키고 있는 데 대하여 평가하셨습니다. 김정은 동지께서는 강군 건설과 국방공업의 새로운 진보와 도약을 목표한 새 5개년 계획 수행에서 올해 시달된 생산 계획 수행이 가장 관건적인 것으로 된다는 데 대하여 강조하시면서 중요 군수공업 기업소들이 지금의 생산 추이를 계속 공고히 하고 전망적인 군수 생산 계획들을 추진하기 위한 일련의 기술 하부구조 보강 사업도 병행하여 힘있게 전개하여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김정은 동지께서는 강력한 포병무력 건설은 전쟁 억제와 전쟁 수행의 기본 핵으로 된다고, 우리 포병은 가장 지표적이고 가장 파괴적이며 대량적이고 다방면적인 공격력을 갖추고 억제와 수행의 두 가지 사명을 책임적으로 감당해야 한다고, 최근 우리가 포병을 포함한 국가 방위력의 제반 구성 요소들을 현대화하기 위하여 모든 방면에서 이룩하고 있는 성과들은 우리 무력의 구성 및 수단들과 전쟁 대응 계획의 중대한 변화를 뜻하는 것이라고, 우리가 이미 보유했거나 곧 보유하게 될 불가항력의 작용에 의하여 적들의 군사체계들은 점진적으로 쇄진되고 무용지물로 되어버릴 것이라고 확언하시면서 가장 강력한 군대를 건설할 때 대한 당의 전략적 방침 실현에서 제2경제위원회 아래 각국 군수공업 기업소들이 더 큰 몫을 맡아줘야 한다고, 우리는 나라의 군수공업을 더욱 확대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김정은 동지께서는 중요 군수공업 기업소들의 생산 성과는 순수 증산 그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의심할 바 없이 우리의 주권 안정을 소화하기 위한 노동계급의 의지와 노력의 산물이라는 데 중요한 의의가 있으며 실로 이것은 국가를 위한 커다란 기여로 된다고 하셨습니다. 김정은 동지께서는 나라의 전쟁 억제력과 전쟁 수행 능력을 지속적으로 증대시키는 데서 중요 군수공업 기업소들의 역할이 매우 중추적이라고 강조하시면서 우리 군대의 가장 강력하고 압도적인 전략적 힘을 끊임없이 장전하기 위한 애국적인 생산

0: 투쟁을 계속 힘있게 벌려나가야 한다고 고무 격려하셨습니다. 김정은동 측에서는 생산능력 확대와 기술공정 현대화를 계속 타고치며 공정 및 방어 전투무기 체계들의 인공지능화 수준을 제고하고 포무기들의 장갑화 자동화를 더 높은 단계에 올려세우는 문제, 생산 조건과 환경을 훌륭히 개선할 때라는 문제를 비롯하여 기업소들의 생산과 관리 운영에서 나서는 중요한 정책적 과업들을 밝히셨습니다. 김정은동 측에서는 중요한 핵심 공장들에서 근무하는 전체 일꾼들과 기술자 노동계급이 기질적인 창조정신과 투쟁기풍을 계속 높이 발양하여 우리 무력의 급진적인 강화를 힘있게 추동하리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셨습니다.
1: 보도입니다. 인민에 대한 열화 같은 사랑을 지니시고 이민 혼신의 여정을 끊임없이 이어가시는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의 탁월한 사상과 용도에 의하여 지방의 눈부신 혁신과 문명을 상징하는 희한한 창조물들이 세상 사람들을 놀래우며 우후죽순처럼 일떠서고 있습니다. 기자와 만난 사회과학원 연구사 도코철남 선생은 지금 온 나라 인민은 지방이 변하는 새 시대가 펼쳐지고 있는 경이적인 현실을 체감하며 당의 지방발전 20승 10정책의 정당성과 생활력을 더욱 깊이 절감하고 있다고 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2: 아래에서부터 우러올라가면서 강화되는 나라가 우리랑이 리상하는 사회주의 국가이라는 지론이 가장 명백히 반영된 지방발전 20승 10정책은 가장 독창적이며 과학적인 정책입니다. 고목이 하늘 높이 솟구치자면 뿌리가 지심 깊이 뻗어내려야 하듯이 국가가 활력있게 전진하고 끊임없이 상승하자면 그 근간이 그만큼 든든해야 합니다. 그 초석과 근간이 바로 지방발전에 있습니다. 용토의 대부분을 이루고 있고 전체 인구의 절대다수를 차지하는 인민들이 살고 있는 지방을 강화하는 길만이 바로 국가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이며 전면적인 발전을 담보하는 과학적인 진로입니다. 이를 깊이 통찰하신 경애하는 총비서동 측께서는 전국의 모든 시, 군, 인민들의 물질, 문화, 생활 수준을 한 계단 높이기 위한 고창한 전역들을 펼쳐주시었고 또 그 후에는 과학, 교육 및 생활, 문화시설, 양곡관리시설을 비롯한 3대 필수 대상들까지 병행하여 건설한 것을 당의 새로운 지방발전 정책에 정식 포함시키도록 하시었으며 해안연선지역 시군들의 경제적 자립성 강화를 위한 휴양한 설계도도 펼쳐주시었습니다. 결코 자금이 많고 무엇이 풍족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정말이지 지방발전 20승 10정책은 인민에 대한 사랑을 천품으로 지니신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만이 결심하시고 실천하실 수 있는 웅대한 전략입니다.
1: 지방이 변하는 새 시대야말로 우리 인민을 가장 행복한 인민으로 내세우시려는 경애하는 총비서동지의 고귀한 헌신과 현명한 용도가 안아온 빛나는 결실이라고 하면서 사회과학원 연구사 김철남 선생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3: 2024년 2월 지방발전 20승 10정책 실행을 위한 건설의 출사불 박은 때로부터 기나긴 역사의 한순간과도 같은 이 짧은 기간에 전국의 40개 시군, 나라의 5분의 1에 해당하는 지역에 현대적인 지방공업공장들이 일떠서서 생산의 경험을 힘있게 올리고 있고 연이어 20개 시군들에서는 경공업공장 건설과 함께 선진적인 보건시설, 종합적인 문화봉사 거점을 아우르는 그런 방대한 건설사업이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착공의 첫 삽도 뜨시고 몸소 시공주 건설주가 되시어 흙먼지 날리는 건설장들을 찾고 찾으시며 끊임없이 발전하는 시대의 요구에 맞게 건축 형식과 현대화 수준을 먼 앞날을 내다보며 부단히 높여나가도록 종육적으로 이끌어주신 경애하는 총비서동지의 위대한 용도 아래 건국일에 있어보지 못했던 지방변혁의 새 시대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진정 우리 인민을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인민으로 내세우실 철속의 우지를 지니시고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 줄기차게

0: 여러 동계급이 대상설비 생산이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윤유남 특파기자 만난 영성기계 연합기업소 지령장 전광용, 직장장 렴혁철 동무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1: 연합기업소에서는 현대화된 설비들의 가동률을 높이고 가공 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합리적인 기술 혁신안들과 능률적인 지구 장비들을 상한도에 가요 압축기와 유압식 차광기를 비롯한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서 요구하는 각종 대상 설비들을 질적으로 생산 보장하기 위한 경제 조직 사회과 지위를 혁명적으로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일기계 직장에서는 10여 종의 합리적인 지구 장비들을 상한도에 가요 남홍청년화학연합기업소 집중 대보수에 필요한 축기 보수를 마감 단계에서 힘있게 다고치고 있습니다. 대형 공작 기계 직장에서는 기업소 2단계 갱원 현대에 필요한 설비 제작을 진행하면서 기술가의 협동 밑에 설비 가동률을 높이고 기대공들이 기술 기능 수준을 높이기 위한 사업을 정상적으로 진행하여 지난 8월 한달 동안에만도 10대의 능률 높은 설비들을 제작 완성하였습니다. 송군 압축기 직장에서는 석탄공업 부분에 보내줄 압축기 생산에서 월 계획을 1.2배로 넘게 수행하였습니다.
2: 우리 직장에서는 지난 8월에 직장 앞에 맡겨진 인민경제 계획을 넘쳐 수행하면서도 석탄공업 부분에 보내줄 체형의 유압식 차광기 제작을 동시에 힘있게 내밀었습니다. 처음 만들어보는 설비지만 우리들은 설계와 가공, 조립에서 나서는 여러 가지 기술적 문제들을 자체의 힘과 기술로 풀어나가면서 시제품 제작을 마감 단계에서 힘있게 다그치고 있습니다.
3: 당제 9차대회 결정을 높이 받들고 문평제련소의 일꾼들과 기술자 노동자들이 생산 정상화를 지속적으로 담보하기 위한 토대 강화에 전심전력하고 있습니다. 제련소에서는 대중의 비상한 창조적 열의를 높여주기 위한 선전선동 활동을 활발히 벌이는 한편, 모든 직장들에서 정비 보강된 생산 공정들을 정상적으로 관리하여 생산의 안정성을 담보해 나가도록 요구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일꾼들이 현장에 수시로 나가 설비들의 가동 정령을 항시적으로 장악하고 성능을 개선할 수 있는 기술 혁신 방안을 세워나가고 있습니다. 공장의 기술자들은 배소 유선 공정과 연제련 직장의 증설한 전기로의 운영 과정에 제기될 수 있는 기술적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연구를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유산 직장의 일꾼들과 노동자들이 서로 돕고 이끌면서 생산 공정에 익숙하며 해당 공정의 설비들에 정통하기 위한 기술 기능 제고에 주력하고 있으며 연제련 직장에서는 설비 관리에 힘을 넣어 정상 운영을 확고히 보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전기료 작업반, 운전 작업반, 회전로 작업반을 비롯한 모든 작업반의 노동자들도 작업 교대 전에 설비들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을 진행해서 불비한 요소들을 제때 찾아 대책하여 생산 정상화에 적극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현존 생산 토대를 공고히 하고 생산을 더욱 장성시키기 위한 이곳 일꾼들과 기술자 노동자들의 불같은 열의에 의하여 정비 보강된 대상들이 실제 생산에서 운을 내고 있으며 유색금속 생산을 한 단계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하기 위한 사업은 적극 추진되고 있습니다.
0: 당의 웅대한 국토관리 정책을 높이 받들고 평안북도 정주시의 일꾼들과 근로자들이 중소하천 정리와 해안 방조제 연구와 공사를 비롯한 국토관리 사업을 힘있게 내밀고 있습니다. 류철 특파기자와 만난 정주시 국토환경보호관리부 부부장 조성국, 감독원 소경진 동무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4: 시에서는 40여 개의 모든 중소하천들에 대한 전반적인 공사를 진행할 대담한 목표를 세우고 지난 2월 초부터 힘있게 내밀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모든 중소하천들의 상태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뢰안대 기초해서 수단과 역량을 총동원 총집중하여 40여 개의 중소하천들에 대한 강바닥 파기와 장석 쌓기를 본격적으로 추진시켰습니다. 특히 굴착기와 유압식 적재기, 대형 화물 자동차를 비롯한 중기계들과 운전 기계들을 여기에 집중시켜 공사 속도와 질을 높였습니다. 그래서 지난 6월까지 90%에 해당한 중소하천 정리 사업이 끝나게 되었고, 8월 중순에는 1.3km 구간의 강바닥 파기와 장석 쌓기가 결속되었습니다.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지금도 위험 개소들을 더 찾아내고 재해성 이상 기후에 의한 피해를 받을 수 있는 지역들을 뇌에 장악하면서 적시적인 대책을 세워나가고 있습니다.
5: 시가 바다를 끼고 있는 데 맞게 해안 방조제들을 연구하기 위한 사업도 힘있게 내밀고 있습니다. 지난 5월 중순부터 시작된 2.4km 구간의 해안 방조제 연구와 공사가 지금도 힘있게 추진되고 있는데 10월 말까지면 끝나게 됩니다.
3: 다음, 이스라엘의 무차별적인 공습으로 황폐화된 가자지대에서 팔레스타인

0: 시민들이 항시적인 불안과 공포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16일 가자시에서는 이스라엘의 폭격으로 파손된 6층짜리 주택 건물이 완전히 무너져 11명의 어린이를 포함하여 21명의 팔레스타인이 사망하고 25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당시 건물에는 약 100명의 피난민이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시원지 언론이 전한 데 의하면 가자지대에는 붕괴될 위험에 처한 주택 건물이 2천여 개나 있다고 합니다. 한편 유태복고주의자들의 야만적인 봉쇄 책동으로 가자지대에 굴착기를 비롯한 구조 장비들이 들어가지 못하여 8,500명 이상이 파괴된 건물 잔해 밑에 그대로 묻혀 있습니다. 보도를 마칩니다. 담당의 리옥향 김기형입니다. 여기는 평야입니다.
1: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각 지방별 날씨를 보면 평양시는 오늘 주로 개이겠으며 내일은 주로 개이겠으나 오전 한때 흐리겠습니다. 오늘 아침 최저 기온은 19도씨로서 평년보다 4도씨 높았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29도씨,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16도씨, 내일 낮 최고 기온은 28도씨 정도 되겠습니다. 오늘 평송, 신의주, 해주, 사립원, 강계, 함흥, 청진, 해산, 남포, 개성시는 주로 개이겠으며 문산, 라선시는 주로 개이겠으나 오전 한때 흐리겠습니다. 오늘날 최고 기온은 평송, 신의주, 28도씨, 해주, 사립원, 29도씨, 강계 27도씨, 문산 23도씨, 함흥 27도씨, 청진 23도씨, 해산 27도씨, 남포 29도씨, 라선 24도씨, 개성 29도씨 정도로 예견됩니다. 내일 평송, 문산, 함흥, 청진, 남포, 라선시는 주로 개이겠으나 오전 한때 흐리겠으며 신의주시는 주로 개이겠으나 오후와 밤 한때 흐리겠습니다. 해주, 사립원, 개성시는 주로 개이겠으며 강계, 해산시는 주로 개이겠으나 오전과 오후 한때 흐리겠습니다. 지방별 내일 아침 최저기온과 낮 최고기온은 다음과 같습니다. 평송 15도씨, 28도씨, 신의주 17도씨, 28도씨, 해주 17도씨, 29도씨, 사립원 16도씨, 29도씨, 강계 12도씨, 27도씨, 문산 14도씨, 25도씨, 함흥 13도씨, 27도씨, 청진 15도씨, 24도씨, 해산 8도씨, 26도씨, 남포 17도씨, 28도씨, 라선 14도씨, 25도씨, 개성 16도씨, 28도씨 정도로 예견됩니다. 바람은 오늘 전반적 지역에서 북동풍이 초당 1 내지 3m로 불겠으며, 내일은 전반적 지역에서 북동풍이 불다가 북서풍이 초당 1 내지 3m로 불겠습니다. 다음은 바다낮입니다. 오늘 조선 동해상에서는 북동풍이 초당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5m로 일겠습니다. 평안남도, 황해남도 해상에서는 남동풍이 초당 7 내지 10m로 불다가 초당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5m로 일겠습니다. 평안북도 해상에서는 남동풍이 초당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내일 조선 동해상에서는 북동풍이 불다가 남풍이 초당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5m로 일겠습니다. 조선 서해상에서는 북동풍이 초당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모레 강원도, 함경남도 해상에서는 북풍이 초당 7 내지 10m로 불다가 초당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5m로 일겠습니다. 함경북도 해상에서는 북풍이 초당 7 내지 10m로 불다가 초당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2m로 일겠습니다. 조선 서해상에서는 북풍이 초당 7 내지 10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5m로 일겠습니다. 여기는 평양입니다.
2: 중기 일기 예보입니다. 9월 21일부터 26일까지 예견되는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저기압골의 영향으로 9월 25일에 북부 내륙의 여러 지역에서 비가 내릴 것으로

0: 것으로 예견됩니다. 이 기간 전국 일평균 기온은 평년보다 3 내지 4도씨 높을 것으로 예견됩니다. 각 지방별 날씨를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21일에 평양, 평성, 신의주, 해주, 사리원, 원산, 함흥, 청진, 남포, 라선, 개성시에서 주로 개이겠으며 강계, 해산시에서는 새벽에 대체로 흐렸다가 오전부터 주로 개이겠습니다. 22일에는 평양, 평성, 신의주, 해주, 사리원, 강계, 원산, 함흥, 청진, 해산, 남포, 라선, 개성시에서 주로 개이겠습니다. 23일에 평양, 평성, 신의주, 원산, 함흥, 청진, 남포, 라선시에서 주로 개이겠으며 해주, 사리원, 개성시에서는 오전까지 주로 개였다가 오후부터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강계, 해산시에서는 오후까지 주로 개였다가 밤에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24일에는 평양, 평성, 신의주, 해주, 사리원, 강계, 원산, 함흥, 청진, 해산, 남포, 라선, 개성시에서 주로 개이겠습니다. 25일에 평양, 평성, 신의주, 해주, 사리원, 원산, 함흥, 청진, 남포, 라선, 개성시에서 오전까지 주로 개였다가 오후와 밤에 대체로 흐리겠으며 강계, 해산시에서는 오전까지 주로 개였다가 오후부터 대체로 흐려서 밤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26일에는 평양, 평성, 신의주, 해주, 사리원, 강계, 원산, 함흥, 청진, 해산, 남포, 라선, 개성시에서 주로 개이겠습니다. 이 기간에 기온이 제일 높아질 21일 낮 최고 기온은 평양, 평성, 신의주, 남포, 개성시 29도씨, 해주, 사리원시 30도씨, 강계시 26도씨, 원산시 25도씨, 함흥시 27도씨, 청진, 해산, 라선시 24도씨 정도로 예견됩니다. 중기일기예보였습니다.
1: 9월 22일부터 26일까지 예견되는 바다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22일 전반의 상에서 북동풍이 불다가 남풍이 초당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23일 강원도 함경남도 해상에서는 남서풍이 초당 7 내지 10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2m로 일겠습니다. 함경북도 해상에서는 남서풍이 불다가 북동풍이 초당 7 내지 10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2m로 일겠습니다. 조선 소해상에서는 남서풍이 초당 4 내지 7m로 불다가 북동풍이 초당 7 내지 10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5m로 일겠습니다. 24일 조선 동해상에서는 북동풍이 초당 7 내지 10m로 불다가 남풍이 초당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2m로 일겠습니다. 조선 소해상에서는 북동풍이 초당 7 내지 10m로 불다가 남동풍이 초당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2m로 일겠습니다. 25일 조선 동해상에서는 남풍이 초당 7 내지 10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2m로 일겠습니다. 조선 소해상에서는 남풍이 초당 4 내지 7m로 불다가 초당 7 내지 10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5m로 일겠습니다. 26일 조선 동해상에서는 남서풍이 초당 7 내지 10m로 불다가 초당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5m로 일겠습니다. 조선 소해상에서는 남동풍이 초당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여기는 평양입니다.

조선중앙 방송입니다. 주체비업이 끄시는 절세의 위인. 경애하는 아버지 김정은 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아이들을 위해서라면 천만금도 아끼지 않는 것이 우리 당이며, 당의 품은 온 나라 아이들의 진정한 보금자리입니다. 이 땅에 생을 둔 사람들 누구나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아이들처럼 복받은 아이들은 세상에 없다. 육아정책의 혜택 속에 튼튼하게 자라는 행복덩이들, 새 교복에 해바라기 학용품이 들어있는 소나무 책가방을 메고 학교로 오가는 학생 소년들의 밝은 모습. 내조국의 가슴 벅찬 이 현실은 새 세대들을 위해 기울이는 어머니 당의 따뜻한 사랑을 떠나 생각할 수 없습니다. 사랑의 품, 행복의 여당. 돌이켜보면 지난 12년간의 날과 달들은 후대들을 위해

0: 그래서라면 그 무엇도 아끼지 않으시는 위대한 오보이의 사랑과 정의의 소사지로 엮어졌습니다. 지금도 우리 인민은 2012년 1월 수도에서 열린 학생 소년들의 솔맞이 공연 무대에 오보이 장군님에 대한 사무치는 그리움을 안고 출연하여 자기들의 출생과 성장에 깃든 전설 같은 사랑을 담은 실화 무대를 펼쳐 만 사람을 울렸던 민홍단, 리축복, 리경년, 류소금, 고후의 동무들의 모습을 잊지 못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우리는 조선인민군 군관으로 복무하고 있는 리경년 동무의 어머니 로영희 여성을 만났습니다.
1: 오늘도 저는 조선인민군 제1차 군인가족예술소조 경련 때 태어난 아이의 이름이 경련이라는데 뜻이 깊게 잘 지었다고 우리가 축복해 주어야 한다시며 크나큰 사랑을 안겨주신 우리 장군님의 그 자애로운 영상을 영원히 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조선인민군 제2차 군인가족예술소조 경련에 제가 우리 경련이를 안고 실화곡 사랑의 경련에 출연했을 때에도 제일 먼저 박수를 보내주시던 오보이 장군님이시었습니다. 우리 아들 경련이는 이렇게 위대한 장군님의 사랑 속에 태어나고 그 사랑의 품에 안겨 성장한 복둥이입니다. 위대한 장군님의 그 사랑을 그대로 이어주시며 경의하는 청비서 동지께서는 2012년 2월 9일 우리 경련이와 리축복, 민홍단, 유서군 고후예가 올린 편지를 보아주시고 훌륭히 자라 미래의 주인공들이 되라는 사랑의 진필을 보내주시었으며 김종일 선현용의상 수상절업까지 내세워주시었습니다. 정말 우리 받아 아닌 그 사랑에 어떻게 하면 보답할 수 있을까 하는 이 하나의 생각으로 마음 달리고 있습니다.
0: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 그대로 후대 사랑의 역사를 빛나게 순화하시는 경의하는 아버지 김종훈 원순이 오늘도 숭음이 우러릅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맡기고 가신 아이들, 장군님을 애타게 그리워할 자신의 살부추와 같은 원아들 생각에 가보셔야 할 곳이 많았지만 학원을 찾아주시어 설 명절을 축하해 주시던 경의하는 아버지 원순님의 그 자유로운 영상을 그날 경의하는 아버지 원순님께서는 학원 군회를 이윽도록 바라보시며 설 명절에 만경대 흉룡학원 학생들과 함께 있으니 수령님과 장군님 생각이 더욱 간절해진다고 수령님과 장군님께서는 그 누구보다도 만경대의 원아들을 아끼고 사랑하시었다고 뜨겁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로부터 몇 달 후 조선소년단 창립 66돌 경축행사가 수도 평양에서 성대히 진행됐습니다. 조선소년단 창립 66돌 경축 조선소년단 전국연합단체 대회에 몸소 참석하시어 사랑하는 온 나라 소년단은 동무들이라고 정답게 불러주시며 온 하루를 소년단원들과 함께 보내신 경의하는 아버지 원순이 조선소년단 제7차 대회와 제8차 대회, 제9차 대회도 위대한 오보이의 따사로운 축복 속에서 진행됐습니다. 조선소년단 제9차 대회 대표로 참가했던 개천시 자작고급중학교 학생 최광재, 운산군 온천고급중학교 학생 리예연 동무의 어머니 김금주 여성의 격정이 넘친 목소리 우리 다시 들어봅시다.
2: 제 하루하루가 정말 꿈만 같았습니다. 저는 매일 몇 번이고 손등을 꼬집어보곤 했습니다. 평범한 탐부의 아들인 제가 대회에 참가했다고 생각하니 막 눈물이 났습니다. 사랑의 손목시계까지 받아놨을 땐 초침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눈초를 쪼개가며 더 열심히 공부하리라 마음 다졌습니다. 그래서 탐부의 아들답게 아버지 원수님께서 하시는 훌륭한 학생이 되리라 결심했습니다. 기자 선생님, 저는 정말 복둥이입니다. 정말 행복한 소년단원입니다. 집으로 돌아오기 전날에 평양의 밤하늘을 바라보며 저는 주의 진정을 담아 동시 나의 마음 주하늘의 별이 되어를 지었습니다. 주하늘의 반짝이는 건

0: 너희들이 정말 부러워. 지금도 원수님 계시는 창가에 초롱초롱 밝은 빛을 한껏 뿌리겠지. 원수님을 뵙고픈 나의 마음도 주하늘의 별이 되어 빛나고 싶어라. 언제나 바라는 간절한 나의 마음 충성으로 이어가리라.
1: 정말 꿈만 같습니다. 경험만도 너무 잘하셔서 태어난 우리 애니까 굳이 아버지 없으니 멋스러워 태어난 데에 상관했다는 게 지금도 믿어지지 않습니다. 난 힘들어도 나라는데 그것도 일하는 게 없는데 우리 원수님께서 여기도 영광의 대상에 불러주셨다고 생각하니 정말 감화하는 눈물만 흘리고 또 흘렸습니다. 우리 친척들은 물론이고 동네 사람들도 막 부러웠습니다. 아이를 잘 키웠다고 저절마다 저에게 이야기하더랍니다. 그런데 솔직히 우리 언니를 제가 키웠습니까? 나라에서 키워주고 우리 원수님께서 키워주셨습니다. 다른 나라 같으면 우리처럼 평범한 노동자 가정에서 자식들 공포시킬 생각은 없겠습니까? 과망 사회주의 지도에서 사는 국지와 사부님이 나이 갈수록 큰일 납니다. 전 어머니로서 우리 예은이가 바라는 그 사랑을 언제나 잊지 말고 경외하는 아버지 원수님께 충성 다하는 참된 인간으로 되도록 저의 모든 것을 다 바쳐가겠습니다. 경외하는 아버지 진정 원수님 정말 정말 고맙습니다.
2: 조선소년단 창립 요든들 기념행사에 참가했던 모란봉구역 민웅고급중학교 소년단 책임지도원 리금욕, 학생 리명인 동무들도 바다하는 격정을 이렇게 토로합니다.
3: 경려한 아버지 원수님께서는 조선소년단 창립 요든들 기념행사에 참가한 우리 소년단 대표들을 몸소 만나주셨습니다. 그날 경려한 아버지 원수님께서는 역사도 전통도 영광스러운 조선소년단의 발전 행로는 우리 당의 주체적 선언운동 사상과 명도업적을 빛내며 자랑하는 새 세대들을 사회주의 조선의 기능감들로 튼튼히 신비시켜온 공진 높은 여정으로 수놓아져 있다고 하시면서 충성과 애국

영광스님께서는 육사도 전통도 영광스러운 조선선언단의 발전 행로는 우리 당의 주체적 선언운동사상과 명도업적을 빛내며 자랑하는 새 세대들을 사회주의 조선의 기능감들로 튼튼히 신비시켜온 공지 높은 여정으로 수놓아져 있다고 하시면서 충성과 애국

주체적 선언운동 자산과 명도업적을 빛내며 달아나는 새 세대들을 사회주의 조선의 기능감들로 튼튼히 신비시켜온 공진 높은 요정으로 수놓아져 있다고 하시면서 충성과 애국의 몫을

이젠 다 풀렸습니다. 경련 아버지 원수님의 사랑의 품속에서 저는 모두가 부러워하는 훌륭한 선행자님으로 복받은 학생으로 지금 동무들과 함께 공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경련 아버지 김정은 원수님께서는 조선소년단 창립 유등들 기념행사에 참가한 우리